그 실도 진나 저 저반도 무슨 분이 그거 먹이자 체르고 그아 크이체르드 나 삼도고 체르드 나 동사가 낸데 거인 되잖아 냐긍 다버 체빈이 얼 니비 까멜지 뉴총리 와 뉴먼딜 해도스 지금 센치스 그 실도 인데잖아 냐긍 위티 중앙고 공무가 다와라 냐긍 위에 다반들라스 체빈이 얼 니비 까멜지 아다 흐죽으스 흐죽으 니마고 오스른데 치르드나 니 와지 드니 용주고 치르드나 고금데 다 치르드나 메크지 땅지 니가 좀 센치래 되드나 티 중앙고 공무 다와라 치르드나 니마니가 와르트게 되랑느라 데누고 정게다 치르드나 어 니마고 오스른데 다 치르드나 티 중앙고 공무 다와라 치르드나 포가 데누고 정게 찌게 치르드나 드 쳐다블라 회적던 어 쳐와고 니마고 언데 다 코 다와글라가 키 티속고 치르드나 다와디라가 다 치르드나 포주고 끔메 메니 뜨무드 킨도 그 너나 키 공그 치르드나 니운데 뜨 체리용 송데 뜨 그지라 니운데 뜨 하기다 치르드나 초 총스 잠난도 그 총 쳐서 그 치르드나 잠난도 그드나 응이 초와 그 괜히 아 계속 돈부고 거니 초와 그 소와다 팀에서 그 자리 좁고 거니 초와 그 좁이 좁간한데 철통 조용 그 렌통 집이 중고 능아 치르드나 심심 알이 치르드나 자리 근데 다음치 초신이 됐던 거 칠근이 치르니 난도 그드나 처음에 병이 좀 니난도 그 당 이천 너무 그치르드나 와 그 젠티 샤마트 피카 같은 너무 그치르드나 이니 저 바이고 그 때나 다 칭아 치르드나 처음에 병이 좀 됐다 치르드나 난 거지르스 다 오니 그 총으지 총으지 좀 니체 됐다 치르드나 다 키 너무 그 가와제니 엔드지 승부 그 지오 랑간 진지 그다 치르드나 다 치나 그식 그 칭아 니 좀 돈랑 니 저들 뜻에 그 잠들라 셴우 그 치다 치르드나 홀로 간데 니는 그 나한테는 또 책식대 니 셴아 치르야 되드나 어 선부가 지우 케이처레즈나 다치는 건식 초다 치레즈나 와크 아까 틀메 빠드실리다 치레즈나 아 초초반 분인지 데나다 칭아 치르나 이트브 기신은 저거는 아 조샤그톤 소드레 데니 오치 냥이 거젠시 니그 냥이 거젠데 치레즈나 아 셰킨 건 땡짐 기 치레즈나 레와나나 아 자라 쓰고 요엔든 지난 생그 아니비 요엔데리스 카르루 탐문 그제비 틀라 고르지 치지젠데 송오가 젠트지 송옥 원정시르든들라 년근들라 치르든다 지측그 젠라티네라 치르든다 체치르 체프르드 부크이 치르든다 요한든댕 데누 정그 아젠트 타브즈그 제와지거든 샹샹하게 치르든다 년근데 그 게나무 돈나무 되게 냠주그 아 그게 치르든다 냠나무 되게 그 아만주그 아니엔비 요한든 그 치르든다 지치테 치르든다 지니 총화던 멍지시화 흐츠화던 치르든다 영건롱 저 잠치 추가 tī chīr zhīnā, ānyān bī yuán dēng gī chīr zhīnā jī chīk jīng gī cāng nī tāng chē chīr wā nā dāng nī chīr zhīnā tī zhāng tī mā sīn jā chā jā nyā zhī chīr zhīnā gā chāng gī ab jīnā chīr zhīnā jā rau kā tī mā cī kī gā chāng gī jīn dā rīmbā bī jīnā dhūgu nī mā cī kī dī wā nī wā rā kī rī jā chā jā nyā yā dī wā nī wā dā rīmbā bī jīnā dhūgu nī mā cī kī chīr zhīnā gāng wā rī rī gī nāng nā sī 멍지 지르지 거치르드나 지지지주 치치치주 인진지지주 니니니뇨지 아영 에라 저리치르드나 아 닝 그진혹 아영 에랑이 위치르드나 진혹 아진 그 조르츤데 다비치르드나 우크 키왕 아마 탐치 그 아니 앵 그 메롱 마 그 종디 그 페지 나노 위치르드나 제지 클럽친 제레드 데 가천 그 젠게 나네 치르드나 샤하와등 샤카와지오 제니셀라 디나네치르나 샤카비 같은 게 젠데 아젠데 타베나 티게도 조르카 간르 간누고 쫑게 치르드나 데 샤카비 같은 게 젠데 아제 젠바이오 그도 쳬츠 쳬팅데 치르드나 회젠다 회젠데 제정 학길 총지 총지 총화세시 그다라 니그 치르드나 초비 츠당 아 그거 개성 돈부이노라 제정 그 게니간 라그지 그니가 총화 잠무 돈바 마르트고 치르드나 그니가 총칭이 있을 때매가 데누 정거 치르드나 아니 비 회경 치르드나 티오그지 그건 저하고는 나스 치비니 올루지 아즈긴게는 치르드나 마디비 즈긴게제 오그지 다음시부터 제나 치르드나 깝라라나 아랑진 조피젠 가시나 치르드나 디죽게 젠게 정오네 치르드나 요그지 다 두두 치르드나 심모이네 이고든 매크 데 리에 선바는 거 치르드나 돈첸 선바리 내 외치 돈센의 선바 리 선바가는 그 돈센의 제와시 돈센의 제와한테 치르드나 다친 그 이쪽 때를 마트가 담보양 질마 치르드나 질하고 고비스라 니나나 동기 자네 이나 치르드나 너무 그 림방아 이지오 그 동호이나 린치 그 특이 다음 제 다친 그 치르드나 군우 뜻 담방

아니와이나 친나 사첸비 아니 이쯤에 많이 버 무차비지 지츠담바 선바이나 양친 린치 시라고 비츠담바 드니 시르나 사친지 양 이쯤신비 소시바 아나이나 친나 린치 이츠바지 너무 돈 챙기라 가니 치르나 돈기라 가니 손나 아 아나오크 동원 린치 측 다음지 사친기 TV 츠담바라 늘라 상상하고 치르나 손이 치송거든나 대우로 인한 샤카다가지 대충 매버에 제비츠 데터를 가칠라 마와네 네지 로트젠지 데이드요가 너니 대부스고노 게치르즈나 라뇽즈리 나한테는 예능 아니가 싫어지리 고트는 이나치르즈나 선부그 요금 뭐 쪼고스고노 니거스 처음에 비앙이 좀 더 비도한데스 인내는 옷 아른 그 하자던 거 짓바 늦으신가 됐던 거 버근 그 이렇게 됐던 거지 다 하친나 강식라 초피 그로무장지 디메체크 릉근 구남정 팡메트 제데 아젠스크 디스 심바스고 시징 샤카비 지르드나 가트브트 지르드나 제지스 디제니 메텔 아 타콘니 우치 셴마트크 바이나 셴마트크 지르드나 지시 키라스 크 지르드나 흐숭드득 그 지르나 그게 초바이즈 초바이누 그 아 그게 샤카비 아 니츠드득 가트브 제비 니츠드득 공세 그 치르드나 자디 그좀 아영 일라 자르비 치나 자디 그좀 뜨 제르 치나 야라 신우다다 티츠 메프레 제피츠 자지 솜지 메라 아 솜니 메바 일라 치르드나 샹트 멘즘 바 아 로슴 닝거 메피 고니 치나 테크르르 치르드나 제피츠 아 미비츠 그 고노 치라 치르 어 티샤 에진트 치르드나 메누 그 츠킨드 담지스 데트르 가칠레 마와네 제타비 고니 치르드나 마우 그나 가칠레 고노 탕제 바라 가탕체 바지 어 탕체주라 왜 해지군이 저랬나 야라 시즈 세 시즈 그랬나 어 다 전부 응시라 시즈 다 전부 응시라 시비 츠드드다 저랬나 그면들라 네지 론틀 젠지 테스 세 고송즈 그랬나 네지 로틀진 하치나 응시 그 텐지 남정지 어 네지 로틀진 하치나 응시 그다 저랬나 뜻함지 저마 접진 다 저랬나 고송즈 디나니 투치 셰꾸네르즈나 다 공그치르즈나 선부그 지우 랑간르니치그 아 네탕 체주라 부 헤드 님비고네트지 다키초아 근드무그 고네치르나 소아타 안드무그 치르나 초주엘라 드무그 치르나 카트빌라 그노 디그니 츤드셰노 다치르나 시코 송즈그드나 아치나 응시그 고 송즈그드 그노 나던데 디 제나 치르나 가 청그 제는 그 샤사비 젠데 샤사비 젠데 다디라 코로카 타타타 나디오카 팅고라 치르드나 영 에지로카 데나 아영 에라 네비 치르드나 영 같은 게 젠데 근데 저게 치르드나 저를 사느리 저 사는 거 정근데 치르드나 아 샤타비 같은 게 젠게 치르드나 콘스 정말 하고 아 그만 저하고 너네 치르드나 니지 로틀 젠지 테이드요카 근데 테이 치르드나 샤와트 소주고 그 데나 샤와는 이제 비젠데 더 아나 돈친의 지와하는 그 동무도 고머리 아니와이나 사천병 이쪽들 많이 벌어 무차비지 설단 받으려라 니너나 고루가 아니오크 동무이나 치드나 접득거 듣던루가 장스 마차도 빈 보죽거 난스단 바 아 그게 치르드나 쇼니에나 접득거 듣던 리땅 점아진데 누기다느라 쿄 지와즈거나 치드나 쳐와즈거느라 마치비 영유 치드나 직든나 메스 받으라 디누고 정그 선부거 지운데 치르드나 알음부지레스 아는데 진 남식 그 세나 치르나 나위 람튼 요지레 흐지레 흐지레 따라 다운 치르나 그렇게 흔한 도금에라 라고 그지 데나다 선부가 응서지 다버레드나 알람부 다버레드 띵은 세탄바 아니와이나 치나 응식 무 타르지르 세탄바 파치나 응식 그 치르나 따 고니 치르나 티응아 니트브 송라 니초 처음에 뱅이 두테르르드지 그거 럽지야원나 디셔스 온 다던데 치르나 키촌 너무 그 치르나 와카 가와즈 기체리 아디 아디냥아지 데나다 칭아 치르즈나 니트브 데르구가지 니트브 응이스 상탄네 카틀라 크게 데르주게 니와 메츠온 니와 메레타 치르즈나 무차드노 안데 무치르즈나 콜로카 아니 우그니 타욱 동우이나 치르즈나 흐뜨그뜨 제실라 담르 젠스 인디 슈크 주엔 바티스 인데땅 로힌 보드구 쇼지 년도 의메리가 디스군 샹샹하게 치르즈나 아 송다 니 고든 치드레드즈나 디흐뜨그뜨스 샘친 탐치라 가누징 처르시 비크 담르젠스 담르젠스 군은데 우치 공고셰탄 아 미탄 메타 알롱탄 알롱타 지군우 니 감데체라 알롱라 고지르 아 알롱그 던데 담르젠스 시징 어디 흐르카비

기와등 아가와 나와 아급바 치와 아 너무 치르진다 아름바 안아지죠가 어 니가 친나 제가 나 체크시에 부터 끊으래 되잖아 얼롱래 얼롱 니가 치득이 그거 되잖아 아 뒤에 뜨거뜨 샘친 그 치르나 최성들라 번호장 체르시에 봐 난도 뭐 치르나 더니 젠들이스 뜨다비 얼롱 니가 인조즈 샘땅다엔 빈로아라 인조즈 그노 아 샘지 샘드는 강석 그냥 아니 어 이땅다엔 비 치르진나 안도아 너 다음 주에 그 숙대스 신지근데 나 치주 신세군 허우기도 안 그래 허우기 지우이나 신지 체제아도지 세군다들 어 신부 그 지우 그 치르나 안은초 치르나 치주 그 연브리지로 아인티스 다 대성 치르나 아 요주 그 치르나 하다나 모르스 아 그렇게 하다나 모르스 그렇게 숙 그 치르나 숙아 노치 있고 누구 가농도 치다브레드나 아 샘친 다음 주에 네와 정주 그 치르나 네와 치주 그 하다 하다브레스 니만 주구나 치르나 따뜻라 쉬운고 가능 그 따뜻 쉬운고 그래서 근데 난 튼들아 슈글라 티와던 어그르시 비 가능 그 좀반데 땅스 챤나 찌기든 로히 심부고 좀 보죽 그 슈근데 치르에드나 초그 진땅 라브르 깨치 잠나요 치르드나 아 도파메 봐 진짜 가요와 그게 진짜 어유이랑 진짜 얘들아 어 깨치 잠나요 치르드나 메도프르 쳇득 그 잠초는 아 치르나 지금 즐거다요 그래 원죠 심부고 좀 보죽 니가 치레드나 어른 그 최속 그 최우등 치레드나 어유와 매프르 흔트 흐템부르 니와라 치레드나 리와이고 그스 데이나 치레드나 심부데다 얼른 보지르라 즈노 그렇게 명한 세트 때문에 디 때디 나이 심바시 에다기 치레드나 아다즈고까 니가 니와 치레드나 우치 만원의 후루까 지금 뭐 남이 답시 오나 너 특히 그 치레드나 디네 나한테 해나 치모드레 때드나 어 다 치레드나 아농도 치르드나 니 다음체 그 대소가 노프르시에 비치르드나 드그니 젠즈르스 근데 드그니 젠 드땅은 두고 요크스 깨치 니니 담나요 치르드나 와 그초 글리 치 대소도 치르드나 노파이니 디남시 그 체나 치와 그 흥지지르스 흥지지르스 따라 슴부그 지우기 치나 뜨 마토가 넌슬 뜨 마토가 아랑신 뜨 마토가 되던 다 치르드나 코 무크지나지 코 처음에 뱅이 좀다 치크때 틉지레 늘다 그노 다 크게 치르드나 삼누그 명츠 아랑신 뜨모지레스 되나다 알람보레스 그노 나든들이 Tene uchi nyangi ka jenshe. Di kunga tungu ui nani chirina, nye naam chi sugla tukta tsebir shepi nu, shepi shepu nu chirina, alung yin tazi shetiga, tene uchi ongu rangjin jo pi jenda. Yinji shukka jomba tazi jo tiga, chi chi shepu alung tu chirina, jomba ga zik su kway tanzi ga. Jomba ga zik su kway tanzi. Tena chirina zik jengi jenda. Tila jomkani shuk imba kuwi chirina, zik jenli gdivi zik jengi jenda. Dechirna shukku jombazi shukte chirna jombagi zikskoyna mari shukku jombazi shukke jombagi zikskoyna mari alungke chirna jombagi zikskoyna alungke jombagi tamirjenke chirna jombagi zikskoyna deina chirna tamirjen ta jombagi varg chirna tigda di antang deinu jongge di biz gichen chi jen tzu ditang rokhin bodu sug segunu de chirna ti gi chechi ta ti gi ngangtsa sur jogu ke deina yandin rangin jwe pi jen ओ शुगते चिरना नेनडु सगुनु छौगु तान्दरा ओ नेनडु छौगु गिसक कोय तान्द तेना टुगडा कदि तान्द अ दने चिरना अदिनी गिसक चिनचे जें रे तने उचे निवाशे अगनशि गु थानु गु चिरना ने छदा शिगचे दोखि सान्द न दोंस वारपि चाजं अजमिल ते अरब ते निनि सवान गु छि सरी चवान नेल ते जुका जि कोतन छजरे ते दना संबु गु जो लंगान रंचि गु Terer kawe ngi tipte chirizna tsangzis. Te tsanglu ga kamdilas. Shigchi de khos gunu. Lhaga nakhshi tamchi ga de khurri. An dig shigchi de khos gunu uchi takum jigtin meik chirizna ta nur lugun ne tamchi ga shik ban mara. Lhaga yugu chirizna shig tamchi ga de khurri. O lhaga shig tamchi ga chirizna de khurri chirwi. Lha chenbu gun shig. A de khoyna chirizna shigchi de khos. Lha china gun shig tenchi namjang de khurri. 어 아궁신 디거 산진 나동스 어 사르지 쳔부고 치르 나동징올라 몰라 진리라 동스고노 진리가 동들이 디게 치르 나 진리인데 라스 체득지 요거드나 와르프지 요거스 와르픈데 치타비 와르프즈레드나 사정크 타비 와르프즈레스 아 사지근구나 사정크 지오노라 아궁식 동나 치르드나 와르프지 요노 아 뜨니가 치르드나 아 나거드지군 뜨 타비 아즘밀드 아즘즈나 메트 메즈나 아즘디 아즘즈노 메케 시사라 아즘멜테 티그치르나 냐시나 아즈지름 아랍트 아니니 스와니스
어, 딱 아니 흑득후 거리 아니 신부 구요노 그 정거 치레즈나 아동 그 와프기 토가 치레즈나 아무치 그 특반도 치레즈나 게 있다는데 어 헐나치 다베레 드나 사직은 거나 치우노 그 사정 크근 거 치레즈나 스와 아 스완든 게 있다나 다베 스와 그 특반도 치거나 다베레 근데 치드가 치레즈나 치그네레 티 짐센 치드 그도 안 그래 드나 무치 서비스 좀 아니스 다 유튜브 때린 주고 치레즈나 테니 메송드가 그게 Tani mei suna taa kubde kirge chutsira terji mei kuu. Terji mei na taa ngu chaatang zisi. Ngu chaatang taa chirizna ngu ngu langzhigi. Ngu ngu langzhigi. Ngu naa chi u ngu warpa laa kazhugura chirizna. Ngu chi kuxiwaanda taa chirizna. Tukhwa jimariru chirizna nilu ukezi. Tu chirizna servi chanwaani zi uka. Ngu chaabi seri gu gaigi. Taa un lan lan lan lan lan chirizna chiku ukezi gu nu. Nandan dhiri. Tu chikde dine shena chi shekundari eti zina. Oo. Chame pia ngay tup tata wazi chirina sambu ga jiwa langkaan rinche ga thachina gangshiga sangri thazu ta thachina gangshiga ta teri juga niwa mela chir songe ngu ngu nangzhiga chirina ta ngu chayi ngu zu khamari lugu dao kuz ngu chirina warpa thamchi gu ngu nazu chirina ngu chi chi dao kuz nu nang tandari Dani uchi nyangi gajian shil Shikchi dukhi sanzin na dongzi Shikchi dukhu ga chirina adongda chirina sanzin ga chirina zik sikwa tangziga Sanzin na dongzi wargi chirina tukdi adi yandazi Tēnā chirat nā dīvī zhīk chīm chī jēn sē jīr. Wān chīng dāni ñam chūk gu sā zhīk wān ādōng gā sān zhīn zhū sē jīnā chirat nā hui chīn ngō mū kāng rē zhīn nā ādōng rā. Hui kāng rē zhīn nā sān zhīn rī. Dāni hui tāng hui chīn jīgā chirat nā gu dhūk wān dā zhī. Dā tā bī yā rī khuān dā zhīk jīn ngā zhōng lī kā nā chirat nā sōng mē kī. Lō khun dān chī gā chirat nā zhōng lī kā nā zhīk jīn nā chirat nā dā tā bī gā jīn yō tā dī chirat nā sōng mē kī. Wān chīng hui jīn gā kāwā chirat nā sōng wā kā dū khī dī. Dukhi khuyi dhuzi, uchu manchi lhamnyong nara. O, tu tabi ga rukhan du cherungi chiridna, sanzina, dungsi gunu, gena chiridna, tsal zhena, nilayang chiridna, dukhi zgi chenzi, nyangzi manduk tamechi. Majini chiridna, hui chinna dungri, hui sajiri. Dakib ga gamdala sanzina dungtazi, hui chintang, hui niga chiridna, gudu gongtang, ziga. Dengu chiongu, nila mungshigin dugu guna, dugu chukna, dhe chiridna, dukhi zgi chinna mazi chiridna tamechi. Warpi zajang zimetazi. Warpi na chinna hui chin ri, sarjung na chinna hui ri. Hui chinna warpi tu chinna sarjung ga zi si kway tang zi. Warga tigdayang madi zi. Dena madi vi zi chin chi jen zi zi. Dani chiri da nguci servi chanwa ni zi. Kama jiwa gino na, ngucan zi chiri zinna hui chin ri. Seri ruki chiri zinna hui ri. Hui chin da hui ni ga warga tigdayang madi zi. Dion chiri zinna madi vi zi chin chi jen zi zi. Di nuna tangu chiri zinna jen zi gu nu chi zi re ta zina. Teng in zing chiri zinna jen ga yon chan wu ka. Hulna chiri zinna. Sanzin gu adung warpi gu zajang dila chirizina jiga zimbay nangna anyak tukhu kuyupi chirizina siva ngusha gu serizi dhiyo uka di chirizina kage tung inzin gu chirizina jengi chanyi sanggisi anyak lukpa dangs ngusha wala sukha chirizina semden gu chirizina chechi ra di tabi dita chirizina semden gu chechi di semme chirizina sanzin da zajang jiga chirizina laka kuatan Ni laka kuwa tunga chunga, tung inzinga jenga chaniyong chirna kage changa dhisa jirin. Dani uchi donchina jawa nunga simba shi. Donchina simba di nangna chirizina nangtana aniga gina chukwa. Tungu ina chirizina ngashika yuji tanda tanga lhamu yongchina ma chirizina lhachinga chi laka kuwa tsa. Aniwa ti chirizina poni tsa tas rinchiga chi kuwa tanda tanga ngitrib langa jigino. Ndamu uchi tunga aniyo ka. Tungu ina yorji meishji njigtan das, sakma meipra sa shepas. Thoba chenchi o runzinchi wanchura ayangchina ngangmu ukkarisi. Kayi kisir ponya waa tizi. Da tungguri. Ti kutun chidiri tizi na jenla chwa mepi a ngituk teri niwa meka kargi. Metung chiri zina arangu chuntu chiri zina ayutabka guni zi. Ayutang gajitabchi guni chiri zina mungumbra shepi ngayi utang. Arangu chiri zina rinchi chiri jikwali chupi yuandin mejintu yopatir tumbi chiri zina gajitabtang dayanbi zi. Yorji ga mechi ta kaagi chirizina kawan jikhur shepin jikhtin ga kamdayang chirizina lhkma maapirir chirizina khsabir shepa. Tu sazirayatizina samkin sazirayatizina topa jenriz. Topa jenzinu mii ga topa nda chirizina lga zongonira tu lachina gangshik ga chirizina shikhan tsenri. Lachina gangshik ga tsenji namchangri topa jenzi gunundi. Dani chizir shekunri lachina gangshik ga chirizina qayuji tonggunri. Lachina gangshik nda chitabizirayatizina Nye zhenpa chirina chimeke chirina ngitrib teri juga niwa kirge meke zi. Menara chirina rungge shchuyante chirina tab kaagiyo chirizina biju, sangju,
ngebjo tamu chiriz na ngayu yo kes ti me tsaka ren ge chiriz na rimba chiwan de chein ji khali chyo pi chiriz na niyo me kes me kra te chiriz na nga yo ndog ndog ka ni chiriz na a ke ge gje sham ba ti no jong ge la chi na gong shing de da chiriz na yu ji jen zgre de zgo ndi run zin che de yo ka run zin na chi re ru tku chiriz na zin ber she ba ra ti no jong ge run zin na chi ge wai ma ge chu mun de la zi Da hamo yang chin ma ge chirna ngang mu ka ru nda da chara ge dang zi chara ge che song chi zi na sim bu ge ji wu la cha me bi ang yi zu de ber xie bi ha chi na ren ge ka ge a me tu ge ge se ge chi zi na po nya ge che da chi zi na ngang dang zi yu zi nang dun chi zi xie kun le de zi na xiong li ge ge chi zi na ha chi na gang xi ga cha me bi ang yi zu de ju ge chi zi na ni ma me ge ni ma me ge ra yu ku ni kam de la ta chi zi na ārāṅ gā ngō chā tā chirī dhī na hārā ānū gā yū gā chē tā sī tā lā mō yāng chīn mā nā tā chirī dhī na tā kār gā kānā ngā chirī na jī tū khā kua tāng zī sī gu nō tsā rā kā tāng zī sī tā lā mō yāng chīn mā chī ngī chūp shēn sī khuān tā mū gā ngī chūp tā rī jī nī wā mē kā sī tā yī na tā lā mō yāng chīn mā lā chirī dhī na jāb zī chō nū gā nā ngā tā mā tā shē gu nō bē yor jī mē shī jī jī khitān dā sī tā khā mā mē pā rā sā shē pā sī tō pā chēn jī yor wān zīn jī wān chū rā yāng chīn ngā mō kā rī sī kā yī kē sī rā pō nyā wā tā sī Tungwari. Ti kutun chidhari tazina Ajin la chwa me piya ngitruk tari niwa me kakarge. Me chung chidhari zina arangu hchunta chidhari zina ayutab ka guni zi. Ayutang gajitab chi guni chidhari zina mungun brashi pi ngayu tang. Arangu chidhari zina Drinchi chirin jikwali hichu pi yuandin me jinta yu patir tumbi chidhari zina gajitab tang dambi zi. Yorji ka mechi ta kagi chidhari zina Kaan jikhur shee pin jikhtin gu kamdayang chiriz na lhkmaa maa pirir chiriz na khsar shee ba. Ta sazirayt na sankin sazirayt na topa jen riz. Topa jen zinu mii gu topa nda chiriz na lga zon dina. Ta lachina gangshik chiriz na shigan tsenri. Lachina gangshik tsenji naam chanri topa jen zi gundu. Dani chiriz shee gundari lachina gangshik chiriz na goyuji tong gundari. Lachina gangshik da jita avizirayt na nye jenba chiriz na chimek chiriz na ngitrib teri jugu niwa kirge mekis. Mēnārā chirīdhā rīngā shchūyantā chirīdhā tāp kāgā yu chirīdhā bējū, sāngjū, ngēbjū, tāmū gu chirīdhā ngāyū yu kāsī. Tī mātsakā rīngā chirīdhā rīmbā chīwāndā chīyīnjī khuālī shchū pī chirīdhā niwa mē kāsī. Mē kārā tā chirīdhā ngā yu nukh nukh kāni chirīdhā kārgā gājī shāmbā. Tī nukh chōngā lāchīnā gāngshīngdā chirīdhā yūjī jēnzgirī Runzin nefji gus, waima gu tsumu nda laaz. Da hamo yangchin maa gu chirizna, ngangmu karu nda da, tsara gu dangzi si. Tsara gu chersung chirizna, simbu gu jiwu laaz, chwa me piya ngitruv devra xie piz, lachin arangu ka gu si. Me tuk gu gesir gu chirizna, ponya gu chitada chirizna, ngag dangzi gu si. Nangtun chizu xie gu nirayta zina, xiongli kirge chirizna, lachin gangshi ga. Chwa me pi ngitub teri juu chirina niwa mekis. Niwa mekira yoko ni kamda lata chirizina arangu ngu tsa tu chirizina hara anugu juu chetis. Da lhamo yangchin maandu da chirizina da kirga kana nga chirina jitukha kwe tangzi si gulung. Tsara kik tangzi si. Da lhamo yangchin ma chi ngitub shenzi kundu mugu ngitub teri juu niwa mekis. Degna da lhamo yangchin ma la chirizina jabzi chio nugu nangtun da shekun. Dani uchi jiga nyangi qa jenshil.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Arunzin vayantsu raash, ayangchin ngangmu, kisirindu chiridna, khandu chiridna, kisirgi chiridna, aziga kwaya tangziga. Jemba chiridna, topa chiridna, cha chiridna, chiridna, kunga zig siyang chiridna kwaya meku. Deyna chiridna, chahi runzin ra, kala sukha chiridna, zig sukwa nugu chiongu, nda zig jenga jenga nanga chiridna, chahi zig jenga zig guna tiri. Niwayna, tu lhamu ayangchin maatayas. Ponya ge tsiji chirna rinchi ge chin de ge la ka kul de tang de ne chirna chwa me ping itum language ge nu go ayu shi pa ra ayang chin na lu ge thawan si ajim ma chin ji ya da yang chen si ye tren yu ge de rinchi yi kai yi chen zin ge zang de shi hui rang ge dang zang nyam si gun ni go den chi de de na
다 공급되지 않듯 사천 보고스 아른 그 지라고비 보냐모 아 사모양 진 마스 얼룩 그 청와디스 지지 지문 그 진지 그라양 진 니그다는 바젠다 니그다 그냥 진지 다양 젠즈 어 니그다 그 치르 나다 그니 젠드스 이들 니르싱 조크야 진체동 담바 데 체체 체도 그 뜻나 일진 된 조크지 다 샘데 치르나 긍 인수 문서 치르나 통가 아 단드나 오치나 치르즈나 어 게나브 송나라 죽고 게나브 송나라 죽고 아니 그 리치르드 남만 턴사 샘치르드 나가 아무니 턴다우가 디노 좀 그 뜻다비스 아니 그 샘진트 뉴그싱 니르비스 아 점체동 된 바데니 르드지 슬라니르 진체트 된그 진체트 안 켄게 치르드 나더니 젠트 스레드나 아무 양친 마리스 아무 양친 만디그지 아니 그 이듬지 사그 과진데스 아 이듬지 사그 과그와진데스 선부그 지우 랑간 전치그 카그 진진데 진진이나 진다 진지 네크르 종이능아 치르드나 식당즈 치게 식당즈 그때드나 사첸부그 관극들에 따시르드나 추송아 니 참시 게나 처음에 뺑이 좀 신나 동시 띠그 과트 등등랑에 어 선부그 지우 랑간 전치그 카그 진진 진그 치르드나 네크르 종우그능아다 치르드나 식당즈 디나즈 송즈 디나가 치르드나 와 송즈 디나가 붙는 거 좋아한 거 마지를 치르든다 다 모양진 만들 치르든다 아 응지는 잠니 아 랑시 치르든다 정리 아 조빠 치르든다 치침나니니 너무들아 그게 원정 다티 감들아지 다치나 유지 이쪽 치르든다 어르고 있거니 아 유지게 치르나 탑도 잠르고 있고가 대누구 좋은 거 다 모양진 말하니 그 랑진의 정우 그 걸록 그 올레 정우 그 능땡 치르든다 아리시 냠송즈 아 땅은 치게 치르나 가마드니 마브데 네네 동홍그 인질그 치르나 라마나그 도그주크나니 카르콘디 동홍그 인질그 라마나그 도그주크나니 치르나 마하테와그 타첸부그 스파슴나 흥셰뻬 이투소르 삼바당스 그때데 치르나 직튼그 카마슴부데 치르나 아흥우지르주가 이툼데 때라당 바디 세마 치르나 튼도당스 츠크라흥윌 하미스 다 담무양지 마라 담무양지 마그 셰죄즈 탈라 흥지 브르치나지 지즈 어 다치치르드나 스파스마치르드나 그거지르디 상느라 그게 아니 접다 상느라 다 스파스 무치치르드나 그 어그저 산주는 말이지 데지는 켄치드나 타이미 부 창아리스 데이나 다치치르드나 산들라치르드나 치 어그시드지치르드나 지단스 아진치 시르멍금 브르치엔 총소르 상발라스 어 영을 하체 무치치르드나 원체 선부고 지우치르드나 코 아 나 흥체 후바 부체 후아 시르멍금 바 너부고게 좀 고거지거든요 어 대놓고 좀 그 체그 아영 좀 뜻이랬나 어 젠지 싫은 먼금 봐 체그 아영 좀 놀지 진짜 딱봐 넘버가 이쪽 때리지 세고 될까데 영은 치르나 다 모양 좀 막이 셔죠 키와 그 고그 토마 당구 젠지 딱은 고때 마치크 와르트 좀 먹었지 아니 좀 넘어도 신다 그지 대나 치르나 감데 하모 아영 좀 마영 치르나 남진지 아영진 정우디 돌니 의지가 좋아라 시당도 대나는 거 그 당가 좀 냠 선수 그 누구 고든데 Tanewuchi nyangi qebjianshi. Gamdila chiridna yangjima aluqa chanwaaraz. Jimmangda di shiqan cinda, yangjima aga chiridna shiqan cinda, jimmangda ndrikga chiridna raga zikse guaydangzi. Yangjima aluqa chanwaazi, hamu yangjima chiridna aluqa chanwaaga zikse guanu war gena chiridna hui chinda, hui niga warga tigda adi yangdangzi. Adi vizig chanchi jayamtida jir. Jimmang chanchi da yangjianzi, jimmangke chiridna chanchi da yangjian tigda aga zikse guaydangzi ga. Huijinda huiniga warga tigda yang di tangzi, yang di vizig chanchi jayamtida. Ona yang jina lukka chanwa ra, jima chanchi da yang jayamtida niga chirizna, chonchi chizgi wo gata zina, yehtar nyogu se gunu, gai chirizna kanyiga chonchi re. Huijinda yang jinga gamde chirizna, khinta chinda ghazanchi tangda yamba, ghazanchi nda chinda khinta nirmu yamba. Dari. Huij chirizna, lukka chanwa gamde, gulukshik chikpa tabi ra, dayang khinta nirwa ra. Da niga da chirizna, chonchi chita tabi re zina, yili jintan yukka, darir sikunu ke chongpa se shikidari. Yukku sikunu ke chirna gittani ke chongyi chiri, dayana hui jingan nga chirna chi huiri. Kaayi chinzin ngay zang tazi yukka, kaandu chirna chinzin khchunga zik sikwa yata, warga chikdayang chirna maadi zik, dayana zik jingan nga maadi vi zik jan chi jen zik. Shikhi yaranga nangzang nyamsi, du chirna rangzin jopi jangan nga chirna yuandana rangzin jopi jen sikunu tari. Da sambari, dao chi jivashi. Jawaag nana chirizna tunji chani shena, namu dunchenzi ka ngao ku.
다친의 강식이나 치르드나 쟁흥도 치르이 차단바 아니바이나 진짜 가윈 지르와티 시 릴라 카리야 남바 땐바 선바이나 강식거 요르지 청후바 아지와이나 진짜거 리와트 돈치 냠비 츠르줘바 나와이나 진짜 요흐드 츠테가 지 츠땐바 너무 그 돈기 차니시나 너무 어른바 안안겨르지 디나니 동호이나 치르드나 게스르 덴츠글라세 비스 외마 주연의 음화라 원즈만의 흐른도 반은 아랑은 소유시다 동의 초고세구노 니 고든 치레드나 니지 신진드 치레드나 흥잔비 탈레스 차 전부랑니라 처음에 병이 쪽대리비 니와 치레드나 메크스 퀸족지나 찌따브레드나 남지 잘카기 디스스 아 니마 칼카기 디스스 그느라 남지 잘카기 딘들라스 메이토크 외마 외마 주연의 시고는데 저래드나 외마께 주연의 그 스스권은 말이야 사실지 외마 시고는 그 논턴들이 설득지비 외마 근데 다음지 그 다른 그 리스 지비스 메뚜그 게이슬자 메뚜그 게이슬 그 든츠고들라스 치흥 세비은 것 들라 저래드나 샘비은 것 게이슬은 듣고 정력 그 금비 체르드 동네스 아 키 저래드나 메뚜그 신든데 다음지다 다 아미나 친다 니마 칼카이나다 뜨게 증가 되나 치르나 정력 근본디기다 키 메토크 게스런들이 치르는 좀지르 바스 안드르기 소치르 바 뜬돌리스 다마 탐치 그 치르나 게스르 다마 탐치 치르나 게스라 치르나 칠데던 구운데다 치르나 뜸송스 메토크 카슴 송스 그네다 메토크 카슴 송노 디기 치르나 아정튼 좀비 옹아 탐치라스 마릉 위고니 문즘 누흐르르 돔르도 바당 송모스 아, 다치 추치르나 정슬랭가 마용즈노. 니 신든데 탐지다 다급다 치르나 정르크 금부위 철라 카즈고그스. 또 철스나 치치 너민데라 치르나 정스 렌터지 마레스. 데나다 다급가 감데다 치치 정슬랭가 마용스. 뜨지다 치르나 아랑그 치르나 쪽부 원한데 라용 치르나 아, 마르가노그 치르나 고니. 문즈마 안나게 다우케스. 뜨 너가 다우노드 치르나 돈 담 담바고 고니 세나. 아, 원알라 치르나 문즈마 너가 마레스. 아랑은 소실라 동의 초고스 그는 초랑은 메크스 다 정력 그 군이 다 줄 메통데 카켈 마트바 마트 뜨치르드나 아 게스르 그치르나 된 츠근들 아슬 됐다 아 뜨치르드나 정력 그 와무군 좀지르 반돌이 치르드나 대치근 마레스 아 아는 게 젠흥 아 치르드나 치르 손들스 아랑은 뜨치르드나 째송스 뜨다 치르드나 어 디그 냥인 그 날 날다노 마트 그 크르그랑은 메크스 그는 안든들 츠치트 디니 치르드나 고디무 시나 치드레드나 어 선부고 지우치르드나 랑간 렌치가 처음에 병이 좁다 성리 다죠 다치나 강식게 치르드나 처음에 병이 좀더 치르드나 신나 만드는 말이지 아 그렇게 치르드나 뜻 데르주고 니와 매 손을 해서 그노 아 나한테들 아 셰크와게 치르드나 레와나나 토바 젠그 치르드나 처음에 병이 좁아 셀나이니 아주 흐르 마신 바지 어떻게 되죠고 돈나 삼나 치르드나 뜻 다음에 말이지 특수 재판디 치르드나 조샤게 돈 수우치르드나 아랑은 소실라 동의 추고스고노 겐글라카나 바군 티 고든 치레즈나 메토크 카슴비 아랑은 추카 마임브 메토크 칸지 비랑은 추카레 그게 아 메토크 카슴나 치레즈나 그게 아랑은 오까 원친 칸지 추고랑은 데 치레즈나 추송스 긍그 추송스네 데즈나 남지 잘카게 티게 치르나 정럭 근본디게 다 치르나 추송스 아 테누 정게다 남지 잘칸데 웬마그 카시 못합게스 아 니마 다롱 치르나 마카르가 카르카라 테누 정그 니마 카르칸데 웬마 다롱 치르나 카마시즈 테나 카시 주거랑 근데 아 웬마 그렇게 메촌들이 테누 정그 치르나 메토 카슴비랑 건 초과 마임브 메토 칸제비랑 건데 치르나 초바레 디그 치르나 조샤그 뜨는 오마 아 니튼 강레드나 타 첸부 응시근데 아 신지그 응마 치르나 이르송스 아, 선부가 지우 능간 전바 지와가 처음에 병이 뜻대 성주 다 줬지. 아니 뜻대로 지르드나. 니와 요는 말이지 그게. 아, 니와 메트너지. 대는 거 좋은 게다 지르드나. 아, 선부가 지르나 좋은데 아동 놓고 지르나 당고. 그게 조사가 또 뭐 못들. 대나 지르드나. 다 친구야 니 뜻아 지르나. 셀나이니 지르나. 맛있는 말이. 그게 쇼니 데려주고 지르드나. 니와 메이크업에. 니와 메나 아, 다 지르드나. 그게 셀나이 지르드라. 셀나 메이 지르드 그 같이 한다 지르드나. 용도 메이크업. 되니 오체 년가 젠근 인진체 셰크와기 치르드나 등 인진 그 연든 젠데르 소디 치르드나 송오가
等银子那起来呢，七七过八等，七七过八，七他妈过八，就起来呢，啊，金哥那位什么哥，几层？

아니 나 저 나뉘오 젠그 제치 껑인 바데니 제진의 젠득라 니크든데 망둔제들 쪽하데 이르지지스나니 제젠다 치니가 반친데 저라시리 치 시고 바에나 제치 시가 치르나 제지 다데 바 아니제라 너 뭐지 치 뜨마고 바에나 제지 시클라까 제치 먼저 뜨마고 바지라 네 치르나 젠데 뜨뜨던다 사 전부 메크드 아 제니리 거용 치르나 제나 세파 세군운데 치르나 아 회진라 치르나 문절누고 메체크 젠트나 치르나 조샤고톤 고마 하치나 응식그 치르나 아 라니라 젠흥아 치르나지로 누 드치르나 선지 선보게 지고 랑간데 진데 고유위노 티그 톤타 디오네 아 웬만데 치르나 정르크 응한테 치르니 오와라 응은즈메노 휘 휘코나 마르토 치르나 골메가 디누 정그 땅인증게 젠게 테니 마청거 마청나 오나 끈게 젠나 지그나 하거든 드 디저그 젠게는 아니 지디저지 젠그 제스식나다 치르던 주카데그 뜬덕 니캄데 디주크 젠그나네 치르즈나 디튼 까레 뜨즈나 웨마 쥐는 세군운데 치르즈나 다치나 강식 그 아휘리 옹와 세군운데 치르즈나 섬부그 지우 랑간 젠치 그 휘리 아긍시 쳄득 거긍데 치르와다스 아 메이토그 치르즈나 덩을 거긍데 치르와 너 다음치 치르즈나 치 다음치 제치 다음치 아 디당들 아디오노 쩡그 너 디주크 젠그나네 치르즈나 지디주크 젠즈 그노 안 이게 전혀 상관. 근데 어찌 동무시에 잘 썼는지. 안녕하세요. 니와이나 진지 가빈 지르와티 실리라 카르비야 남바 템바츠구노. 가이드제 건들. 데라 세메 위 소든께 남바 아양진나 다와이스. 어디지 특히인 지바는 콰라야 간츠 정합진 지구노 겐지. 니 고든 체즈레드나 세메 지버스 다 잠지기라. 사실 잠지기 지르나 생가 남자. 어 세메급을 하친 참지급 또등 램비스 선부급은 오 선부급이오 세군호 치라치라 선부급이오 소등대스 소등 세군호 치르드나 알롱오 치기냐리 어 알롱오 치기은 양반데스 잔등지 흥라스 흑습증 그다리스 잔등그 흥글라간의 용루그 덩치 가루그스 아 덩치 가루그 어두그 치르드나 특한디그 치르드나 아진노그지 양반데 쯔쯔쯔리지르나 잔등그 흥하스느라 잔등그 흥데 쯔쯔쯔리다지르나 잔등그 흥그 덩치 가그로데다지르나 양빌라 관계송 다 코트니지나다오카 어뜻다비지르나 어 롱우치기지르나 양반데다지르나 다크 사모양친 마그스 아 아다와그 스스르그 아드치트와 니게지르나 니르젠비 응츠당다그스 아 응츠당다그스 ओन दावि खुइते चिरदना जेंबाज गुगुने सेना चतावरे तेदना नाम खालास ओ कर्मग छुक चिरदना छौई जेंबा तावरे दिनोनि चिरदना जोशा गतुन मुमुचिन शेप गुनरे तेदना ओ ता जिनचिन दिग चिरदना छौ मेपि ngitum de tsung chongwes ha chin na ngang shi ga de de ju me la che song da tsuga sa gu ge tsuga sa gu nu ge kem de la da chirdna kge ngan che kge kanang a da chirdna ha mo yang chin ma de chirdna ge wonra 다치는 함모양진마 추송아 린제치르나 처음에 뱅이 뜹게 신나 동드지 다 유지기 치르드나 거저와다 못 다치르드나 샴당즈 또 회직나 치다버레드나 소드나 롱우치기 치르드나 아 참지 거흑덕덩다 엠비 롱우치기 치르드나 냠반데 하락츠 쯔쯔레 치르드나 잔댕 그 덩치기 치르드나 틀리긴 제와 남칼라 치르드나 카르츠크 아 청와겐 제와 근데 다버즈레드 다 유지 근데 치거스구노 너든들 니 강대 치르드나 아, 냠반데 치르나 아득기 특힌데 와당스. 아, 휘얼랑 친구가와 아, 농무치기 치르나 냠바 잔등 그 흥아들데 동 덩치기 아득기 특힌데 와. 휘제 선지가 감들라 치르나 디지라 함모양 진마 고요비 아양제미 오지 특힌데 와. 근데 니가 치르나 고고가. 또 다른 치르나 감들라 선지가 냠바 아랑 친구 냠바 그 있을 거 같당스. 아양제마 치르나 덩치기 틀리기 치르나 있을 거 같당스. 그건 다르지만 치르나 순지가 남바 아영진민지와다 아영진 마트 다른가 다비즈스 고반데 치르나 소바맨즈라 대나 치르나 지기 징기젠지 지기 징기젠데 데 카데 치르나 남반지와데라 휘 치르즈나 칼라지크르 청아진지오가 간속고 청아진 뜨지 세오노케 치르나 진다케 통화세시거라리 데노 정그 괴겐 치르나 니스트브송즈 대나 콜로칸디가 젠 치르나 휘즈기 징기젠 지구는데 데 니와리 슈네 외체 선바시 응식 거 요지 창록 바 저거들 근거 가이 체트르네 요지 니치 강아데 딜리 온위 와줄지 알아마

암키 요아니스 니 고든 치드레 데즈나 긍거스구노 다 첸부 긍식 거스구노라 다 첸부 긍식 거스 카이 쳇데르즈군 쳇데르즈노 잠수라 잠투 첸부 뜨쳇다브레 데즈나 고유지그 스탐지 와 차그 치드나 치그 긍이다고 거스 아 요지그 스탐그 와 차그 긍다고 거스 아 요지 니치 긍와데 아 요지그 치드나 스탐지 와 치 치이 치드나 긍이다고 거스 와치 치이 긍위 잠투 뜨니 치드나 치드가 농즈이 되드나 어 들리치드나 와줄 만용무메 비치드나 그다음 그 치드나 랑파 칼릉더 놈스 칼릉더 용의 체적이 땅스 했드나 선부 그 지운 보쪽 그 샘그 남칸드 치드나 어집 땅스 아 샘치 남카 치드나 어집 땅스 뜨 드비 어집치 고위치나 요아 강레 했드나 다 요지 그 땀 그 치드나 아 와차가 뜨니 용노 위치나 랑파 드레드 다치듯이 했군레드나 그것도 알지 아 Jigten ge corona yonu ge a jigten ge quality la tok pil ha china gan shi na yong das a tele jem bi chirna teni le sok ila ha mo yang chin mai na yong das chwa me pyeong e tum de ter ju chirna ni wa kyeni ge sera me ge me ge ti nang ge se chirna ta chen bu gan shi ge chirna a kanung de ni chirna a zin tum tag tag ra china yu ji tag tag men de chirna men jong ge a de te ji ge da chirna 어 선부가 지우가 세만 몽기지 좋고 그래서 나한테 데리 대나 치르드나 내니 젠긍 인진셔오지 응식 그 카 제대로 당하지 카이 제대로지 와르게 티그다 마디즈가 마디비즈 진지게 지우 요지 니체드지 요지 깨치르드나 니체 그스 거 당하지가 대나 와르게 티그다 영 마디즈 마디비즈 진지게 젠 와브추치 랑파드지 아 와브추 깨치르송에 치르드나 랑파 그스 그스 거 당하지가 아 밥주 제랑 바드지 버그트기다 영 마디즈 데나 치르즈나 마디비 이즈 진지 젠지 츠슨나 메징 치르즈나 진지 그 샘트 남카가 있을 거 같다 아 남카가 있을 거 같다 다른 밥주 제 담트 치르즈나 알랑와 아 랑파가 치르즈나 요아가 있을 거 같다 흐팅 있을 거 같다 데나 치르즈나 즈징 그 즈긴 치정 치르즈나 티오 그스 데 선바모리 아제와이나 진지리와 뚱지 냠비 쳐줘 봐지고 Tsemuru jivin gwaanpo chiis. Gangchuk baati chimil chiis. Kwa la to parendo na yans. Rivi metul nyam shay paas. Thachin chi soos. Vayi kaas. Tsama gangri yazag maa choos. Di kootin chiis raya taz na. Tsemuru jivin gwaanpo chiis. Tsemuru jivaan chiis na. Simbu gu mang naam chandri. Tsemuru shuk shuk si songni khaa tang chik chowi chiis na yung u ra. Tenu chong gu simbu gu mang chiis na naam chandri. 어 템무 쇼쇼스 손에 하등 특초위 종우 선부 담치 거지 오지 특히 저우지 공부 치즈나 다지오라 아 지우 첨부 뭐 주고 세고는데 회직나 제다브레드나 강트 옹아타브레스 아 강아트 바 옹아타브레스 강아트 바 옹안데 다급다 치르드나 처음에 삐앙이 좀 더 삐스 리비 남카들라 톡바메 브르스드나 프리소난도 그거라 원정 치르드나 다 첨부 응식거 어유지가 늑거지. 그땐 수가 뜨거리지. 그땐 지방은 뜨거라. 그땐 지방은 뜨거운데리 용비지. 선지근 구 가모르셰피 위크 천만데 치르드나 강르리 아이기 온동비지. 아 카와 위크 치르드나 천만데 다 강리 온동비지나 강지 그루리 치르드나 트라이기 온비지. 어 강리 든천 그 잠마 데 치르드나 랑농데 치르드나 크루거지. 랑농데 치르드나 가이고거지. 짐센 띠응거 아 처음에 삐앙이 쭉그 남카라 퍼른도 비 선부가 치르 날이 왔는데 아 그렇게 샘게 치르 날이 왔다 치르나 메트즈가 흔적지나 다 치르나 냠송지 아 그렇게 메트즈 다 냠송 다 치르나 남카 치르나 퍼마트즈 퍼마트 누구 치르나 진데 끊니 있던 탭 그랬다지나 어 근데 세 있던지나 다 챙기 있던지 다 챙보 응식 그 치르나 세 있던지 아 셰바부스레 있던지나 다 챙보 응식 그랬지 jimtsen kangishir na tiz na kirgit mugu niwa mekis ta shuhtami chir na kirgit sem mungu jik tonu maashtogu kirgit chwa mepi chir na ngitrim di tuinji maathub zis dina da chir na jimba chiwa gu chir na chwa mepi ngitrim di tovju gu chet gawa ngun chet chepa dartayang chir na kirgit gawin dimba tam chet ngangam hikki chir na nyam song zis da ti chir na wak tovja tang tuinja chik jang mekis Tā kīrgī kāna ā chīrīdhā, āyū jīgī cīgī māshtuq tā chīrīdhā, chīgirā mā tūpzī gīsī gūnū, tā kīrgī shio tām tāngzī, ngō yōg tāngzī, ngō mūngu jīgī tāngzī gīsī, sīm chīgī jīgī tāngzī gīsī gūnū gūnū gūnū, nāndandarī. Dhani uchī nyāngi qidhiān shī, dhani
세무로 지민 공부치 세고노 깨쳐졌나 아리랑 한진 조에 비젠지 아니와 이나 친다 강아 니와나 신지 뜻이랬나 강트 그스 거가 아 공부치 강아 뜻 바데지 와 선보고 지우 랑간 된지 뜻이랬나 옹아 그스 그스 거 당스 월게 뜻 아디 안 당스 되나 아디 위스 진지 젠지 콜라토 프린도 나잉 아리비 메트 냠셰 바스 사신 지소데 늦으리나 세시

0: 릴릴 람둔 샤무 람니 체라 카슈고 돈칸
1: 릴릴 람둔 조무 쳔니 체라 산드브
0: 쳔칸 릴릴 람둔 냔무 응아기 체라 샘큼 쳔칸

Zartidambi, Continu Sunmujung, Sankin Yongtung, Gamerji, Lolovjini, Lansander, Doker, Nanjambi, Topo Sanji, Chinabar, Nato Delga. Shirje, Dizu Tamandi, Kayang Dangrobi, Jahi Mondanji, Sursum Jomi, Shopin Yasurji, or Nang Dang Tante, Chela, Kamdi Shavi, Deep Zander Tung. Shirji 디르감다등 Sartambi 동상그맨쟁반다네 Drillazilla, Rezidenge Chikram Adi
레즈링게 산클라 이데나 데랑 손이나 저 저스게 당아 같이 주진데 데나 저스게 당아 같이 찍니게 만다니 좀 다등이 단디 체 체집딩게 와르던데 손이나 야제응거 노응거 노스르게니 모르급 좁디 반동데 토너지 데나 다도가 저 노응거 노스르게니 모 요던 좋은데 손이나 니 참마가 덴지게 도르나라 소소님 차튼단 좀버는데 지다등이 노응거 노스르게 노칩지게 딘니완단 토르도스 동거 세고케 대칭가 저 다성가 장쿠른데 손이나 다 노응거 노스 노스르게 저둑거 장쿠른 동다리 티칭가 존이 말아 조랑 근데 선이나 다 근지의 파치를 상리 소송들은 더 등려하게 다 잡동 나서건데 망하시기 원이 단대의 파치를 근지 돌아한다 시오지를 삼게 때나 논고 소속 그 저쪽 가서 안콘디는 대초 상리 소속의 돈이 등 송전도 시다 등이 노치기 년카 진로 사극가 종놈라 삼바 프름 소가 망적 등군도 가친데 때문에 도업자라 마인캉을 간소리 공 첨청 등 로인캉 샹치모 조르치 랑소 마총 단점 체와가 네 등 먹스 종다 등 대요 노치 년카는 원물 진행데 지급디가 자시다나 특선도 시고 세고케 담니 롱와금 도라 철고 나 지글하노고 조키다 사시가 노치가 년카요노 사클럼 쇼사라 쇼르친 폭하노고 사클럼 너트다 자탕 소 메르친 종타노고 사클 알디가 니다 예르쿠른 제르중가 클소 소는 호랑고 촌진 가답시다 등 년카가 몸을 쟁금 초시브라 터출 영덕 셰바라 다십 초호라 년순 혼다 동노가 르쿠르가 르치니 셰브스 냠수 달럭포 동고게 세고케 담니 리르기 첸키와 등 너스 강선 바가 저름다 삽식시 대 노치기 년카 동원을 쟁금다 인진 접출 시비 샵시거 산즈기 시바라 바지크르가 도먹은 년쿠르가 노치기 년카라 원을 쟁금 다시르 시브라 잡추다 철튼다 시다 등이 저름 망초가 냠다 원심 원국 시비 니완 토른다 긍릉도 샤고 게세고케 담니 탈적비앙 네트라 타초라 먹스기다 등 니르등가 고출근 찰튼라 용드르 르근즈기 셰바라 찰튼 당는 셰비 냠그르게 젠스름 던지르다 시다 등 찰튼 건듬 니와라 터출 니완 토른토스 동고게 세고케 된초 노치기 년카 제비 사크다 노치 망와라 노치 인종타이 사크르가 노치 원국의 존으로 대극게 찰튼라 용드르 탕흑지 베기르끈 마통아 등 예르초라 종들 종초게 등대유게 지름 리콩지게 찰튼게 칸듬게 종들다 나초베로 잡주는도 시고게 세고케 텐도 상리 카란 레로 데코 카케 통타 와르스므다 디등 남바근데 루머디빈 간처 젠총다 시티 디토다 논치기 니에브다 니엠데 제물다 셴지고 다르치르 시파라 모니 년다 통통라 모다 테르팅 진들른 토 란트르카 람슨 티송다 통마라 차르튼 리리가 리송 셰크 체르 통와 차르튼 당링게 니르다 터트르 시파라 곤듬 고통 속게 람슨 젤럭스 땅테 톨슝가 니스땅 탈친 조그니르기 단디 터트르 니르든 타방간 시다 등이 노치게 종근 제총도 동 긍틈도 샤고게 세고케 대능이 공리샤바 접전다 주다 저스게 당하게 치진이 인더니 종다 등 치 제접든 와르다 다 종는 거 노스 그 저쪽 가서 안고 농다리 되나 저 다선 거 안고 내는 된 소년다 저 야용게 단디 노인 거 노스 그니 목급 접지 반다 등 저다 등이 다 저 와르금 되던 데 그 종다니 다 샤 몽한데 저쪽 거 셰키오니 다 그냥 노치 종다랑 같이 간다 실 거니 단다 거 엄지 다 농 노치인데 슝 타와 등 중 용진 이거 누구 중 타와 좀 너무 거니 쓴데 독심 나서 가서 송다 등이 단다 엄을 년 칸다 크게 메프다 주고니 너무 라스관다니 다산이 소송디 송다나다 샤마한다 리기옥 디첸가 추트부르 간소니 나라잉 니퍼든 넘어가 송다니 나진히 라스관딘 소니 나랑 니퍼다잉 콩타 쳇퍼시다 등이 영나 추산이 소속이랑 아랑가 산인된 소니 나잉 다 철록 송칼하는 나라 영나 추 종흑다 영나 종흑 라스관다니 농흑다 종흑 라스관다는데 영 그 철록 송칼하는 디 와르금다니 도멍 라스관다 요나 근데 영 간다 시대 그렇게 다잉 더클 할사람 요긴 지군이나 다 넘어가 샤와라 송다 추 다산 그 장권 디는데 다 니퍼다잉 더 송다니 샤마한디 더 리군오 tandani ta chu ta sang ga zang kur tin so ni ndam ge yang zhi zhu ge zang kur dai no cheng ge nong ge no si zhi zhu ge zang kur dai no cheng ge ta shong da tong zhu da ding yi chu sang ni so song de na ren da ge xiang gen da ra tong ren ba pe ge yo ke ti cheng ge to por ga ren da ge shu ge ne chen de yang dor nang shi dor nang da sha ju yin ha cheng ge ge chi ge reading san khlan ji tetung tan da chu wa kum de tarung sing nam dan de ram ji je du sun ro gi yoni tetung ro da tang rang sing yer kur de ring de son ji na ra chu wa kum de tan son ji na yin sha mong da le gi yoni ta yer kur de ring de ni sa ta kur gun gon da sam ta san ni so so yer kur yong kun de je mong yong de mo wa kum de ki o ka te ching chu wa kum de son ji da rang sing de yong sang ni jian ban de long kur da yong kun de ra ha jing mong a yo kim te ching chu por kan son ji na ni per tan de song da ni za zu ra tang tu da tang e chun da ha jing ka chi ga ni ge la kan chu wa kum de son ji na rang sing ga yar sa gun ban da ko ju gun gon de ng ni sa sam yo ni sang ni so song da na 너무 찬다리 티칭가 다 좋아 근데다 상이 소송도 나요 맞초지게 망아요니 롱크르지게 망아요니 너무 찬다리라 티칭가 당이 버튼 점적 그름다 성마스 잡송이 살은탄가 롱크르 거주다 하진가 같이게
Rezeng sangkan lagi tetang han tetang itu nih siapa kantor sebab dia pun jemput tuat macam ni. Kayak sa gempa dah kau jual warkam dah tetang jemput dia ni tetang ni tetang cipta kawasan sekian dia jemput na acur dar tu lah sekolah kita. Isu sakan dia soalnya kayak sa gempa tuan kong dah hajang pensum sekolah sahun nama ni dari dia cengkak dah sendiri warkam dari dia. Kayak sa gempa dah kau jual tuan dah yang warkam dah tentang jemput dia tu ni. Zabzora tentang dah kandap sih dia ni. Tetang han tu cuci sangan ni. Rilo dekak kong dah tentang dah ngi tetang ni siapa kantor sebab dia pun jemput tuat macam ni. Kayak sa gempa dah kau jual tuan dah yang warkam dah tentang jemput dia tu ni. Zabzora tentang dah kandap sih dia ni. Tetang han tu cuci sangan
아주 대릉 그 영어 요샹도 동도고 다 등이 제치 상칸 남박 춘다나 인 아랑니나라 지 삼차동 노천도 윤동 교원나라 대통 한다 주 대릉 전 촌이나라 생각 상리 소속 남단들 좀 지 견초 송원이 상리 망체 기자다는 가시 와근데 찰라스 관대는 밥게 요니 너무 상선다리 대칭 대동도고 다 등이 저랑 상리 남지르니 쳇다영나 남식니 찰라스 관이 탄다니 나조렌 천도 옆니 제치 상칸 남발이 코틀라스 관도 신동 크나나이 르가밤 밤체세 나세 렌선 다 통칸 거 카브릉 특급들럭지 뜨그섬가 니르그 섬든 능아라 특급들럭지 뜨그섬가 니르그 섬든 뜨기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고 년다 이너레
2: 얼고므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с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Чичэн джилэпсэл рангми ламкар. Нати ламтун учи чамчин чилэмбэ. Чичэн джилэпсэл рангми ламкар. Нати нямух тамчин дору чилэпсэл. Джилэпсэл ламтун.
4: ᱛᱮᱱᱜᱮ ᱥᱟᱝᱠᱷᱱᱟ ᱡᱤᱛᱱᱟ ᱪᱤᱣᱟᱨ ᱠᱢᱫᱟᱱᱤ ᱛᱮᱨᱢ ᱱᱟᱥᱤ ᱠᱨᱚᱢ ᱡᱮᱨᱢ ᱥᱤᱝᱜᱮᱨ ᱱᱟᱢ ᱥᱤᱜ ᱱᱮᱥᱨ ᱠᱤᱱᱤ ᱛᱷᱟᱱᱫᱮ ᱟᱥᱮ ᱡᱩᱱᱤᱱ ᱡᱟᱜᱟᱱ ᱫᱚ ᱫᱤᱯᱥᱮ ᱪᱩᱞᱮ ᱛᱮᱱᱟᱢ ᱫᱟᱝᱜᱟᱨ ᱜᱩᱱ ᱛᱮ ᱥᱚᱱᱤ ᱱᱟᱨᱟᱝ ᱥᱤᱝᱜᱮᱢ ᱪᱚᱱᱚᱯ ᱠᱟᱱ ᱱᱟᱯᱥᱤ ᱠᱩᱥᱟ ᱠᱤᱱᱫᱮ ᱠᱷᱟᱴᱤᱱ ᱢᱚᱝ ᱭᱟᱱᱟᱢ ᱥᱤᱱᱫᱟᱨ ᱛᱟᱢᱱᱤ ᱥᱟᱝᱪᱤᱱ ᱱᱟᱝᱠᱨ ᱠᱟᱥᱟ ᱠᱨᱤᱜ ᱡᱟᱱ ᱛᱟᱜᱟᱱ ᱥᱚᱱᱤ ᱱᱟ ᱪᱷᱟᱨ ᱪᱷᱚᱝ ᱪᱷᱚᱝ ᱱᱤ ᱠᱷᱟᱝ ᱪᱷᱚᱝ ᱪᱷᱚᱝ ᱢᱟᱱᱟᱜ ᱪᱷᱤᱨᱱ ᱨᱟᱝ ᱪᱟᱢ ᱫᱟᱣᱟᱢ ᱱᱤ ᱢᱟᱪᱤᱠ ᱠᱷᱟᱪᱤᱱ ᱨᱤᱢᱟ ᱫᱚᱨ ᱥᱟᱪᱟ ᱞᱟ ᱦᱤᱱᱫᱮ ᱣᱟᱵᱡᱤ ᱭᱚᱥᱮ ᱠᱚᱠᱮ ᱛᱟᱱ ᱫᱤᱱᱩᱱ ᱫᱟᱱᱮ ᱭᱟᱝ ᱪᱚᱠᱷᱨ ᱠᱟ ᱞᱚᱵᱥᱩᱜ ᱨᱟ ᱟᱨ ᱢᱟᱛᱩ ᱜᱮ ᱯᱷᱥᱟᱝ ᱥᱩᱠ ᱠᱟᱥᱟ ᱠᱟᱴᱟ ᱥᱛᱚᱝ ᱠᱩ ᱴᱟᱨ ᱠᱟᱢᱵᱟᱢ ᱢᱮᱱᱦ ᱠᱚᱱ ᱦᱚ ᱜᱮ ᱥᱤᱝ ᱛᱟᱝ ᱛᱚᱝ ᱫᱟᱨ ᱠᱚᱨᱡᱤᱝ ᱫᱮ ᱪᱷᱤᱨ ᱪᱮᱢᱵᱚᱱ ᱫᱟ ᱣᱟᱵᱡᱤ ᱭᱚᱥᱮ ᱠᱚᱠᱮ ᱛᱟᱱᱤᱢ ᱪᱚᱱᱚᱯ ᱠᱟ ᱠᱷᱟᱨ ᱥᱩᱜ ᱨᱟ ᱪᱚᱯᱥᱤᱝ ᱜᱮ ᱯᱷᱥᱟᱝ ᱥᱩᱠ ᱪᱚᱞᱚ ᱜᱮ ᱞᱚᱵᱥᱩᱜ ᱨᱟ ᱤᱥᱩ ᱜᱮ ᱯᱷᱥᱟᱝ ᱥᱩᱠ ᱜᱚᱞᱚᱜ ᱜᱮ ᱯᱷᱥᱟᱝ ᱥᱩᱠ ᱛᱟᱱᱤ ᱟᱨ ᱢᱟᱛᱩ ᱜᱮ ᱞᱚᱵᱥᱩᱜ ᱥᱟ ᱠᱷᱟ ᱜᱮ ᱫᱟ ᱪᱷᱟᱱᱫᱟ ᱨᱟ ᱟᱨ ᱢᱟᱪᱤᱝ ᱜᱮ ᱥᱤᱝ ᱛᱟᱝ ᱛᱚᱝ ᱫᱟᱨ ᱠᱚᱨᱡᱤᱝ ᱫᱮ ᱠᱷᱟᱝ ᱪᱮᱢᱵᱚᱱ ᱫᱟ ᱣᱟᱵᱡᱤ ᱭᱚᱥᱮ ᱠᱚᱠᱮ Tani tiyang nyanggirnde chonyina rangshinga tandi chonupka nabshugra chokharka yung jilipshinga saakinde khitin mwani qannam rapaga namshir tamni shangchin nangkarka saakilga jantagan chonyina chir chongchongli kong chongchongli na kachirin rimanda mabjiri yasi kukhe Tani tiyangdani ngolukka jilipshinga saakita temchinda gangca zekuka shingtongchongdar korzgindi kong chenpuni kong chukpunda mabjiri yasi kukhe Tani aramaatu sozongra jigdika shingtongchongdar korzgindi charin rangzimda mabjiri yasi kukhe Demin chu rangshing kharchuk sa kandi tiyang nyanggir den chonyi na ta chocheng la kandi chocheng vjian ni pchinda muzika yung jenchik san roo jiri yasi kukhe. Tepchin tiyang ar gongmung den chonyi na rangshing salang pshangshuk ra tanim chokhir ka sakal mang che hi chotu ka lopshuk ra chopshang ka sakal mang che hi yishu ra ngoluk ar malu ka sakal tamni na gormu chongchita mang yaga shingtang chongdar korzang di chir chongchong kong chongchong liang na kachirin rimanda mabjiri yasi kukhe. Ta nilandani ngoluk jilso ga sakitar, malu ga lopshu ga sakit, tanin rastutar, zartur ga shingtang chongdar korzgindi, kong chenpungni, kong chukpungda mabjiri yasi kukhe. Ta nil jigdik ga sakindin chongyi na yin, chirin rangzimni, chir chenpungda mabjiri yasi kukhe. Rezeringe sankhanaji tenachi warkumdani rangshingam khatung chu dakaram shigni chandi ngachi jinan zgan do lipse chule sanang sa kandi qannam r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tigni gortkhenga jatigre latu sa kandi qannam r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jani gortkhenga jongare kteling khandi qannam r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jani gortkhenga jusere gongho ga sa kandi cher chong chong b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danni gortkhenga jobjete dabji ga sa kandi khachin rima ba pani khang chong chong ba pe nam sirin jer jerna ga totang gortkhni gortkhenga jusere yishu jirga ga sa kandi cher chong chong b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simni gortkhenga chigchire aramachin ga sa kandi khachin rima b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chigni gortkhenga gare tenrin ga sa kandi cher chong chong bab jerna ga totang gortkhenga jani gortkhenga jongare Na gormundi qannam rab jirindag jochang gortkhenga ximni gortkhenga jatigre. Taatunga saakindi qannam rabani char chungchung ba piyanaam shirinjir jirindag jochang gortkhenga jigni gortkhenga juzhire. Shtongshkurga saakindi char chungchung ba jirindag jochang gortkhenga jirini gortkhenga jignire. Shkambamga saakindi char chungchung ba jirindag jochang gortkhenga jigni gortkhenga jigsimre. Piyanga saakindi qannam rab jirindag jochang gortkhenga jani gortkhenga juzhire. Khutu gu saa kandi qannam rapani char chung chung baa piya naam shirin jir jindag chochang gortka inga chigni gortka inga chigsimre. Minkha gu saa kandi qannam rap jirindag chochang gortka inga chigchikni gortka inga chobjitre. Khwalung gu saa kandi char chung chung baa pani qannam rapiya naam shirin jir jindag chochang gortka inga rungani gortka inga chigchikre. 슝화가사 근데 철 총총 바바니 간나마라 비나암 시른 저진데 도정 고르트겐게 지니니 고르트겐게 접든데 레이트링 상큼하게 드나죠 대령 나시크름 예능 신게 남식 내신데 되었다 대령 연근데 손이 나라 영 어릉신게 사차 멍체 희즈간 손이 나 영 다 차르나 밥고는 나라 크르총 어쩐데 큰 총총 밥고는 나라 같이 데만 밥고 가나는 너무 성선의 욕함 단디는 너네 조스제 국세 견란다 단디 경찰세 견을 팀친근 어떤 이나 좀 고독 그 단디 흐칠신 그 사클라스 권린 손이 나 영 큰 첨부 좀 밥견이 너무 성선의 욕함 대등 한다 조 대령 공무원린 손이 나라 영 어릉신게 다스릉세 견란다 너무 사클 멍치 희산 손이 나인 다 찰라스 공밥 진단다 대등도 다 등인 주 마소고 소식으로 저스터 자르트 생동동을 거르즈니 큰 특봉밥 진단다 다 너무 남신 권단도 요캠 대칭의 주 대능 연근된 손이 다른 생각 사체 멍치 희린 손이 나인 너무 남신 이런도 놓친 그 남신 이런 대등도 다 등이 쉬고 야만 좀 러즈르 세고로 번다 성마인 니프르트 다인 넘도 된지 그 순간이 잡조라 통틀에 준다인 하정가 지금 대동한다 주 대능 전 손이 나랑 생각 단디 사체 멍치 희산 손이 나인 조정 조정 라크네 칼성 등들나 조정 옙젠니 쳔나 무즈긴 젠착스노 제라세고카 티칭가 주 아르컴된 손이 나인 라와라스 콘데르 인섬 그 젠트가 지 땅에 다등이 다 참바라 젠착스 콘다니 라인 자브조라 통트레 쫀다인 하쳔가 개치게
5: 담제첸나 점드럽 덴적이네 찌찜 촌나 와크르 카드기네 Tangsam Gokung, Tamba Darjin, Tetak Zotir Pemni, Waikar Kadagatang, Tarchuk, Natsu Nur, Gavsa Se. Bretig Shail, Tamba Darji, Kapar Ngtang, Chigibjilagni, Chigibdananga, Abdandan Samabjil.
6: Joanbu Lami Demo Nurna Yol.
7: Lam jiang ni zhen jiu bu chen na san zhen zhen lam dun

레이스링 산크나제 지나치와 금단인 점드속디 사른지르 세군으로 참바 통전하시기 조예라 단디는다 좀 점드등대와 사른지르다 존이 말이 이리진 다 하정 망아요 그 단디는다 신다 뭐가 지금 뭐 쓰러진 건다 뭐 점드 그 거르자지 때우나 어딘 그 거르자 때우나 단디는다 주 단디 럭등 데메라 다등 청통 단디 어느 그 거르고 가라나 대한진의 권주고 지나 다 주 와르금데 다 조리라 스콘조 가나나 단다 너무 차가다 그 너무 리칸 요건 와르금다니 농커나 홍철 갖다 등 농차가라 간에 과츠가라 간이 야 자치니 카르나 르간도 무즈리 탄도 쟁고 존나 나는 마르나 비젠다 마니 마치노 쟁고 농커네 손이나 농커 총아 그스 지런 농다레 답접당 쟁고 농커 그나 손이나 농커 나 마르나 르간다 치카다 쟁 다르타근도 무고 쟁고 그근도 무 농커 총아 다 쟁고 너무 오카 탄 디랑 데탄도 무고 탄 마르나 비젠다 마니 마치니 탄도 무 항선데 잉고 켐 대칭 그게고 거르문 입자게 차바질 럭득나니 잉 단디칼 막섬던 텐드기즈 대칭 단디 와르큼드니 조다 쳇던게 다 젠추카노 그르카나다니 디근 득득뜨나 고르기오나 득득 대비진 가돈 콜라스고 나 마르나 답드는 여준다 잉 잉 하튼게 치게 세고케 ti hanchen da cherce ge da nga ge chip jak ni ma in ran da ge ta cherce ge sanang ge nang kong da ni ta cherce ge da nga ti ta ba ti ti ge chik tan ti war kum dar ne jo sanang ge nang kong da ni sang ni ge ren yen tu ba ge nang kong da shim shir shi bi gorm di chun da ni ga long kur ge lak tak me ran jo ge gorn jo na long kur chi ge ni ge la kan jo na long kur ge nang de mar na khong chul ge da ding ta yang mar na da ta den jo ge dam ge ta ding ge cha sam ta dam ge ge zar ne cho zu ge te chen ge dan dam ge cha ge la kan da cher tang ge dan da dam ge ren ge ding ge chan dar kan ni ta hajeng ge yeng zge zge dan dem de ton chin zre chgo zge shuri da ge chan da hajeng ge yang a wa yini da mo chan da re la te cheng ge da tu por ka ngi per da dan da mo ge dem de ge ding ge ge da chan da da pong je ta be ju hajeng ge ge chi ge ഏതെങ്കിൽ സാങ്കന ജിതന ചോദ്യം കണ്ടും ചോദ്യ സാറിഞ്ചിർ സെക്കുന്ന ചെത്തി സുച്ചകങ്ക് തോങ്ങും തന്നെ ചോദ്യത്തിന ചെയ്യുക അർക്കുന്തനി റജി ഞാൻ പോലെ ഞാൻ ചോങ്ങും കണ്ട സെന്നുകുജിനി തേനങ്ക ദാൻഷി കണ്ടുങ്ങ കാപ്പറിന്ത് ഇസ് തരം ചെയ്യുള്ളൂ

0: Kormun orkala lontingi shugbi sangir.
1: Nyenku namba, chetsu di moyena. Terung na chirtsiga vdanga bi tsi chibzitang, a gyartsiga dasan bi tsi nirjil, uhtsiga vdasan bi tsi nirdin, a za prava yena. Shuni, shugbi sangir li tsangla nyembir, a gafsivshi.
2: Jakub je zhushe Xi Jinping ge ci jingni ning ge shi zhu mamang zu kang che mi kargi shi ru tang qin de zai gu bei ni ta zhe ko su tang ge shen zhen e mo ma li la he meng ge zhong gu de jie dun cham zhe neng wu de ga si xi zhong gong zhong yang cha si ji ge yu ne zhong yang shi dun xia bie yun han kang zhong zhe bu kang ge zhu ren wang yi dang zhong yang shu ji chui shu ji jie si le yu ne wang xiao hong su ga si yin zai gu de xi la he meng dang yang de zhong gu ren cham zhe pei zhu la shen zhe bu ge bu zhang dang shen zhen ge shi dun le ge zhu 黄俊的培基等牛村部的部长所有我们红罗切的各个他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的家庭
1: 참지 피비 타지코스탄 접선지는 라후문 등 제물음낭 시진핀지 타지코스탄 랑진 슝니 농우 송아 콜와 등 열큼 즉친 탈라 점지 가친 토비오브 흐댐질시 시진핀지 단돈 판스나 잡주 담보샤진 중국 등 타지코스탄 와지 젤비 돈형 옌 시 코리글람 저독 전자 슝롱 중타 열큼이 견제와는 남양 판스나 로리지 첨치 여부 등 Lhagsim sumil dang pansin yichi xebi zhugbu zangwu, lagdang rinni pijir tungwi zhugbu zangwu ji yin. Shugni ji zhungta yilkimni ji yinrang qimtsim zantin nyamji qiang yila mangshtag guba di, yilkimni ji chitsitowi chapsil yirtun xiecil ganglag ji ngumbar xe di. Zhunggu dang tajiko sitin war, marimni mara war, zantin yung war, xasangar dambi mgansung xe yu la. Zhunggu shug ji tajiko sitin shug dang nyamdi, 중국당 타지코스탄 와르지 리크를 하시긴튼 초바접을 흑간들당시 아젤크니지 마망라 아디르칠 전제연 시진핑지 난치단도는 중국식의 징하르진 타지코스탄 아랑 아젤크접 니스탕 탐비 페지지 람닥 조이지 아야프추샤제당 타지코스탄 쇼지 아젤크 야랑진 당 더긍 아벤지지 송충샤지 아야프추샤제연 달로나 중국의 롱의 창구 중앙왕 고스좀비 로인바당 타지코스탄 쇼지 니르통 섬전인 헌지 아젤크 페이지 탑지라 니흐 요기 건들통진 요라 쇼니지 비츠 토이고니 아제치 람치가 냠친 샤지 조르종티 페이지 탑지 임제틀라당 섭시니 아랑 소시 페이지 제몽범라 아르고름 시기 환저 뇨총가 냠디제 페쇼 정오 사르탄다 통와당 냠디제 버흥 헌든 시니 뇨총 안은조가 젠춘당 비츠 디치기다 토르통와당 Zonna lizab lakhtar shepar ngan song shegi. Jangduk nikung tang jangzin huanjur argadan zhongchir. Mizi rini sotya nyamdi abjachir tangni cancil sartul jyab ganni chir tonggi. Matsil rini peri jesabda tongwa tang sani nyamdi jya namba sarwa dodi. Yelkumni jya mamang pancin abjinga tang zantan yongur kipil tonggi. Champtar denjig jya nyamdi la khiyabdi ngan khisim la dongdag tachigda tangni. Tamung tog sakitya hrtanlang songchung shegi. Zhongguishu ji tajikostan yehchi warndam kongtabshigbar agabsa shiwaadang. Nyamri yechukhtang shanghi nyamdi hrzaanzig. Zhonggu dang yalang guimi lamsu suho zhomji nang nyamdi la khiyagbi riwa yolla. Shugman rangli angi lagliin tahtarni harli zhangzhag lintangji gola shabi jishchung malangzigbar hkandirtongji yana. Lahu mungi, tajikostan dang zhonggui shugu yongji tabji zhobin riwa yinchimibar pejin zhuzin yobi Nyo chung tang ngiln zhug, njim zhil, shang li su kya kong jian nyamdi la panji tun yul. Li zhi gachin ab dilg ngang gandhi tang yul. Matsla beri nyin zhin jesab da xin li yelkumni jia mamang la vishjil zhin yul. Shug ni ji ci zhin ni nina, zhong ta yelkumni jia yin rung qim cim zantan nyamdi chang yig la mangshtag go ba di, yelkumni jian jiwa lor ji jia dir masarwa lhib di. Yelkumni jia yin rung nyamdi la dan zhung sarwa doji inba chun yul. Taiwan na zhong gui kan zhat me bi cha hi hi inba dang. Tajikostan shugji zhungurjiga hrzaadun luftan jirmil ngang lakhtar shedin yul. Tajikostan shugji zhungurjigdang nyamda dirkaar zuwu dang mizi rgani cansil sartu suho kyaupungji ngay jib nyamdi la xijigji rirgivshi yul. 我们听众我答的用的是你投诉别人来合约的要看你这人批评哈利全部用着跟着动机 主席习近平见咱们用节节食中中国东北的咱们来端向该吃的蛋呢他只可是听说节中国差不多呢也见那段该吃的特殊下去了白村和我们的西行啊为何萨克节你为什么的动吃了你把该吃的团部拆提东克些进药了他只可是听说节中国说的说梦娘米来合约的暗黑什么的也空的改变你说了娘的东德当呢萨克节当能松松现在有了解的蛋呢
2: 王毅等王秀红说公司了些股息。当我为此经营一个事主，加克杰主席习近平的某某组合的节目的中国的意见参政能力配备文类个比较认真可能比拉登加车能。习近平的单独呢，中国的文类呢，咱这节亲戚加克宾啦，初头打给从农机加克尼单不了这有。 中国等文类个娘们立即也可以接萌萌了多一个勤奋托把马子了也可以切冲层么的男女们接打等怎么等娘们的娘们接没回应担忧哪能啊等啊哈生哪儿苏丹话的中国等文类个历史的精神托把证据他了他们个认真感情兄弟说你见这位雷尔塞尔英国怎么有大陆呢中国等文类话的甚至这个路所安可比录音 你知道这位也进你不见得的说你这中国等文类个历史的精神错把证据这顿的写的他不进这个来可能等你你懂错那路个平等前辈说是半特别解决人有被说你这点腾日的写的中国等文类个娘们给人们三十个的来不及跟他动机这个呢餐厅盘层的一切写被他不及如大写你没得的盘层了他这个的压缺的写的恰空说是别的娘们了真的跟得了动机 你呢你碰娘们就偏激罗大西呢娘们离这个情啦跟着动画等每日一个你等真正的还住的说三天的恰空个娘们离比较激动的什么呢盘子呢今啊等咱听见亚日不罗大西呢他们通过过来是为黑化了整个老人的大罗等没吃了别的接受的等呢啊忙什么激动个恰气三罗多的 人呢过来是为集中个娘们入大西的埃卡伊卡里南的雅克等汉德阿瑞丹斯杰中国等埃卡亚卡里南的杰里克的精通做把多杰跟着等的萨克的你路径碰击的着杰是不是单浪等佩吉达尔基杰回顿托萨西的这些个 比那个哈森纳尔苏丹个习近平啦他和什么所谓的参政西吧接主席 比那个单独呢 中国呢文那个银人个逐步引发等也可以接萌萌娃的咱这了三木有文那时候接中国这个设计罗顿人们的人来个人打的中国等娘们的也可以接尊尊接单克了能为来个了精通做把证据能不能娘们的跟着等你他接娘们的弱点者哇接受的动画等托人娃就用当时的人穷些吧牛从我们东娘们的来很难呢说你接萌萌娃的这些的真都有 主席习近平跟昆曾丹兵国之路中国黄局的政策配置了政治感情托把等我特的政治咱们的该这个确有中国农民强国的中外兵强者三话第二个人乐人的大内配置下里前部中文也确有中国人咱们个实地等单身了跟到东华等说我们让这个业绩这个那么松松些不是难个个内部动摇了 文来书记主席习近平的短笔密日记立刻了精通做把准备的黑灯过来是为集中个中国的餐厅和个做了些精油埃卡亚卡里南的等中国属于用件他这周边这位萨克拉连接了真有了文来书记中国说等啊用那个单色不写的埃卡亚卡里南的等中国娘的等色的等呢萨克达的等单身松中下级连接些精油
1: 当阿比起这年年级学着了，阿杰克就主持习近平级，北京某某操控节目了，娘们儿也出节，托不出参加这个年三这个节，这吃不灵子呢，阿那你啷家吃能啊？习近平就单独，娘们儿也出节，托不出参加这个年三这个节，阿杰克克跟某某娃儿，潘森的黑石头等，一切些次接受的动画等，怀孕的门扎比别人等，潘森的学生证件跟得动车了，实际该吃的热了。 过了十月投诉等参与的二零年几届集中集结等，提供集结等，提供承担动作人员给承担比你把多呢。 중국 시국 지 냠르게 초지 톱수 찬르거 니 찬즈게 제 리둔라 허트기 야프추시디 슈그니게 냠데 잠능 거 십디 송충당 고라시비 페길라 급을 통칠 흑샤바 망보저 중국 시국 지 냠르게 초지 톱수 찬르거 니 찬즈게 당 탑지 냠디 사무시니 잠능 거 급수 심망라 허디르칠 쩐도 요라 시진핑 지난 지단돈 당급아 십디 당 페지 냠리 냠지지 디럽자 랍진란 제로 쇼미몰 온칭 잠탑지 삼지기당 잔항랑르 슈흑칭랑르지 쩨터쇼니 콜라시비 지흑충디 젠두 서버를 해비요라 중국식지 토타와스므데 허도프튼 질문은 슈흑망랑르 르글린다 타르바당 냠르제 초제 강트글라 야프줄당 송충시니 냠르제 초제 톱수 찬르르그니 잔지기지 콜라시비 지흑충촐 니바 가친돈지 하 야프줄샹이 중국 시국지 냠르제 초제 톱수 찬르르그니 잔지기당 냠데 콜라시비 징구 첸보즈 돈출의 역부시대 아젤급급급만 망라 법수당 찬르그 어린이지지 폐지제 점리의 냠출시대 지근이 미르기제 초차비 탐문근 잔송라 카틀은 하리사바 자든지기바 마압슬 르그당 제니 미르기제 리클라 지근탄 소바암지기지 흑근대통도 요라 슈그니지 미지 어린이당 아곤질 찬르그 정정 법수 소지 냠리 흑당습대 통기라 잠능가 희후는 남은 랑진라 점죽샤지 디제도니 희훈 만자비월 판츠는 점주거든 참트는 냠미 용질 흑근들통기 흥 고라시비 토스고 일급든 냠미샤질 흔한니 아르그니 흘적 송추부든 희훈 판츠나 베리든 세진진질 흑근들통기 아나니 일단돈 냠르 예초제 흡수 찬르가 아르그니 잔즈기지 제첩 린즈는 임빙니니 중국의 참저 텅당부시불 하증어가율 니의 공식 일급 칼라 텐질시디 알람을 냠디 다플당 판스나 빌은 셰브 갑빌라 희후나 판스나 셰지른 전 그 치르 동화 지시니 미르글라 샴득 셰비 냠르 제초지 톱수 찬르그르니 잔즈금 즉친 셰비 아리티브 셰진 요라 중국 시국지 디나랑 우라 냠르 제초지 톱수 찬르그르니 잔즈글라 아 야프추르 희치나나 우르 트지 치브셀라 주시 시진핑의 니스통 접절로 참저 피프급안나비 손실가 친디 마치 다르타다룽 흑사우르 잔용 냠르제 초제 톱수 찬르그르니 잔즈기지 중국 시국당 냠디시 흠멈타데 치르당디 고라시비 톱수 당르니 제 쳇스 투르통아당 찬스라 베리라 갑빌 미지르니 제 냠디 사무시바 타몽토 고라시비 딩구 쳔보지 돈출 지시니 미르가 용제 데르칠 치르통비 아리티브시 진요라
2: 王毅接触了 중국시국지 타지 코스탄 시국등 냠드 찹시크 탄니 판친 예뚠 나르위 사튼당 판친게 야줄시 그 체르동와 세수국지 도흐 강롱기 태지시벌 모르글당 뇨총은 은족당 데르키 돈콩 망지 리글당 머틀수고 잡콩게 냠디 당습도 당시 야금니금 해지당 다르지라 글크 존도요 Shugniji, Shugmung Tanjura, Jugundag Jesubda Dangdi, Ngarwi, Zhangzhig Ligin Tanji, Gulashwi, Jishchung Malangzgibar, Ganda Tungduyo. Lahuming Tandun. Taji Kostan Shugji, Junggu Shugdang, Torim Rung Damsibshibar, Rilgi Shijin Yobadang, Huamjur Nyo Tsungdang, Nyamjil Nyamtil, Matsil Sugu Chabkungji, Beridang, Nyamli Dangsibdang, Shugmung Beridang, Nyamli Shihgu, Cher Dangdi. Tajunga Dirubsarvi Shugyong Tabji Nyandi Rudin Revi Nangtun Jinchil Mepar Pansam Jetsuksa Tungur Rilgi Jejinyo Wujin Longja Chalashi.
1: Da ngawi Tsi Jeninyana, Yesli Chichibkanga Zongla Li Chiangi, Mojir Bidila Lochnaf Changni, Ki Hengari Zongli Ngana Jibar Demzilpsi. Li Chiangi Tandun, Zonggu Shugji Totawarsamda, Hengari Yorub Sakirje Zogbu Gachinda Hsiyola. Hengara shugdang nyamda xojinjim zantanab yinzindang chapsil tala pansin yichir samu xieba. Anginir nyamdir samu jishini. Zunggudang hengariin rewa dantuo yangchul yongwur gandidang shdi. Yilkimni jimamangla kari lagbi gadeshjil chindu yuola.
2: Yeyongmangchina yinliyun hankanga ayunzhang zholajiga dangabi ci jiginyin bejinda taji kisitanga sinzin lahominlan jachana. Zholajiga dandun. 主席习近平当时可是不深圳跟台积内之路中国等台积科斯坦跟刘文琼去了台北北极熊游 중국 쪽이 타지키스탄 쪽 등 냠데 야크미니가 존징가 탐웅 엔진 가친데 자비 엔진 서시데 탑지 탈 판튼 이치 제습도 동화데 응이드 냠디 야치르 동화 중국 등 야릉 외미 냠디가 비튼 도인 페디라 근들 등니 머름니 머르바르 잠튼 등 제득 냠뇽 니펜 냠디르지가 중국 등 타지키스탄 그 리클 징튼 쪽비 인데히 창데요 Chonggui yin wang qing ge taji kisitan ge zhui keng deng beri nyam li la hi na ni Chonggui deng taji kisitan war ge zhewa yin rang dian zhig deng dan leng ngang pei jian zhu war chum chung ge ngan song dun zhul xian du yu. La hu ming ge dan du de. Taji kisitan shu ji Chonggui jiga za dun ta jig de dam song xi ni zhu xie Xi Jinping ge dun bi go la shi wi jing gu qian bu zhe la jiak ju li xie jin yu. Taji kisitan shu ji zhunggi lege tanglip jan zige zheng chu le zhengzhi ya labchin tu bera ga zhu camay ji la chabsi deng huam zhu le. Argani su gu chabkung su si ngayzhib nyamli la khena ni chumzi li kung ge samlu beri dengsib de tongwa deng yakib ni je mamung war zantan yinchil me bera jesib de tongdu yu. Ti nyan ja chil la shig. Ata nga bi ci jigini nyan gan ha zhu Taji kisitan ge sinzin la hu min namdi gomi tengchin de pe mi mamung hua bi jansi ya dorang la me tok ge chengwa pil.
1: Shunni xiangqin nang kirji sanjir kursi la sanru. Da nga bi ci jini nian. Xiangqin dangwi shuji, xiangqin mangqin binni yun lankanga zhuzhin wushu junji, seleng de xiapsi dirigi pegi ni cilar tukshibsi. Ki yao cha chifshuji Xi Jinpingji, xiapsi dirigi pegi kurji, ziftun gachinji av gongdun dang. Conhunji xiawi tal donbi, langsha gachin, pobjung dang lakhtar dang sibshigi ba dang. Yeryung xiapsi dirigi cochinji gojig donchul si ni. Gengki nechil dang, yirjim gagzhul, cancil nechul, gongjil nyamli jishi di, xiapsi lirgijim niba dang, bici turi tongur gendil xichin dang ni. Huanjur parzi sarba ngali mangbu jegibam nanjishdaan. Wushu jun, zhunggu mamang angil kang congun xiangqin yinlag angil kang dang. Zhungsu rikjil congun songjim cancil cayu gongsi. Congun rinhe chanshtung chachin lakzil sarpil cayu gongsi jisi songni. Angilur xiapsi cobi huanjur dang, njimjil wang ikjil, Chachin lakzi la xiapsi ki li ji pegi avni cil lar tukshibsi. Ki tunxil rangzin ji xiapsi lirgin na huanjur parnhun dang toni rinpar la gandhi tungwi ngaxzi ftobhi yinbi ngaxzi duncin qinbu nga lakbara jibgi ba dang. Ngaxzi yoshil fchigichir ji guhchul yagbu si di. Toni sarwa dang linnum sarwa pegi tungwar yapchur nidin shigi. Xinjiang dang wunjil sakil ji lakchir vjitskini jangdoor zini toni tungkung vichul yagbu si di. Mataang songjim, chachin, maangil ji jie wjil mechi bershi ni. Chichu yung jie songjim jie marsa wjinchi mebir jie mara tonggi. Zhichang darib shugli dang, canriga yishib jie dichul rangzin dang, nakil rangzin qir tongwa dang. Chachin lakzil shikim dang, tunhgil, denjig su zonil kyabkung si guhchul shikhi qir dang di. Chichu kurshul jie wzhichang amangdu dambir zhin ni. Tunxil rangzin jie xiapsi lirig qili jian dang, rintang writak zirsun wjinsang la, Gendil xie gibab nan jishdaan. Wushu jun jie cunghun vikar kang qimu dang, yi jia qin gorsi cunghun, mei dang lu, xiumi av langkur siling zishul di ni, dargi cunglim jie pindin nyamchul rtag jin minkur ji lar tashib si ni. Rigni lirsil rohcil dang, mangdi cua, dangrib cungdun, zirsun yikur su lirig pegi jim nitsil la, yilngi rtog shib si. Ki cui rangzin jie xiapsi lirig di, mangcu jie bici tui cua dang, takirin jiwa yu bi, Cunghun jie qieqi ganglag jie ngunba dang, bishtag jie panji a yintal ngang qirig tongwa, jicu jie marza a yakim ngang nangjin xieba. Cayul huanjur dang, chapsil huanjur, njandir huanjur suho gongpil qinbu dang ni, zhongqir jie xsonghi sammichibir tondag tonggi. Zashul jibcil rinpur jie pejir dang shtin ni, mangcu jie rinba mangwa dang, namang jian, arangxi jian

0: 오마 니마 조금 전 좋던데.
1: 다가 오마 다가인데 다가 릴러 트랜스먼데 니마 특전 좋던데 뭐. 오마 진주 쟁고 다가 릴러 트랜스먼데 니 자와 특전 좋던데. 다 크마가 주 오마 그 다가 이제 시탄 그 다가 니가 아주 잘하는 좋던데.
0: 응
1: 된다.
0: 오만데 먼치와
1: 존주 다 코난 진나 리 코난 이제 뭐 주고 장 코스티가 호경아 장아 자자가 또. 어때 존에 다가 근데 야즈 종가 진두성 진두성이
0: 시총
1: 야즈 종가 다가 진두성 주가 아자츠 호경 틱자 틱자 자가다 지. 다 다가 근데 텔랭카가 텔랭카나 아자츠 호경 똥똥 틱다는데. 다 때가 나다 근데 자다가 당 주가 시총나 끝난다 이제 좀에서 넘쳐메게.
0: 쇼에나 주고 오마에나 주고디 좁잖아요. 온케 돈체이고 머리다. 아지차 오만이고 무슨 오만도 사실 감당이 요구는
1: 당거 주가 엄마는 거 주가 잔자라 단디 닌다가 다 환호 종가 근데 산에 지기다는 근데 산에 지는데 산인 좀 만당났다 니샤 좀 들지 지기다는 니샤 들지다나 그 죽은 저터치가 오마트 무슨 송아 지기다는 된신 송아 저다나다 마트나 공사가 뭐 오마자마가 런콘나가니 고무치기라 무엇 뭔가 좀 쓰리 단이 마치는 거 죽은 된신 송아 송아 지기다는
0: 어디 저거 오마가 쇼리오
1: 쇼리오나
0: 되니 wala uma ta tikata uma go umai li ta li no ta zongu mo
1: ari
0: o te ta na jomo uma go thongkong ka inri
1: jomo go uma thongkong da ng chu ga ndi ng chu chanza ga ta ga chan sang sang zu no khag sang mo ta chu ma ka chu tra lang ta ta ma no su zu la ta ga ndi ti kuna la ji ga ta ng chu ga ta wer er ka chon jin na ja ma ka go ma nga sin dre ga ka chon jin na ja ma ka go mu tri sin dre ta ndre ga uma chon jin na ren kong ta ma sri
0: chan za ta ni na lo chi ga gur mu chi mu zu gu nyu go uma
1: ᱪᱩ ᱞᱩᱪᱟ ᱯᱨᱪᱮ ᱜᱚᱢᱩᱴᱷᱟ ᱫᱮᱱᱪᱤᱱᱤ ᱡᱟᱪᱤᱜ ᱡᱩᱠ ᱢᱟᱠᱟ ᱪᱩᱝ ᱪᱩ ᱠᱷᱟᱥ ᱪᱩᱝ ᱠᱟ ᱥᱟᱛᱟᱱᱟ ᱚᱢᱟᱡ ᱡᱩᱞᱟ ᱢᱟᱱᱫᱨᱟ ᱢᱚ
0: ᱦᱟᱫᱮ ᱫᱮ ᱛᱟᱱᱮ ᱪᱤᱜᱟ ᱚᱢᱟ ᱫᱟᱥᱟ ᱜᱟ ᱥᱟᱛᱷᱤᱱᱟ ᱨᱚᱞᱤ ᱡᱚᱱᱨᱟ ᱛᱮᱠᱨ ᱫᱮ ᱪᱮᱞᱤᱱᱫᱮ ᱭᱚ
1: ᱫᱟᱠ ᱪᱩᱜ ᱪᱮᱞᱤᱱ ᱢᱩᱫᱟᱱᱨᱮ ᱠᱪᱩᱱ ᱫᱨᱮ ᱪᱟᱝ ᱫᱟᱝ ᱪᱩᱱ ᱫᱨᱮ ᱡᱟᱢᱟ ᱥᱟᱱᱫᱟ ᱡᱚᱛᱚᱱ ᱫᱟᱠᱟ ᱜᱚᱢᱩᱛᱟ ᱞᱟᱜᱪᱤᱠ ᱛᱟᱱᱫᱨᱮ ᱛᱟᱱ ᱛᱮᱜᱟ ᱛᱚᱱᱟ ᱭᱚ ᱪᱤ ᱠᱟᱥᱟ ᱡᱚᱱᱩ ᱪᱮᱨᱡᱱᱟ ᱟᱱᱮ ᱣᱮ ᱛᱚᱱᱟ ᱠᱷᱟᱱᱣᱮ ᱛᱚᱱᱟ ᱭᱚ ᱩᱢᱟᱱ ᱫᱟᱢ ᱢᱟᱛᱷᱚᱝ ᱢᱩ ᱛᱮ ᱛᱚᱱᱟ ᱭᱚ ᱪᱤ ᱫᱮᱣᱟ ᱪᱚᱱᱡᱱᱟ ᱭᱚ ᱫᱮᱣᱟ ᱱᱚᱱᱟ ᱪᱤ ᱩᱢᱟ ᱜᱩᱡᱱᱟ ᱠᱪᱩ ᱪᱮᱱᱪᱱᱟ ᱩᱢᱟ ᱢᱟᱛᱷᱚᱱᱤ ᱩᱢᱟ ᱢᱟᱜᱩᱡᱱᱟ ᱠᱪᱩ ᱩᱢᱟ ᱫᱷᱤᱠᱥᱤᱠᱟ ᱢᱟᱱᱮ ᱛᱮ ᱟᱪᱩ ᱡᱮ ᱩᱢᱟ ᱛᱮ ᱛᱩᱢᱩᱪᱤ ᱠᱟᱠᱷᱚᱠ
0: ᱚᱫᱟ ᱥᱟᱪᱷᱤ ᱥᱤ ᱛᱮ ᱫᱤᱢᱮᱱᱨ ᱛᱟᱱᱜᱟ ᱡᱚᱢᱩ ᱩᱢᱟ ᱞᱟ ᱥᱠᱚᱱᱫᱮ ᱱᱟ ᱪᱤ ᱜᱟᱝᱠᱷᱟ ᱥᱠᱟᱯ ᱜᱟᱝ ᱩᱞᱩᱢ ᱱᱟ ᱛᱟᱣ ᱪᱩᱱᱡᱤᱱᱟ ᱠᱨᱤᱠᱮ ᱱᱨᱮ ᱛᱟᱱᱡᱤ ᱥᱤᱜ ᱧᱩᱝᱜᱚᱢ ᱱᱟᱛᱟ ᱦᱟᱝᱱᱟ ᱩᱢᱟ ᱫᱟ ᱛᱮ ᱡᱩᱥᱤ ᱠᱟᱪᱷᱤ ᱦᱚᱢ ᱩᱢᱟ ᱜᱟ ᱪᱤ ᱥᱚᱱᱤᱨ ᱨᱮᱞᱟᱥᱤ ᱫᱤᱞᱟ ᱠᱟᱱᱮ ᱪᱤ ᱠᱤᱞᱤᱜᱚ
1: ᱛᱟᱝ ᱪᱩᱜᱟ ᱯᱨᱪᱮ ᱫᱟᱢᱵᱟ ᱡᱮᱯᱟᱱᱟᱛᱟ ᱩᱢᱟ ᱢᱟᱥᱩᱠ ᱛᱟ ᱛᱤᱛᱟᱝ ᱪᱩᱜᱟ ᱜᱟᱝᱠᱷᱟ ᱩᱢᱟ ᱪᱟᱪᱠᱩᱢᱚ ᱟᱨ ᱛᱮᱥ ᱪᱤᱜᱟ ᱪᱤᱢᱚᱱ ᱡᱱᱟ ᱡᱟᱥᱴᱤᱠ ᱱᱟᱝ ᱪᱩᱜᱚ ᱢᱩᱴᱷᱤ ᱥᱟᱢᱵᱟᱥ ᱛᱟ ᱪᱤᱜᱟᱱ ᱪᱤᱣᱞᱤ ᱡᱚᱱᱢᱚ ᱛᱟ ᱛᱤᱱᱟᱛᱟ ᱱᱟᱞᱤᱠ ᱛᱟ ᱛᱟᱜᱟ ᱥᱚᱱᱥᱚᱠ ᱥᱚᱱᱫᱨ
0: ᱜᱟᱝᱠᱷᱟᱥ ᱜᱟ ᱯᱟᱪᱷᱨ ᱩᱢᱟ ᱛᱩᱱ ᱪᱷᱢᱚᱡ ᱜᱟ ᱧᱮᱨᱛᱷᱤ ᱜᱩᱜᱟ
1: ᱛᱟᱨᱥᱤᱠ ᱛᱩᱱ ᱡᱱᱟᱞ ᱢᱟᱠᱷᱤᱞᱟ ᱫᱟᱝ ᱪᱩᱜᱟ ᱞᱩᱪᱮᱛᱟ ᱜᱟᱝᱠᱷᱟ ᱥᱚᱱᱡᱱᱟ ᱱᱟᱝ ᱪᱩᱜᱟ ᱜᱚ ᱢᱩᱴᱷᱤ ᱥᱟᱢᱡᱱᱟ ᱢᱟᱡ ᱜᱟ ᱛᱟᱡᱩᱜ ᱜᱩᱜᱟ
2: ᱛᱟᱢ ᱛᱟᱝ ᱛᱟᱢ ᱥᱤᱱᱤ ᱥᱮᱢ ᱛᱟᱝ ᱥᱤᱢᱟᱵᱤᱪ ᱛᱩᱱ ᱛᱟᱝ ᱛᱩᱱ ᱜᱟᱞᱟᱝ ᱢᱤ ᱞᱤ ᱛᱟᱝ ᱞᱤ ᱜᱮᱵ ᱪᱚ
3: ᱥᱚᱢᱱᱟ ᱚᱥᱠᱟ ᱞᱟᱱᱚᱱ ᱪᱤᱱᱡᱮ ᱜᱟᱝᱡᱚᱱ ᱥᱮᱱᱚᱱ ᱞᱮᱱᱪᱷᱟᱱ ᱱᱟᱭᱟ ᱵᱨᱟᱜᱟ ᱥᱤᱥᱤ

Tamazin

0: 나마증 주다 상황이 저 산에 뭐 소리야
1: 어디 샤까 다치긴이나 인구 지카 조가스 그 그렇게 리기네 돈데 특제고 뭐 때리까나 혹시 돈비 로치가 그쵸 다 보내는 거 그럼 숨어 들고 가 가창부 보낸다나
0: 다 특진이 되든지나 마 들고 로치가 다 못 들고 가
1: 네네나 하장 역보리 다 저기나 키리즈 접당나 치도 샵식라가 니와 통거지 아 뜻할게 오늘 뭐 된다나 다 챘라 손진나라 아랑게이나 다 좁잔다 흑적이나 아 먼신 증글이까리 내나 그럼 처에 똥순이라 지그이나 요르고던데 당스크나니 아랑게 좁잔이 되니나 아내꾸이니나 다로 카크라마즈 요크 레라지 아니글 인센다 마듬노 양은 아니 카다이너 아랑게니 되니니나 다카 카마즈 요크 디셈바가 돌다 투니니나 아타 안 칸나테니 톰나마 이구가 나 데나다 카르창 데란지나 니카 카멍 치와서 송자 안아르지나 다로인지나라 카카 고름니 젠지 지구지리지 컨트 옛날에 지속시합신 니티니나 리기그네 또 너무 많아서 특제를 했다니나 그쵸이니나 답고 전전이나 로치크나 그럼 특제된지 너무 됐고요 그 뭐 아니니 아 제척라인 과든시 이와리 뒤 한천이니나 나초 잔자 사차지나 죽고 흐저게니나 지금 당연 머리 사킨데니니나 지금 쇼라 오마근 너무 그 내놓은 거 좋다지 리나 치치위 각하디 가나요 다 지마 콜랭기나 넘어지 리삼고 녀르카기나 네 버터치니 암조셰고사 쳇스고 니 손네나 지참아 가다지나
0: 아레다 상추가 주탄데가 다 땅토끝이 간노다 쳇지나다 고모리 고모스 고마차나 크시카카타 땅망가 촌진낭이 고무트 니자가 응카노니 치탄다 티그디나 데리던나는 니다 추가 삼마르기 촌나 쳇투고모 쳇투던다 고모 마즈 만당다 데던다 시카 응카노니 고모라트 디제나마스 쳇드리 데진나다가 고무시카 카카도다 치그레니 나가다 럭서리 우마가 다가 주탄데리나 치치마고 치치데마고나 니가 체크한다 주원 그나미 뭐 자나나 자나네야 티 체크니 자오나 랑가 촌진나라다 자나니 장사라다 다 장사 체산도 메인 메모 그 메탄다 송가 자카카 그랬던 거 주난 딩군이 담 고르클라 마스던다 럭제와지 임즈던다 우마스메 럭제와 메히니 담데라 마스 그때다 안제라크니 럭제리 싱글라간다 르그니가 뭐게 땅 주 키리즈 촌진나 이남나 진데 소중 주전진나 확진이라 그냥 시키고 다근디 확진나 따로 지진진진 더나 인남난디 소중 시트서 시트 살아인 거 공스 공스 그 주소도가 그거 못한 주소도가 확진이라 그냥 소중 그디 전진단 그 주고 네 전진나 소중 그 전진 소중 많이 나 삼마 전진나 지 삼마 그냥 되게 잘 천장 못 되고가 디 더나 대중디 소중이 언제 천나 근데 천나 님은 인가 내가 그냥 주 전진라 그냥 소중 그때 선발라 그냥 주디 마찬디 손배주고 아 주고 기도만 마스다 마찬 손배면 줄게 마차 손범이한테 와그다 아랑가다 친데 담무스 축고빠스노 단데 무즈와 그시크 리나탄 디지르드가 와크송고 마차 손범 마진다 마즈 킬와 마즈다 디코노타 마차 손범 마자트가다 아디코노 그런다 그쭈 다지게 다월가 킬와나 축고 당고 추 다게 나조 쇼 축고다 마카 추 소중이디 아진데 소중이 아는 거지 마키나 잠바 틀리 지첸 키한데 틀리 디가 소중나다 다가 주탄디 체덴스 그쪽
1: 닝네리 다치 코니 시아코노들까 이나 냉가타터 아 스파르티나 롭침바 시르링 파일라도위 바일니 나단다 단다 타우가 아주다 칸타 칸스키냐 테라 테스팅게이나 데우코 히샤이나 바스 소가 히존데 시가치 그모 니와니나 이치가 냉가치 오노 다치 코니세 코노 오디게 조탄다 무즈 레이터나 니는 그 치치 소마 고추시에 고토나 근데 퍼초 이 고토나 니가 럭츠파 인기나 라사니나 메커즈크세 오노노 근데 존지나 타타 인기나 소브다 체무 그 그게나 주코 또 소마 소르중 그 코네이나 주코 테니나 나가 Chimdag maazi na chukku. Ndang chukku gare la zi. Ranga shayita na thopchazga sona, de gansg sorchungan ku, gansg ni khigu ga. Ndi shukwa, ndang maajib tangna, tarshini unu gul homa, tsangma, chali ingi na, nachig ranshinga, homanda ingi na, chi tsuk chuni zigzga maang songzga. Degita ta ligi gane tun tukchua tukumenu ra, kakade tiyo ka mu. Da chanza sacha ni na chu khulan ji na oli zobchan ni na ni lakhtsik mna zi guwa zi na dene yi chi meka?
0: Da nga chun di sa ni parcha meka sa chukwa. Chanza chonchan da gindi uma ka takshay laka ni oka mu. Che li oka tangyo che chindi kocho tuk ni meka.
1: Chon meka si?
0: Meka.
1: Da tarta li nsenda nyengu nung nyeng kher ka gara. Nga chuk ure la si. Da ura oka sacha ni na da dhaga oman damo pansam tukwa oka. Walang oman damo pansam tukwa oka. Di ya jen da dhalam suni taitong randa shek unu rikab ten ji na rukpi oma tang. Mar, chara, nazi ngi na, kyangu thombu gani ni kabdai kiyo ka. Ndi na tseden ka chonra ka lamkanda shio go tangna, di ngi te gai ni na, chonra tang tanna gai na, cheki paz ga, na di kor gai ni na, shidama na, na chome ka. Ndi sonji na, tsama ga ngay parta samjik tongu nu ka. Shio tang, mar, oma, dar ka ni na, tseden ka chonra ka lamkanda ga, arang ka chichi sar na, di kor ga cheli ma na, da sor chong chura, di koni na, arang ka shayita na, hao chong ka njig jinda sonji na, ང ཚོ ཞིམ་ཏ་ སམ་རང་ངེན་ཁྲི་གོ་རེལ་ལ་སི་ཏི་ཡང་ཅན་ནི་རང་སང་ནི་གི་ལོབཅིན་པ་དེ་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냠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아니는 토인키흐담야 긍중스 장든 기쇼라 세르쌈니
1: 긍중 세르쌈
2: 제딘게 년큰주고 남바 티남바 데모이나 나 렌츤딘 돈즘바 링즘조마인
3: 데모 주고 남바 나 렌츤딘 돈즘바 챙군자인
2: 다타 티남비 년름 던조즘반 더너 총룬 영주고 년 챙킨 워르글 롱챙제 긍중 세르쌈 렌츤인 텅디 렌츤낭더 좀르비 티남라 시진핑의 예슬 종류고를 능화당 어저께 세무담시비 찬바니 고지시오비 남바지 10년 버가스시
4: 시진핑의 예슬 종류고를 능화
3: 냥크남바 텅디 시진핑의 예슬 종류고를 능화시비 찬비능더 모제동 공비 냠물라라스고 진충등 외출 예보시기시발이 마차 동지인
2: 멍초 람쇼고 옌총셰나 로치기 셈치기 멍멍라 샴드가 셔기비 덩거 저스티 먹음번 옌총셰기 방심라든나 잡슬들 방심리도나 잡슬냠세르와들 로치기 셈치기 멍멍라 샴드가 셔제나 나수 덩거 샤줄 타득 저스르 제르비 고좀사등 돈밥사임바등 나수 덩닐 서등 잔득 탐질등 만자위 사위 제토인 당가 리둔 타득라 녜버르데 야치 멍멍제 저시 캠픈 침투 차지른 증기 나츠 리카 요츠제 판지 십실셰나 타르틱 멍멍라 녜들 케증 아르가 요멀당 멍멍제 초바 녜들 르기 숑 요멀 멍멍제 케흥 당 녜들 간숑 숑 요메지라 다기 멍멍제 할리 정위 초아른도 제레문 사르빈던데 나츠르 랑룸 땅 아젤리가 퍼쯤 요 머롱버 니퍼르데 예가토고 예가츠기 페지제 점지닐 말리 정흉교고니 머멍 용족라 판비 시세접데 터멍 토고 시긴지르 용위쇼스 고머스트 버탄비 인덴주셰기 멍츠고 람쇼고 진충셰 나 땅땅 머멍 멍츠고 와르제 카츠가 다윈제와 진충셰기 나츠 땅게 잡시제 겜슨 체히네 멍츠고 땅 렌지 담부셰바데 인나 등기 쓸 정지제 년카 체히네 멍츠고 땅 카절바데인 롬튼 모제동기 송돈 나츠 공천 땅네 사원 땅자와시그레 멍멍네 사저 땅자와시그레 나츠 사긍던조 나데기 멍멍 땅 송질시니 멍멍제 초데 사와츠바 땅 메토 카르바시그제기제레 대응 멍츠고 다와 땅 멍츠고 람슈고닐 등용제 롬튼 남제 삼루능데 삼르 츠바 땅 등윤리리 샤쭈제 등도 쵸브르시기 바 땅 흐 쳔부제데 등 능클데 니비 나둔 땅 르그버르데 멍멍 멍츠고 제르 멍버비 나둔 터쭈시데 나츠 등라 디 남영 멍멍 멍츠고 제 예치 등 공거르 토브르시기
3: 멍츠고 람슈고 진충셰나 멍멍랑아치 리커 당주 멍툰 총아시게셌던지기 잡선 디허리제 쫀 힌캔 시나요세라달 서던 강룽건던름당 레흥나 타르뜨나 미엘로카 다슈글아르글이요 미엘로카는 도흐랑아인 나치 땅거 땅윈제 정부르데 멍멍멍초제낭 더적치 뇽뇽랑시인 나치 땅거 알랍제비 반트모 멍멍라 찬조나 멍멍제 야큐르메 버제치 아바티 드브텀메 나치 땅거 서흥 중위 저칠 땅 서흥 중위 판디는 라니지 제실 마임버 데랑이 버터 멍멍지 땅주 세계제요 멍멍는 나치 땅거 리기 첸티 첸줄바 땅 판디게 샨죽바인 가슬 라니는 케퍼라 롱바 땅 멍축 땅 칸다와 양나 멍멍지 고라숀바이나 멍멍지 예월은 돌카트그리 서땅 강양롱와 청마데리 만디데 데네 로지 공백은 젊을 체니를 임바등 아나등 중시 긍더여 디응더 마츠바메 랑찬랑등은 아치등의 중기니 질응이라지기데 등등 머문게 도흐라데니 사지등 즉전 지르치 스무 배와리 중위 도움을 도움 측인 Ndi maung tarta kanda nga tsi Yaakob tang marg targi tong jete rangji jir tohuk ka zamei tang tabzhagni marg jir larja tang dangcho la jinchong shek

0: 当个被切个人， 上千门前的人力安永坦坑格多个十五餐中上千门前的人力安永坦坑里空间人力入学的地方的四零中七日黄中区蓝龙中的尼玛龙地方等多个中的了第十的地方的送你中四不打扑等第二度入学的小便你吃了多个十五餐这些多个十五餐穷给人力打十五等人力这十一个没做别的宿舍写特别写你尼玛龙地方等
1: 대시티라 대비 돈리 페이지 다르블 등 대비 등 접은 지근 대비 탐문 관주를 페이지 속지 안에 찰라 십다 지론시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체나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거 산지능진반된게나 총문경도년 칭칭 워크 롱칭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지 주초지의 고지시비 디스르카르만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치거 타통림친 난지나 두고 총총치의 리톱거적고 보자지미야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의 영공성거와 르근데 등등이다 등이 아주 터몽터흥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츠는 연주 능기서 나총시비가 슬림츠는거 찬총어 리리그능하시유 보우자르김거 리와인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의 영 나총시비가 슬림츠는거끌음 더빌리다 등이 다른은근이나 두고노거 실러 아 나흐뜸 시중 리중 디한친기나 영 시쯤라 속과 망아즈가 년즈 데나 조고 총총 체영 하랑랑 그 감이 따라 하랑랑 그 희난 도꾸누 그 희샤 하랑니 그 정난 도꾸누 그 리스든다 참마 예 고즈게 증이 초랑니 그 뜨길리나 희게 치티 디한친인기나 영 조고 총총 치토나 하랑니 그 저슬라 가신요니 아 디한친인기나 영 스타미나 초고 하나스미나 초고 시중이나 초고 리중이나 초고 디쇼가 셰리 탑실이 낚시 나누고 듣고 총총 상마게 영 아랑아랑 그 잠치 유과라대요나 포자르기마케자 포자르김그 나총시비가 슬림층그 찬총을 이리그는가 고지게라고 리드나 듣고 총총 상마가 나와 또라뇨인자 대릉행 포자르김그 럭실럭사르와즈기 쳇다 고지시요 드나 럭실럭사르와냠치 마시비야는데 아치 림층 홍마가 토클럭시티 영처럼 중화즈기나 참으르 롱원아 요노그 듣고 총총 상마가 포자르김 등산데 아치 탕칭 돈주일 야 듣고 총총 상마가 자디기요라 긍르지 등나 퀴바 윤든 준전바 대득르실어 렌치나들 아얌초 쳔부 치위티르 옌시르 초우 탐질바 더세기야 아리 데릉기나잉 포자르김그 사스챤르식능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데팅이 르실르사르와즈기 쳇데 고르시요 다나 듣고 총총 상마가 가나와 돌라뉴인자 포자르김그 칭돈주일 알람비 유엔든 카른젠티 키비 유엔든 콩타벨 소마 체여땅더 주 노르웨땅더 즈그징정 더세기야 독촌 청성마 고뇽즈 리 로총아 송이 능 기스 바마그 촌나 시그 파크 마이긴데 이꾸 정근 주권이 능 기스 랑게치신 담바그 키비 제드므라 럭실드무 망아 냠출이 코노그 듣고 총총 망아즈그 바저로 용제르 삼그 알로 마용나잉 쥐미크 부자르김 등 산데 지 중화즈가 등식이고 알람비 유엔든 카른젠티 키비 유엔든 콩더벨 소마 체허땅더 주 노르 허땅더 즈그경정 리 데릉글럭신 덴지나잉 듣고 총총 청마그 나르집가 롱와 마르크라 냠비 와카젤리 잠비 노라냐르 중아리와인 리 잠비 노니영 하루그 만주가 디젠터 제 담실 제코나 초코 시흐쯤 저거나 초코 닌톤 저거나 초코 강터 디나 인츠므그 고니 쿠히히주 나가 쿠쿠토 딱시 가치너리야 리 드나 주고 총총 총마게 습든 요인자 탕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나 고르기오노가 찬충 리리가 능도 러디즈 지종 오토주엘 야녀니비 두고 총총초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층가 능아 찬충 흑슴도 모즈기 쳇다 고르시요 조기 딩겨르 티파 가르칠 리비카 콩다 섬보인 조기 딩겨르 그능아영 두고 총총 청마시가 사차요니 나총지와지마 고르즈크 실러니노 모즈기 쳇다 고르시요 염츤 로마 찬덥글릉 노그 실러 시방아 초등 아 두고 총총 로무 로마글릉 노그 실러 자 히비 슈바세 고논데 니가 쳇다고 드시요 갑토데잉 두고 총총 청마그 님비 슈르데 이고즈가 중아 조능니 그 랭히송나 파마그로 람다그 토니 나총시비 가슬림 층그 조기 딩지르 글마시그라 포우자르김라 나총시비 가슬림 층디 년조가 누구 두고 총총 망아즈그 조 삼미크 글르킨디 리그신디가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키는가잉 가나스톰즈그라 시동즈그 쳇다고 드시요 Rikpi ishkar kumga nga na chungsipi jengshik choni ta nishtung nyerngan lor zamlang zoshchin chenpo shiarga tovnu ga zoshchin ga chichung ushtulay jiyin. Tihanchini yang shiksum jendun jeluga ga nga chukku chongchong tsangma mgida tingi nga chun dirib sarwi na zhuyin se gu nga shiksum yukwanda chita kodrishiyo. Zikta cho tisukan dangson n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알아래
1: 젠 게겐 빠진 알아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
1: 쪽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저

야 뉴니위 쭈꾸총총조 성기세고노 실내몬디 당양당조위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잔총동 조기 드긴저근나 식당너 랑거저슬라 가시오노고 쭈꾸총총치가나 조르조리 냥거요라 아리 드나치 데른거 조기 드긴저는가 고디요노가 알지 토마 어조마 찬듭거릉노가 실라 시바가 초세고노데 제드고디시요 실런데시가 년집담바 영글어츠킹시 예그니 더무즈글 더나 조고총총창마기 영 년비 쇼르트 조르니크 인제나 로카 등 참니 더무 실르즈기나 쇼르니 유코즈가 중고 더나가 지념 흑직더 시방아 초세고노 실런디 냠츠시뇽주엘.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공인지나 로마 찬득글렁노가 시라 시방아 초세고노 내년을 더나 슈니치 디츠 담즈이라 알모 로마글렁노가 시라 자히비 슈바세고노 내년나 땅아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가 대릉 쳇도 고드기오노가 나스트므라 시동아시게나 처모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므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도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그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с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Ачум тахуй апи хчинур ин.
4: Хыгъжапа пови джанча ин.
5: Дэ ядэ вони гаджа ин.
6: Джумпо чанчанто

0: 너무 글랑스도 거기 잡네. 티터나다 톰을 길근한데 지도는 그 달로마 그 세르 대인적인 딘 달라 그주 다 공름조 선진한데 롭타그는 클라이너리 와라 양나 랑샤 간다리 돈이원이나 너중에 되는 길근 톰을 갑다리나.
1: 오리. 응. 양스야. 단디 공름 그 무춘디 세르 대인적 테닌 진나 다 그렇게 아리아 컨트 너무 또 다티나 아니네 저 저기 좀 나 봐서 가다리 봐.
0: 어디?
1: 다 무슨 도착 다 왠지나 아 방통인지나 다 작은 거 리드만나 그 두든 거 숨이.
0: 어디?
1: 아 되게 숨이 이제나 다 도착 그 리드만나 그 아 용기나 뉴트 아 방통인지나 중은 봐. 현나 중은 봐 연구 만큼인지나 그 림통 림통 그 시시시노가 아다가민진아 동춘진아 다음디 리드만디 계란 차지고요 카메크 하나 안디게 로콰트나 마카요 카메크 엔티네 크게 젠차트고 카메크 아 테슈 컨티니 세슈신노 그진인진아 아다 데니 축친 코타나 다조인진아 다 작은 것도 다 이런 그 리스타티 링고테나 축고
0: 나디
1: 대한진아 다 게티 다 대한 그 잠바 보단데 하나 국가시아 군데 아토모디나 다 대는 그 그게 리니테 시무 축
0: 네리
1: 네도 들리무 축 근데 나 축고 만나 도팅 축
0: 네리
1: 아 대한 진짜 시르케 디무적 추스니 치도즈나 다 반통제 다 아무 추는데 참아 하나 그게 다 시르 평진 욕들 예스지문이 당 춘디인지나 소수 디크 당크신우 아 공유 요노그 총란이다 총적국
0: 네리
1: 문화다 저기 다우르지 군다 지구나 대출다다니는데 연아 용품 키는데 연아 공유 매는데 너무 그 총란이지 총란이지나 나오죠
0: 네리
1: 대한 진다 거기 실탄진이나 딱 철학자의 호자그 내 연아 인치문이다 아르 수수거리 됐다
0: 네리
1: Dinjina dang chug sir dinjik chug. Dinjina dang jina ta sama linuk ta zu sama dinjuk chugi.
0: Nari.
1: Jina chin jina ta kri sama de kugu chikete a khate su. Yama tuma te su. Yama chida no tima te su. Yama zo bumba te su. De yon ay su su. Aya kagetan, sautu kushidetan, ta lirishun kukha.
0: Nyari?
1: Ya. Anjini jina sama ta kuru chirmu jini jina kagetino niyang sama kunu te ki jala nishin sanga ki yang tumudu langa ditan ta di tsu zutu shevji te ta nirtu shevji kukha.
0: Nyari?
1: Te keti darshi sama de netun da shunta na yang chubu te keta tutong jina ta shunta. Те тахшиши тэгэхгүй. Нэг дина тана чу сама вигуну сук рестиачны та хажамутхны дина та тахтын намуз намуш гуну сус. Та даврын дина та корын гы реатора на чу дина тандыни ному шугнаны он дини. Дин дина та тана чу чунгумбу мэр чаду сутан да таврын дина 그게 인지나 이 정수 정도가 사통도 나올까?
0: 네리.
1: 근데 나다 정도 정수 연바도 인지나 이쯤에 다 자 찍게 나더니 년없으나라 그런 년 인지나 도마촌도 년그 아마디지 년자고.
0: 네리.
1: 양진이 도자는 고추 참초 다 도수 도수 연바 이제 주주시도 또 다 기근 티틀. 등득 티틀. 다 진득 티틀. 다른 주도 자기만 큰데 주 인지나 chingdak marigo, dian chingdak gigin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다 섬이 산루탄 초월이 되는 중에 다 독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 된다나 도마가 딩턴 도마시 딩턴 전원시 주체등이 중요하다 랑쿠리리 다 진득 티틀 된진다 기술 그 티틀 랑쿠리 총들이 디디터 아 산추 진우시
0: 네리
1: 산추 진우시는 지금 이제나 다 조직된 비 세르 진우시 군대 그는 이끼요
0: 응응
1: 진우는 이제나 다 도마가 조직된 비 조직된서 연하 두아 신부들이 지금 구조 체된지나 나추비 나치 형 같은 다 대진된지나 다 조직들이 명료수나 불지연지나 신춘이다 체리하는 쟁그 너무 이게 단지시대 동다 주부 잡아남발라 수종시고
0: 여디
1: 그냥 제가 다 도착 추억이 수민지나 다 인코금 뜻군요 다 실리 사천되는 동들은 다 제지 진척 동중대 정말 노다 그냥 다 도착이 인지나 다 영 망을 떠나겠다 저큰 양나 도마치 야큰 그냥 지는 거 주고 세징 세징콘 저는 감치는 단지나 주부 부산도 지적도 당시에 주가 딘트로 쳤다 거기 됐던 거기 주부 부산이 제주 다 정책 동중들 놓기 마시가 주부 동중 아동 모진다고
0: 나리디디 나리디 과든 책을 긴더니 다 디갱글 호착처 쇼니 로마근 소하고 도통게 달라지게 고르게 고난 중에 있는 카타들인 디더는 지금 털 다치줄 없다 손이나 따기는 고나를 시작하는 대중들이 주 석대 인지나 그렇게 해서 접근한 그 연하 그 젤리랑 신그 자마 연하 시리 그 내텐다 그 젤리랑 신그 만난 더 단시 대등이 접착하는 나 시기 접출이난자 연하 그 자마란들데 조 지금 사마 입주르고 그랬는데 안다 소수 그 내테니 거기 저도 세고 되다나다 지줄 접착 그 다 사큰 작큰 작은 덕수이 되더니 도마그리스 이렇게 된적 그 탄디 도능란디 냠죽 간다리 예권 난다 중이 탄인 지 털 그런 그 가다가 통통리나
1: 야야야 다 사마 그 지피 지차드 테니 도름측 린도트 린도트 인지랑 주 시르 욕긴 지나 시실 나무시 제등치 총라미 통조가
0: 여디
1: 장치는 조등치 되는 지나 사큰 그 리조아 티트 인지나 림포 진통 그 예소도 특실시 루징이 지나 전자 도등아 영수면시고 아 대한치는 다 도등치 되리 아 다치실 그 사마 리디 인지나 사마 그 시비자나 닉사 안한도 무슨 예 특실 루징이 지나 세르기 된적 되나 하특시고
0: 여리
1: 대한치는 인지나 zankur ririn zina da lhota ga tsumda tsumda ta. Zankur ririn tsuma chu shera kuri, da nga chu dagan zina zankur ririn ma rati gondo mu, nga zina shayi chu shera mungu zina nga chu shinchu gu shayi chi chiongno shorzi la suqwa, di shungi yang shayi chu ya dindik chita nga chi kalmu si gong, da nga mu zinda ya.
0: Nga ririn. Nga ririn, kwa tin shakir gintina, dangga lintzindi nga lhoma ga sirg dindik ənda jōjī dāi tāngi, tā jōjīn dē zōng tōng yā lāg tāg chū lōb chā rāndi nāng nē rā xī gā stīg chīni yē gō nī, dē stīg chīni yē rā gō nī ndō mō gā nā tōng zgā tāg yō gā dī xiāng gā dī ngay tān dā nī dā lōb sō lāg gā chū lōb chā gā nāng kī gā chā nā mbā gā dā lōb mā gā sī rī gā dēn chā gā kō rā ndē tō rā ngay gō nō rā dē gō rā gā gō nō rā dā zōng yī tāni kā bā zgā māng bō rī nāng nā dī hān chī nī lāg gō rā dā tāng chū lōb chā dēn tōng jī nā rī yāng chū ndā gā chī gā chē lī rā rā jīng gā mā rā ndā dān xī yī ndī ngay tā lā tō rā ngā rā nyam chū gā gō gā dī tāng nā yāng jī gā thar gā rā gā tōng jī nā dā rāng gā lēn tsā nāng nī kā bā zgā māng bō rī nō ndā lā nyāng tā bā nī gā chī nī chī Shiwa tang tani, ta lintsin di nang niyang sirik denjik kondi kabda itang na, ta tsang gichi chu danshi yu nu gichi chu tsolu kal, chalu liri lakzil, sorjung lopcha ga ta sirik yibjur ga gergin gan khogumbam den son jinar tirang lintsin di nang danshi yu di tang na shiw ni. Ta ta tsang gichi chu ta danshi yu nun da tang reland ga tang a, yang kharga sirik denjik kondi ta cheli rang jing gichama yu nu gichang ga di ngay tanda zo, dāndi jī gōdrugi nāndrā, yāng nāndi jī ñamchukui gōsā gāndrādi wā kā gān hōwumbam lakzo jāndrādi yīl.
1: Yā,
0: gīrgīn, dīnā nīh kāp dēmū.
1: Yā, dīmū.
0: Yā, dīmū gīrgīn.

탑층이 난다 그랬던 또

0: 다 사마 유주리 시고 그 럭차이나 다 쇼 망아가 라카나 시고 차친 터슨 속아요 그 일단 첼리 이런 거 지금 그때 정들 말에 비치 또 마시나 양치가 나든 자게 되게 쇼고는 이 뜻다 문통당 좀 다도다 잠바나라 또 뭐니스 오마이나 같은 게 주니어 정들다 되면 다 선다다 오는 소지나 그선다고 그러는 혹시 차친다 다 하니와 요가요 일단 딜라카다 아 디포스고 공파 나진데 나다 자마르카다 Nikoni tashi gajunjina Naruina samanaka vje shiruina samanaka vje la suqwa ta Vankur shik si tuta dukuda Kargi huindujina Sede rangjinka digi kudugi kunu
1: Nari
0: Kudugina jachan tolga ika minu Tantu vankur rizi rizi ka sama huindujina mokchignu Tiyan chika huindujina sochung rambaga sama Yama chik shirchung kanga shayirka azun sotjika lakani yo chik Aju khang tokwaru jinnandaraga. Tata la sukpaati kagi korumta dukutashi ka tsetan yonu di maja gatangni. Tarangnili nara takatsetan di sama yi jirpi chilinda jengi. Tagi bedin nabagan ziftinga maja dihtangni. Tarangi watsu tutsli hi tsikalakani. Tasungi fokshina. Chikalakani fokshini suna chigi tad di sadgunu. Darikalakani nga kakamda chibu meka. Rangi warki kalani shari chigi na fokshini nashiga. Anana yonunara chu sarami ga nyamangar mu tinga ka dagala ka nitu mu tukala ka ka me ka kyan chini da adi lhotra ga charje ra dgi ji yopi go ni go dgi shi nu go lhotri ka chati ta ta ra lhotri ni mar tu rangnang ka kar ta da ngi ti nan dgi sha ka ka ti na ka ji sha la su ka dgi sha na sa ni man dgi ti jin sing ga ta ta sing ga jong dum de go rong go thoni ra da shi ga go rong go chi ga lhotri nang ga go chi ga mai na ra shi ga tiji bu wata da muzi na shigin tuko ku siji acha ma chui nara wata da muzi ku lakani njiru wata na njo gina kagi ligo na ndegi ligo na ndaga sama chigi li nara karga munga tozi ga depka nanga hui njo gina jacha khai na kapi khakam khai na li khai na nur khai na ta pa khai na shi khai na taga muta sozo nga dani tozi ga depka nga dago na yon tsadini dali li karga chi chi na yon chi ᱛᱮᱞᱟ ᱨᱟᱢᱵᱟᱨ ᱥᱟᱣᱟᱱᱟ ᱥᱚᱠᱟᱛᱟ ᱛᱟᱱᱛᱚ ᱛᱮᱞᱟ ᱥᱚᱠᱟᱛᱟ ᱱᱟᱝᱟ ᱠᱩᱧᱡᱚ ᱡᱤᱱᱟ ᱫᱮᱵ ᱠᱟᱭᱱᱟ ᱨᱟᱥᱱᱟ ᱢᱟᱝ ᱢᱟᱱᱤ ᱛᱟᱹᱜᱤ ᱛᱮᱵᱮ ᱨᱚᱡᱤᱝᱜᱟ ᱟᱛᱟ ᱡᱚᱱ ᱫᱨᱤ ᱱᱩᱵᱟ ᱟᱱᱟᱵᱟ ᱛᱚᱢᱥᱤᱨ
1: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ᱜᱟᱱᱟ ᱠᱚᱱᱤ ᱜᱟᱱᱟ ᱜᱟᱛᱟ ᱪᱤᱨᱜᱩ ᱡᱟᱢᱟᱡ ᱜᱤᱱᱟ ᱨᱟᱡᱤ ᱥᱤᱨᱤ ᱡᱩᱨᱜᱩ ᱠᱚᱨᱱ ᱫᱮ ᱛᱤᱜᱤ ᱡᱤᱧᱟᱢ ᱡᱩᱜᱨᱟ ᱛᱚᱱᱟ ᱢᱟᱝᱟᱨᱤ ᱠᱚᱱᱟᱛᱱᱤ ᱛᱟ ᱪᱷᱟᱝᱜᱩ ᱛᱟ ᱞᱚᱵᱡᱟ ᱜᱤᱱᱟ ᱥᱚᱭᱟᱝ ᱥᱚᱠᱟᱝ ᱜᱟᱡᱱ ᱫᱤᱝᱜᱤ ᱛᱟᱱᱫᱮ ᱪᱤ ᱫᱟᱯᱛᱚᱱ ᱨᱟᱱᱫᱮ ᱤᱱᱱᱟᱱ ᱫᱟ ᱞᱟᱥ ᱠᱚᱝ ᱤᱛᱷᱟᱱᱟ ᱜᱤᱨᱜᱤᱱ ᱜᱩ ᱠᱟᱯᱛᱟ ᱟᱹᱰᱤ ᱦᱮᱠᱤᱭᱚᱠ ᱪᱷᱟᱨᱜᱩ ᱪᱩ ᱛᱟ ᱥᱤᱨᱤᱜ ᱫᱮᱱᱡᱤᱜ ᱫᱤᱱ ᱥᱚᱱᱡᱤᱱᱟ ᱪᱩ ᱛᱟ ᱥᱤᱜ ᱠᱟ ᱪᱷᱮᱢᱵᱩᱨᱤ ᱞᱟᱯᱨᱛ ᱜᱤ ᱪᱩ ᱞᱚᱴᱚᱜ ᱱᱟᱢ ᱵᱟᱡᱩᱱ ᱥᱩᱱ ᱞᱟᱯᱨᱛ ᱜᱤᱨᱜᱤᱱ ᱛᱟ ᱠᱚᱱᱚ ᱥᱟᱜᱚᱱᱚ ᱪᱩ ᱥᱟᱢᱟ ᱢᱟᱝᱟᱱ ᱫᱤ ᱫᱤ ᱧᱮ ᱢᱟᱝᱟᱱ ᱫᱤ ᱫᱤ ᱥᱟᱢᱟᱞᱤ ᱜᱚᱱᱟᱱ ᱨᱟᱱ ᱡᱟᱞ ᱦᱟᱯᱛ ᱛᱟᱱᱟ ᱱᱟᱱ ᱛᱟᱞᱚ ᱜᱩ ᱛᱚᱛ ᱠᱚᱱ ᱛᱟᱡᱚ ᱠᱷᱟᱜᱮ ᱥᱟᱠᱷᱟᱱ ᱥᱚ ᱥᱩ ᱤᱧᱡᱤᱱᱟᱨ ᱠᱷᱟᱜᱮᱱ ᱫᱟᱜ ᱪᱤᱠ ᱛᱟᱱ ᱨᱟᱜ ᱥᱩᱜᱤᱱᱟᱱ ᱡᱟ ᱫᱮᱱᱡᱤ ᱠᱚ ᱥᱩᱜᱤᱱᱟᱱ ᱡᱟ ᱫᱟᱡᱚ ᱨᱟ ᱤᱧᱡᱤᱱᱟᱨ ᱡᱮ ᱭᱩᱠᱞᱤ ᱠᱚᱱ ᱞᱟ ᱥᱚ ᱠᱚᱱ ᱫᱟᱜ ᱥᱤᱜ ᱛᱚᱛᱢ ᱨᱟ ᱫᱮᱱᱚ ᱥᱤᱜ ᱡᱟᱢᱱᱮᱨᱤ ᱛᱤᱭᱟᱹᱝ ᱜᱩ ᱥᱤᱨᱤᱜ ᱫᱮᱱᱡᱤ ᱠᱚ ᱠᱚᱨᱱ ᱫᱟ ᱛᱟ ᱧᱮᱡ ᱠᱚ ᱠᱷᱟᱜᱮ ᱛᱟ ᱪᱮᱥᱩᱜᱤᱱᱟᱱ ᱡᱟ ᱭᱟᱱᱟᱱ ᱧᱮᱡ ᱠᱚ ᱞᱤᱥᱛᱟᱝ ᱟᱪᱤ ᱱᱟᱠᱨᱜᱤᱱᱟᱱ ᱡᱟ ᱫᱟᱞᱟ ᱥᱚ ᱠᱚᱱ ᱫᱟᱜ ᱪᱤ ᱢᱟᱜᱟᱡ ᱜᱟ ᱴᱮᱞᱤ ᱡᱚᱜᱚᱱᱚ ᱜᱚ ᱪᱮᱝ ᱜᱚ ᱛᱟ ᱥᱤᱨᱤᱜ ᱫᱮᱱᱡᱤ ᱠᱚ ᱫᱮ ᱛᱤᱜᱮ ᱫᱚ ᱱᱟᱝ ᱨᱟ ᱧᱟᱢ ᱡᱚᱜᱚ ᱡᱩᱱ ᱫᱟ ᱦᱟᱪᱷᱟᱝ ᱜᱚ ᱠᱟ ᱪᱮᱢ ᱵᱚᱨᱮ ᱞᱷᱟᱯᱨ ᱛᱤᱜ ᱪᱩ ᱞᱚᱯᱪᱟ ᱡᱩ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ᱮ ᱫᱟᱱᱟ ᱫᱟ ᱜᱤᱨᱜᱤᱱᱟ ᱪᱷᱟᱢᱫᱟᱱᱟ ᱨᱮ ᱡᱤᱫᱚ ᱱᱚ ᱛᱟ ᱢᱤᱜᱥ ᱭᱟᱝ ᱥᱚᱢᱟ ᱜᱮ ᱥᱤᱨᱤᱜ ᱫᱮᱱᱡᱤ ᱠᱚ ᱫᱟᱜ ᱥᱤᱜᱟᱱ ᱡᱤᱝ ᱜᱚ ᱱᱩᱜ ᱫᱟᱜ ᱛᱚ ᱧᱟᱝ ᱨᱟ ᱫᱟᱜ ᱜᱤᱯᱟ ᱠᱟᱱ ᱡᱟᱨᱟ ᱥᱟᱢ ᱜᱤᱨᱜᱤᱱ ᱫᱟ ᱡᱩᱱ ᱤᱛᱮᱱᱤ ᱠᱟᱯᱫᱟ ᱨᱮᱱᱟ
0: ᱟᱨᱮ ᱛᱟ ᱪᱮᱨᱤᱱᱟ ᱪᱩ ᱥᱚᱯᱨᱟ ᱫᱤᱜᱟᱱ ᱥᱚᱱᱟ ᱟ ᱛᱟ ᱛᱚᱫᱚᱝ ᱟᱡᱩ ᱥᱚᱯᱨᱟ ᱜᱮ ᱵᱚᱢ ᱥᱚᱢᱟ ᱫᱤ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ᱫᱮ ᱛᱷᱟᱱᱛᱟ ᱫᱚ ᱠᱚᱛᱟ ᱛᱟ ᱛᱟᱨᱤ ᱢᱟᱡᱮ ᱱᱟ ᱛᱚ ᱥᱚᱢᱟ ᱤᱢᱟᱭ ᱢᱮᱠᱟ ᱪᱩ ᱢᱟ ᱥᱟᱛᱚ ᱥᱮᱱᱟ ᱛᱟᱨᱤ
1: ᱫᱤᱝ
0: ᱱᱟ ᱥᱚᱯᱨᱟ ᱛᱤᱱᱟᱱᱤ ᱛᱷᱚᱢᱤ ᱢᱟᱡᱮ ᱪᱩ ᱫᱮᱨᱟ ᱡᱩ ᱪᱚᱣᱟ ᱜᱟᱞᱟ ᱠᱟ ᱟ ᱛᱟ ᱟᱡᱩ ᱥᱟ ᱡᱮᱢ ᱛᱷᱚᱱ ᱡᱮᱱ ᱫᱟ ᱫᱚ ᱠᱚᱱᱫᱟ ᱛᱟ ᱥᱤ ᱜᱮ ᱵᱩᱥᱤᱠ ᱛᱟ ᱨᱤᱣᱟ ᱛᱟᱢ ᱥᱚᱱᱚ ᱱᱚ ᱛᱮ ᱥᱮ ᱢᱟᱜᱤ ᱵᱟᱨ ᱯᱚᱨ ᱛᱟ ᱛᱟ ᱟᱪᱩ ᱥᱚᱯᱨᱟ ᱱᱚᱱᱟ ᱭᱚᱱᱩ ᱜᱟ ᱛᱷᱚᱱ ᱡᱟᱝ ᱱᱟ ᱪᱩ ᱠᱚᱛᱟ ᱜᱚ ᱞᱚᱯᱪᱚ ᱢᱟᱱ ᱛᱚᱱ ᱫᱟ ᱠᱟᱯ ᱠᱟ ᱥᱤᱯᱟᱱ ᱥᱟᱞᱚᱱ ᱜᱚ ᱠᱚᱨᱚᱢ ᱜᱚ ᱴᱷᱩᱠ ᱠᱟ ᱥᱟᱢᱟᱱ ᱫᱟ ᱥᱤ ᱜᱮ ᱠᱟᱪᱷᱮᱱ ᱚᱡᱤᱱ
1: ᱱᱤᱝ ᱜᱟ
0: ᱤ ᱡᱮᱢ ᱥᱤᱝ ᱜᱮ ᱫᱟ ᱦᱚᱯᱨᱟᱭ ᱱᱟ ᱨᱟ ᱛᱤ ᱟᱫᱤ ᱛᱷᱟᱫᱤ ᱨᱟᱝ ᱡᱤᱝ ᱜᱟ ᱟᱫᱮ ᱠᱷᱟᱱᱟ ᱱᱟ ᱛᱤ ᱜᱟᱹᱧ ᱠᱷᱟᱱᱟ ᱟᱫᱮ ᱪᱟᱡᱤᱱ ᱛᱚᱱ ᱥᱟᱫᱤᱱ ᱤᱠᱚᱱ ᱩᱛᱚ ᱥᱤ ᱜᱟ ᱥᱩᱥᱩᱱ ᱫᱟᱱ ᱡᱩᱫᱚ ᱥᱤ ᱠᱟᱪᱷᱤᱱ ᱵᱚᱨ ᱦᱚᱯᱨᱟ ᱞᱟ ᱞᱟ ᱭᱚᱢ ᱪᱤ ᱪᱟᱪᱤᱱ ᱛᱮ ᱯᱷᱟᱱᱡᱩᱢ ᱥᱩᱠᱟ ᱟ ᱛᱟ ᱛᱤ ᱨᱟᱝ ᱱᱟ ᱠᱟ ᱫᱚᱯᱨᱟ ᱥᱟᱛᱚᱱ ᱥᱮᱱᱟ ᱥᱤ ᱪᱟᱪᱤᱱ ᱜᱮ ᱞᱟᱠᱟᱱᱤ ᱡᱤᱜ ᱥᱟᱜᱟ ᱛᱟ ᱥᱟᱝ ᱜᱟ ᱪᱩᱱᱜᱚ ᱵᱚᱢᱟᱨ ᱜᱮ ᱪᱟᱫᱚ ᱫᱚᱯᱨᱟ ᱛᱟᱞᱟ ᱫᱚ ᱫᱤᱱ ᱢᱚᱱᱤ ᱴᱚᱱᱤ ᱜᱟᱨᱟᱝ ᱜᱮ ᱪᱤᱜ ᱚᱢᱤᱥᱤ ᱠᱟ ᱛᱤ ᱱᱟ ᱥᱚ ᱞᱚᱯᱨᱤ ᱜᱤ ᱛᱤ ᱱᱟᱝ ᱜᱟ ᱡᱟᱨᱢ ᱛᱟ ᱠᱷᱟᱛᱟ ᱱᱟ ᱧᱟᱢ ᱥᱤ ᱜᱤ ᱢᱟᱨᱟ ᱭᱚᱱᱟ ᱟᱣ ᱛᱟ ᱥᱤ ᱜᱟ ᱥᱤᱯ ᱛᱷᱟᱜ ᱨᱟ ᱛᱚᱫᱚᱢ ᱜᱟ ᱞᱟᱠᱟᱱᱤ ᱥᱤ ᱜᱤ ᱪᱟᱪᱤ ᱩᱠᱩᱱ ᱫᱚᱠ ᱛᱮᱭᱟᱱ ᱪᱤᱱᱤ ᱫᱟ ᱞᱷᱟᱯᱟᱨ ᱛᱟ ᱟᱫᱩ ᱫᱟ 샤이 총총 장본다 이나라 아도지 사만 아가 세 장본 접진도 존나 그렇게 사는 거 고름 그게 야라 야라 지운 거 누구 고름 그렇게 나남들이 나 죽는데 좀 많아 그 같아니 단 니가 대통 그 같아 됐다 시크 쓰는 된 거는 디좀 생겨 다 법지 디글미 나라 대차 좋다 모춤 등 영나 아주 하거든 접지 그런 다 좀 좀주 팀을 그 때라나 카샤이 카이나 아도지 간듬식 있고 나 사마트나니 사이 가인데 그 뒤에 대응 못다가 뒤달리니까 어 다고 이제는 뒤에 좀 된게 아치기 사고 다도 사이 탑디 쇼가이나 다자마이나 박틀라서 갔다 뒤시고니 아주 감독나서 갔다 와라서 간 뒤시고니 시기 세대랑 생각 이 줄이 망년 걸라 그냥 찾던 람바이 되나 돌을 걸라 그냥 시기 개념하고 기점 생각 소프트라스 간소나 사마가 그 찾친 같은 데니 아 시기 진리랑 생각 소중해 주도다 시기 같이 머리
1: 딩그
0: 버터가서 회인적이나 아 자마지간 소나 크르가 샘캄가 땅가 아 크르기 리르기 민진 사우즈 유주 인도 자마초라 아 디모트리 아주 리르기 침부 마음으로 진 소나 리르기 마음으로 저 엄청 라가루 공고노 리르기가 아주 만바던 자마인데가 라가루 공컨던 날리카야 아주 회인적이나 언디코니 링센스는 그 민진이고 팀마치가 어 어른거스 사마 리군 고름 거토더니 땅탄 토틀라서 과 타나 뭐 비르크 땅탄 토틀라서 과 어더니 이지르 고름도 타마 토팅글라 카니 시비 차든지 요놈나 아 다섯쯤 가보고다 니 너무 많아지다 아 판토고 뜨도고 땅아서 문제 시터스나 그런 게 리그니더니 지 비비게 뜨나라 어 샘캄글라 카니 이런 게 시기다 땅모 인저리 아니 카드도 그런 게 알아치니는 것도 시기 히고제 타마토 리스카토 치즈고 다지 아른글 디케치랑 진짜 마케터지 리나 문든노 글리스카 트와메노 글리스카 가톤이 용기 다데케 샤와데 리네나 아피게 디치다 조청 디트리 지그네 디스타그니 타다이 디스오니 호틀링 디나 차온 소나르 시고 아 다나리 럭바가 아고인데 차마 상키리 다나리 럭바가 생크다 어 다른 옛날에 고인조지나 아티시오니 로조시 주고 샘캄다도 보다 나섭자는 이때까지 다른 개념이라고 내가 지금 뭔가 디마체 그때랑 나타나던 손기나 시가 자마가 체딩이라고 막뜨근다 원앙이 달리 아 그게 여름도 그것이 같이는 이날이 어떻게 나다 아다 법자는 손에다 시기도 다 같이는 게 돈챘다 되게 나다 다선 아 손으로 머머리 자도 법자는 손이 달리 아 다 그저지는 아주 법자는 손나 아 단 디스코드다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amad sanye manin deez gezi chig dikkon dee damsi mahenu dala suqanda sui da itang ikir ge dal homa ge sirig denjigda kachini inu diyanchini dan dikkon dee locha inan ja ndag libzuwa inan ja ndeyu ge da mentnaran da zog shig ningi tala dosnang da nyamjug igon da zong itani ngirin ge kongna kabda ege ok diyanchini da chig kachirangan sonjina lu mga kirga samaga yib jirja yangna jamaga shugnda la lhubjungra shimjiga mga yini namozili dikhenga gishu da tatsanga lhubjaga danshi yinu tarda lhubjaga nga sungi tanda gishu shug ganganzga naita zungi di lhubti yini yini na chana yang maung bazo yang da lhubjaga nang kei nanda chaga kirga sakhanggang itay nanda jo darkam yinjina da samaga la kanara uwa gishu samaga lego nu

아니 제딩 그 상글란지 땡글린 신디는 아그치 달로마가 시르데인 저지 아 런진다 타우드 고르기다 땡인 솔루 워르그랑 총클 아 총몸보 머리자도 로자가 소소 아근 사르잠밤라 하더니 솔로케 철로리르글 소르중 소자가 세르게 입줄가 길긴 겐 호움범니가 단시 이건로이다 땡이 땡글린 신디는이다 소 Sirik Denjik Kurnda Joji Daitangi Talhobchanang Khinna Sirik Denjik Kurnda Lachki Don Nangaranda Kanda Yaki Wadna Dianjinik Jujuchirga Chik Cheli Nangjinga Da Sirik Yibjurga Kure Nanda Sama Denjik Kure Nanda Gishu Ndazu Gishu Girgi Nambazu Gati Nayang Sirik Denjik Kanda Gishu Gachi Nangjinda Ningi Thala Don Nangara Nyamjogu Gosa Kanda Riyoni Na Ndazu Ngay Thanik Chi Chandrazga Tong Tong Reyna Yingyu, Girgin Nambani, Gona Kapta, Kuno Tibjin, the Lapper the Gishu, Talotar and the Zun Sonjina, Tanya Mungag, Kirgati, Nyamchik, the Samasa Gono, Kirgisirg, the Injaka Kundala, Sotar and the Sui Daitani, Jamain, and the Zuchi, Shomangaz, and the Tornanga, Nyamju, Samangaz, Yonora, Tianjin, the Gishu, Tagorum, Gurchi, Gotetan, Dang, Gotelas, Kwan, the Zun Sonjina, and Dingi Talarewa, Lanshakanda, and Dongyon. Dazungi tandani kabdazga mangpori ina ta Dorna soma ga sirig denjigda Shiga zoi ino dingi tandi Ta sopchay na anja andaga chikin Deyu ka mannara ndazo ga Nyamchukra dorna mangari gono Dingi tandani kabdazga mangpori ina su Gwadinchi Dina dayang titu gongga dianang gilin Sindaga tsamba dongo so sunki Jik shalanga tsamba nda Reishigin tsamela shunigichu Lurgundan bi danka ga Tsamba nina shigyo il

0: 레이지 등그 상급 보나 바 체나바 데모이나 나바치 티스터 당디 첨총 당 절음 린스나 삼브르 갑스시 레이 조보나 바 다크무아치 초이 초더 다 잘음 타통다 하신 거지치 니 토나 돈도 그 상하라드 고그라 돈도 나바라드 고 초흐르 종치르 그 신화 사찬이 니즈그 잘음 타통지리 쳇급샤 고거지나 오다 셔질란 조나 조나 디 돈도 키드 타와 디 콩카 키무즈 그나 담커 칼로와즈 고그라 ti tondga yung kirib tawa. Sa kung zika nga lirka wazi gogara, ti tondga ra kirib tawa. Damu sha gog. Tani, tahtanga lintzin di dan shirkin dun yina, sokhar chongchir xiongkha zung, shibdi ju nitu nyantuk ra ching, nyantuk ba, rinchin jay. Ya rinchin jay chodi mo yina. Tana ta kongnib sha nuga, ta jalim tatung nana, maa zika kabdai gog, di nyan ta nara maa zika gog. Di choni yung, pansin wara, Don't go to the Sarayoka and Gambata to Sarayoka. That's the instant dinner. Don't go to the Shontons. Nikoni Jessica and Kanabaka does in Ashamush.
1: Tatuzin the Songer and Uchamuz Rizna, or Tangachi Shunkasaka Monso, or Maka Kimuzu, which you likona to Dutch's Kazna, or could John Chungleni, Nizungushi, to get the Gutch's Kazna, or could Sajanju Langina Choko, Tajanguta Ichata Kuliwa. Gumuchimuzino, the Jonchung Lenishes. The Kni has a canton non jigri, the canton non nickney, the cooker kni kadais. At a kadang non ton roach, that's all the Sajanju Lanka Kakuter. The Kani Gumuton Tutra Danjati jury. The Muzachi retreats on the Tigatas on Takumuta, take it a hera canton lenita, Makakimu hera, Hankakimuza, Katans. Tachina can the Lisuga Dictanago. 천둥 천둥부터 전국 있는 말이 찾아 있는 말이잖아. 그거 동호마 전국 리즈는 그 주제들이 커면 나는 그 동컹. 더구나 손 리즈인지. 더 크게 좀 천글란이 자통이 리더들 리더나 근데 전개가 샤워인 그 그래 신들이 시선도 뜨거 찾는다. 다 전방에 내나 죽고다 되어나 죽고 리콘나 죽고. 더무고 나 저사 찍라믹. 단 저사 찍라믹은 너무 자칭 그 어떠다 찾던다. 다 그가 다윤이 다 그게 좀 다 고바 찍라믹. 라드가 마카키모 한카키모 저 이리 괜찮았다는 거 오다네자리와 오콜리와 오크나와미코 오아구나코 리마틸리토나코 긴쿤치거들이 아타타무즈 아타타무즈 그 타카니 찾았던나 타카니 괜찮은 거 시기 아 그건 저라이 삼아송스 어떤 오마쟁 그 동오마쟁 그 들리나 완즈나 콜리오 바이다 지 타카나 구두고 또 먹은 또요나 통들 온전 괜찮은 시기 때 더이 구두근 네톤터미코 야다 도무즈나다 코타 고고고 노체트르츠 담다 코 간천조 노니시기다가 카페제나 말린두고 네톤테요 고사메크스 땅을 주고 아니 돈을 크나다 이라타게다 크가 다이라트니 톤토스 리타트기다 니츠가 촌스케 센르 직직니 니셋다니 땅을 주고 순화사 사 크인지나다 니 론노 가기 쟁고다 니 샤타 쟁고 다타 쟁고 작은 주고 있는데 도무즈인지 다루즈 쟁아치 쟁아치 직직 쟁고 다 Manjunji. Stena Sajon Jugunu Rambazunji. At the Monsu Ranga Ranga Sanskrin Jugunu Tajangunji. Takan the Jangunja Sajonga Sanskinu Tajangunja, Montungu Matkanjama, and the Munetu of the young Sajon Tanaju Matinji. Tatentana Ranga Giki on the Mui Chalitanita, Julgrat Jitania, Rangan Juju Chazat G. Tajan Juju and Julu the Dinner. The Mutondo, Sunghasa Kenata, Sajan Jujun Julun, the Jitang, Guru Tantanda, singing a mound. Atatena, Eta Pechi, Tontanta, Dingery. Ran the moon netun, Ran Raman Sosk and the moon netun, the Erasit, Sinamari, Chachina, Sinamari. Atatamus is the Rita, Tangachun, Gochina Choco, and Angachir Suina Choco. Atatami, you can show on the Donari. Atamaga, Tisuton, Natsarina, Ochina Chaskuna, Tarak Mazu Gi. Total luxury, that total luxury, but on the Nashere, Chosele, and the Munizka, Makakimundamuska, та чинда чхо ян тунда как им музга за чинга ян чзна та шаот лимит гжу ньёк инамда чи лит гжу та мари он чан чи лимит на наони монту ко танганма те чуй ку канма те дулгын дагу канма анда дулгын де чзр

0: 근데 다 지증경 송구도 누구 돈덕이랑 튼튼리지나라 만노 다 말이지나라야 옛노 야 더무네 통수 그 더무네 통수는 다 끝이지나 땅가 지라야도 지 대개다 지금데 춘데 구용고 구리지 삼 주고 그치야 젤롱지 삭더라고 그다 지금 다 홍보 이나 주고 다 관제 홍보 이나 주고 다 총화 이나 주고 연아 연구 시제 이나 주고 더무고 저 르군 더무야 요늘이다 라전 속도나 민노도 못라 말이 되게 딱히 하나 또 고무랑이 듣고 나다 정계 샤워인들 정계 샤워인들 다요 고용 고쿠 땅땅노 샤워 말이 샤워 가카즈 리 망츠스글그니 고무즈랑 했다가 어초초 샤워 자타나 잔누라드가 샤워 마잔누 어 연나 송고 샤워 자금 민노랑 고용 고쿠 땅노라 더냐요 내통 가카즈 아 되게 딱한 거지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我们的五十个农村街，刚刚就写上两层那年不是干事实。
1: 야, 도지라텐 저 데모이나
2: 누즘바 추디모
1: 토머리나 치다랑 간종 셀랑 렌스나 특크자 잡추리 노 과진 치시니 아 첼 노링 올리 좁탄데이나 참어지나 참망 오토스가 노르디지나
2: 레레 야야 누즘바 응 땅가 촌진나 도지라텐 스란데 잔자 유치기 되어 잔잔 노령 올리 차요 공선데 촌진나 뉴통 중화로 찍는다 내가 땅나 달 땅가 촌진나 응 중인데 사가자 주치 종라카니 사무쇼가 조차가 치 종라카니 미트지 마타가 아 동초트크
3: ཁྱི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ཕྱི དང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노려 특쟁게인 쇼라 오마지나 죽고 내진나라 가르성대랑 당아수 언제 사크니 아름제인이난다 희나 근데 돈은 너그니라 지만이 지만 주고요 그모
2: 그래요
1: 다치 코네셔코는 공공이나 저쪽 만당서 고 대단한 마스크는 희금에가 다 쇼뉴너스가 손진나 죽고 오마뉴너스가 손진나 죽고 총특대지그스다 그모 정말
2: 그래요
1: 그것들이나 저 년쟁고 참아가지고 당연히 또 뭐래
2: 뭐
1: 니또 니흐 자랑하는 존태인지나 노래 특징 그 쇼라 오만 돈에나 조라 항했으나 답변구리한 루참 당서 뭐
2: 그래요
1: 다 가성 대랑이나 지 공내시켜 오거스 아랑디 종은게라 언제 자 그 마즈그니 노래 특징 그 쇼라 오만 돈 종게 요크 대한천인지나 살랑 동치 다 온다 뭐즈그니라 아다 총권 전부 니흐란다 대문즈그니 종게 요크 한신이 천도 사신다니라 종게 요크 뭐 다 멍그리나 엄마 통제 누나 셔츠에 누나 조금 더가 당니나 다른 이제나 디즈부터 채우고 되게 재정이 제가 돈투금에 그모
2: 노래
1: 나 대단한 마음바 노래 어떻게 된 거 장자가 쇼라 엄마 당할럭 비나 돌아 전부 셔츠에 줘 니라가 나지 다 기간다 된겨 내나 산이 세종 거 있니 난디 저쪽에 되나 줄까 니다 셔츠에 되나 줄까 니라가 지금 잡초를 놓으셔
2: 저 전진아 단 나노 진노 친구인데 지금 치클라카니 주차가 디 직전라카니 대박 그 치우고 됐다. 다 저들라카니 죽었다 무지 만지 타모. 다 때가 더 나는 죽으나 나노 진노 친구 마왔다. 다 도치글리니 그 다 토니 쯤에서 지금 저정마이. 저정마이 티 토니 그 다 천두나 죽고 텐지나 죽고 대한데 소위 사정 그 처리 소원 좋다 차니 저정마이 타모. 때가 더 나는 죽이니 다 근디 다루 다 근디 다 그가 잠바가 아주 다 치우지고 냥자리 이거 주 우막 주 리노 주리 더 맞을 거라 다 버친 거 주고 또 주 전진나 그 무트 동즈니 트 동즈나 가자가 더 무지가 리노 주고 더 무지 쳐지죠 그 주는 더 스티클라가니 다른 거 우마 리노 주라 다른 거 우마 송지로 뭐 탄녀나 그 쳐진다 아제 바가 송강는 거 우마 더 당거 주 리노 또 그 주거지 노라다게디 다 후간라다게 스톤가 또 뒤쳐내온다 뭐 주들 잠만 거 대자 공주 뭐 주고 줄 리노 더 맞는 거 주고 들어가고
1: 나로나 오노가 조작아 다치슈 주당자 뭐
2: 아래들이
1: 치슈근디 체질한들 같이던 차우 체질든 니가 토득가 아 대나다 어지차고 조이 아 다 리노이 주치슈 리노이
2: 아래들이
1: 아 더리카 달리다노 뭐 아래리 아랑가 산이가 세군을 라지 아자치위 누가만 죽어 오만데 총라 친조고가 대한천이나 아랑디 총은가 다 그게 와랑서 노이나 죽고 늘까고 오만데 치기나 돈치이고가 내 총진나 총은가 길이빠시거나 이빨다 삼식 동고노 아는 게 파사 바인데 능적고노가 돈도 같이 인자 레모 탁벌다리나 지 잔잔이 좁단 드는스가 총진나 잔자 산인 뜨거 자치나 과만 총진나 죽고 되니나 와랑 와문데 송행가 만나지나 죽고 늘까가 있는 니나라 그렇게 좁단 뜨거니 되니나 오마디데는 샤오 용고다 지마치 원 요구리라
2: 그래서
1: 저한 총진나라 넘어라가 지 니와즈 토나지 아 산에가 뭐 총마즈 치 시긴지르가 람데 치 쳇바질이 치 조이니나 라 다크게 쇼 건지테니나 치 아잡주나 너 저게 넘게 오까 뭐
2: 그래요
1: 된다나 니수가 치 주게 치 답답고 바치스 된게요
2: 그래 당 저 존재나 다 우마가 고촌데라카니 응나 존재나 그런 거 다데 진창가 되리 당나 제부 흐토마트 타무 다 두지글레는 응추 주장나 다가 장탕 것이 후디오냐 제가 응나 년정 뭐 년정 그 당 추 루츠 추고 무트스 담바 tamuzi kuchyo gosyakito. Ta ta ngu chugu luwa nga la kencha tijiguna, ta ngu chugu tuchu lusimba mbush. Ta lusimba chonji na ngu chugu dombi gomu tijia la simchi songa namazi diwa la gosyakit tangzi. Ni chonji na nyungu hutongzi la dinja namazi. Ta chintang cha nyungu gomu hutongzi la jing kuchu la jokshonzi.
1: Chuchu chanzi tanga, diwa diwa nyamdi nuga kutamu.
2: Riyam.
1: Ta ti hanchini jina nga chu chongunga neka uchurga likanda liwunu gorim chuni 그런 거 사찬덕이지나 지금 아 가크우노고 침정골 나 가크우노가 디와 데모던 업젤리다당이 아다 그추고인지나 다 지금 망응이 젠스 당당나인지나 망은 또 퍼추이 줄라 가이나 죽고 아 고르모고 고르무자주이나 죽고 너무게나 니와 메커지다 당스게지나 그런 거 산이 그 길이 망아즈가 업젤리다당다 리텔라테니다당이 마캉글라카니 도르제 고샤이추노가 너무글람칸 냉정너 뭐 대당다다 코니 잔즈탕게인지나 지금 셰프디와 다부 손지나 난다 너무글람칸이 그추 다 간자 그더니 로리제인지나 그쵸 고모테르 주다 친지나 디수 따라 테르 특거 요거 뭐 디아 한천이 영어 가크오노 침창 가트르 침창가에는 리칼리노 조프타나 고드기치는 한다
2: 그래 아
1: 디모고 리칼리게 요거 디 한천이 인지나 다른 인지나 지금 나초 인지나 다 톱친 바마 톱터신 거 같이 아 신당난데 나 리기게 내톤 탁초춘디라카라 아 나는 두저저 각 마주 거모 어 대단나 당당 자크이나 죽고 산이 스종근이 틀리라 아랑 산이 그 톱친 바스 파이라 도도는 들까 이제 리기게 내톤 탁초추 니 손이라 야 샘플 까마마이나 아 산이 그 길이 리는 그 인지나 니 슈가 이제 삼직스 동에 그초지 리기게 내톤 탁초추 너무라 그놈 마이크 오고모 치는 너무 손해이나 레카리노 치모이 세종가 지금 샘크리코노 때이나 니와즈 토트다
2: 네 당초 도츠 손진한 그 추가 절지들 아까네 시켜 맞아 주고 대단나 니크간 그 주는 거 지금이 중요하다 무슨 당 죽은 니 괜찮지 노진이 괜찮다가 딱 자는 거 괜찮지다 대체 노진이 그 공스나 8000 연구 레즈완 연구 심진에서 지나 무슨 구치래 대단나 그 죽은 연구 코스틱 조커스틱 되죠. 아고무 영 조커스틱 되죠. 내가 또 난 연구 심지가 지나마진 거 추가 영 샤가라가 니한테 그 저러고 하는 거 너무 듣게. 대치래 니라가니 땅 추가 하고 되가 전성가. 그때 정된 거 추들이 전성식 그 연구 직직 나다 뉴 전성성. 너무진 거 추가 니스 나마진 거 추가 드라영 샤올이다. 드라 샤올이다. 그 추가 자 포고무 고마 공주나 고무 통주 심지. 다 따로 고무 통주지 나 맞아 되고. 다 내가 또 난 거 추가 자스 거 자 포손진다 고무 추 아제히온 토마스리
1: 오 리디 다 컨트라 카츤데라 슈노네 리칼리나스기 니치카즈 요코모 아 리즈노즈카 데르카이나나 만치와 톱다 쳔모니 타르시노가 지 톱쳔바리라 아 쳔바레 오늘
2: 럭세와 뉴고 뉴고스 그쵸 자포 자츠카 자포 고무 쳔즈라 통송아리 데다 지 쳔키르모
1: 오디
2: 다테가다나 무주 산니 그 우크 다게 리즈완드라 지니나마스
1: 지니오 참아 산이가 먼저라 도답자 전문이 다시는 그 도치 말이
2: 도친 바 너나 아제나 먼저지 다 투마가 섬나진 남아진 그 주다 생활이 저 산이 먼저래
1: 말이 샤가 다치는 이나 인구 지카 조가스 그 그렇게 리기게 냈던데 특제 없고 뭐 데리카 나 혹시 돈비 로치가 그쪽에 답하는 거 그럼 뭐 전부 들고 가 가서 뭐 한다나
2: 다 특진이 터든지 남아 들고 로치가 다 좀 들고 가
1: 네네 나 아주 예뻐리 다 저기 있나 키리즈 접통나 치도 샵식라가 니와 통거지 아 뜻할게 오늘 뭐 데다나 다 챘라 손지나라 아랑게이나 다 좁잔다 흑적이나 아 먼신 즉튼글이까리 내나 고모처에 스톤츠니라 지게 있는 요르고던데 당스크나니 아랑게 좁잔이 되니나 아네코이니나 다로 카크라마즈 요크 레라지 아니글 인센다 마듬노 양은 아니 카다이너 아랑은 이테니니나 다카 카마즈 요크 니스마가 돌다 토니니나 아타 안 칸나테니 톰나마 이구가 나 데나다 카르창 테란지나 니카 카망치와서 송자 안아르지나 다로인지나라 카카 코르미니 젠지 지코지리지 컨트 옛날에 지속시 앞신 니티니나 리기그네 또 너무 많아서 특제를 됐던 게이나 그쵸이니나 아답고 천천히나 로치크나 그럼 특제된지 너무 됐고 요고 뭐 아니니 아 제출라인 과든시 이와리 디 한천이니나 나초 잔자 사차지나 죽고 흐저게니나 지금 당연 머리 사큰데니니나 지금 쇼라 오마근 너무 그 내놓은 거 좋다지 리나 치치에 각디 가나요 다 지마 콜랭기나 넘어지 리삼군 녀르카기나 네 버터치니 암조셰고사 쳇스구 니 손에나 지참아 카다지나
2: 아레다 당추가 주탄데가 다 땅토끝이 간노다 쳇지나다 고모리 고모스 고마차나 크시카카타 당망가 존진낭이 고무트 니자가 응카노니 치탄다 티그디들 데리던나는 니다 추가 삼마르기 존나 쳇투무 쳇투던다 고모 마즈 만동다 데던다 시카 응카노니 고모라트 디제나마스 친드리 데진나다가 고무시카 카카도다 다치레니 나가다 럭서리 우마가 다가 주탄데리나 치치마고 치치데마고나 니게 체키한다 주원크나미 뭐케자 자나나 자나네한테 체키니 자오나 랑가 존진나라다 자나니 장살라다 다 장사 체산도 메모 메모 그 메탄다 송가 자카카 그랬던 거 주난 딩군이 담 고르클라 마스던다 럭제와지 임즈던다 고마스메 럭제와 메히니 담데라 마스 그때다 안제라크니 럭제리 싱글라간다 르그니가 뭐게 땅 주 키리즈 존진나 이남나 진데 소중 주 존진나 확진이라 그냥 시키고 다근디 확진나 따로 지진 진진 돈나 인남난디 소중 시트서 시트 살아는 거 공스 공스 그냥 주소도가 그거 못한 주소도가 확진이라 그냥 소중 그디 존진단 그 주고 네 전기나 소중 그 전기 소중 많나 삼마 존진나 지 삼마 그냥 되게 자천 잡 못 될까 디 돈나 대체 온디 소중이 언제 천나 근데 천나 님은 인가 내가 그냥 주 전기라 그냥 소중 그때 선발라 그냥 주디 마찬디 손 배치고 아주 길어 마스다 맞자 손배 문제 맞자 손배 문제다 와 그때가 아는 거다 지금 듣다 무슨 축구 빠지는 단도 무슨 와 그시가 리나탄 디지르드가 와 그 순간 맞자 손배 맞이나다 마즈 길어 마스다 듣고는 또 맞자 손배 맞았다 듣고는 못 가는 당 그쪽 다 지금 다월 그 길어 나 축구 당 그쪽 다 그 나서 쳐 축구 다 막아 주 소중이디 아 진짜 소중이 그런 거 지금 마키나 잠바 틀리 지친 캐한테 틀리 때가 소중하다 다가 죽던데 채된 그 좀
1: 내내리다 지 고니 시야 고는 들까지 나는 거 다들 아 사퍼티나 덥침 바 시르는 파일라도이 파일니 나단다 단다타오가 아주다 칸타 칸스키냐 테라 테스팅이나 데우코 히샤이나 무슨 소가 희존데 시가치 그모 니와네나 이치가 냉가치 오노 다치 코니세 코노 어디가 좋다는 무슨 리더나 니는 그 치치 소마 고추시에 고토나 근데 퍼초 이 고토나 니가 럭츠파인이나 랑사니나 메커즈크세 오노노 근데 존지나 다타인이나 소브다 체무 그 그게나 죽고 또 소마 소르중 그 코네나 죽고 테니나 나가 Chimdak maazi na chuk. Ndang chuk uri la zi. Ranga shayita na thopchazga sona, da gansg sorchungan ku, gansg na khigu ga. Ndi shuwa, ndang maajib tangna, tarshini unu gul homa, tsangma, chali ingi na, nachik rangshinga, thomanda ingi na, chi tsuk chuni zigzga maasungzga. Ndi tata ligi gina tun tukchua tukumenu ra, kakakde tiyo ka mu. Da chanza sacha ni na chu hulangi na oli zobchan ni na ni, lakzik mna zi guwa zi na, dana iji meka?
2: Tang chundi tsa ni, parcha meka zan chukwa. Chanza chonchan tangi di, umak takshila ka ni uka mu, chali uka tangyo, chachin di kocho tuk ni meka.
1: Chon meka si?
2: Meka.
1: Ori, da tartali nsenda nyengu nung nyengkar ka gara, nang chuk uri la si. Tawra uka sacha ni na ta, dhaga oman damu pansam tukwa uka, walang oman damu pansam tukwa uka. Di ya, jinta dhalam suni taitong randa shek unu rikab tengi na, dhokpi oman tang, mar, chara, azi ngi na, kyangu thombu gana ni kabdai ka uka. Nda na tsedeng ka tsongra ka lamka nda shogo tang na, di ngi te ka ngi na, chomra tang tanna ka ngi na, cheki paz ka, na di kor ka ngi na, shidama na ngi na, na tsomi ka. Nda sunji na, tsama ka ngi parta samjik tong unu uka, shu tang, mar, oman, Дэркай на чиг цэдэнг цонраг ламказга аранг чичисана дикург чэлиманда сурчон чура диккони на аранг жайтайна хобжон кэнжи джида цунжида мацу чэмд самаранг энкри гореласи ти анчэни аранг саниг хобчин бандэрка хсэринг паила лотана та келиз гэнэни ина шапсиг ликайна чук зотананг на чиг лезуа гликайна чук дамуг кур лину курм чуни джина чанзаг норио Oli zubta nana wano wanda cho abdari iti zhuna taro nga zho chel khara mandangsa chizhu.
2: Shaj choni daga mandangsa dan dhamu zhoku mu lhota nang tarshan nugu thoma na chukwa chukwa mangcho na chukwa. Da mangas ka lhojung miki. Nga chukundari lakchay zhong yugu kukki ondari. Uma chonji na tunzi ga takshi ga di ga di chenki nga chukundari den chen shukcha. Da ka chukwate waka tari lhojung jute miki. Chiklaakani lhojung lakani mandaga. Nya lakani da ka chukwata chik sanu lakani ta chik zhapkura thumbu lan chukwa. Nikada nyonyong zil di chu. Da maas ki ten dekwa. Tegadang da kichuga shi ka lhojung maayi. Shalei maa na ngu chu chonji na zapkuto saamu juga. Yang kuwa zika ndiglaan matzika. Ndiglaan laa ka ni kichuga jiga waka ta anangmei tango mo. Saamaa ka rin di chonji na shi ka sanjiong guga. Sanjiong maayi ndiglaan matzika. Tegadang da data shi ka
1: anupachi ka. Ni maa riri ka kuna lakka kongo saani lakka kooni. Katam ju gosani katam ju chaten ka nolik zio ka mori la zi. Terang in namo zi itana chukwa zi kuno tamo. Tengtenni Mathata na chi chi chi laga tangi da tangi. Jima nji na chanza li titi na chungunga ina rungdukwa maazga pantungnuga kilizga tongu na dingi tandani na samjik tongu sa charjungu gu sa maazga yuka mo. Tena niwi lo chachika ranga ina chi charjishki guliyo.
2: Ta nga chuga mazutaga charji na nga chuga lo nga nga la tanda mazga charji chuga mo. Lo nga ga charji. Lo nga nga ta nga chuga ta nga chuga norayang kongsa chonji na. Da chu chungoni, da uli ga nani da gandhi ngsambazo nai tikino. Da gandhi ngsambani chikhan lingu za maka su kag da gandhi uma linnong gandhi ga chankan lingu nirmu. Dabar chonjina nga chu ga nyantiga chonjina uma tam sanchir, za tiga chonjina tun tikja nama zirla. Damaz lina da diga chung nungo nmar. Nyangarla li gongmo li tang da lu tiga chonjina da uma tun chazi wajira wajja mar. Diga laka ni nga chu gandang chukho. Danyi laka ni nga chu gandha uma linnong na gongmo laka son pajina nga chu lu tiga gongmo chuk tong zu xini. Tung tsu wang a, tamo zi ngu chu ta lu tsu ki nam na li hu. Ta ngu chu chonji na, tsai ta ngu zhu ta tamo zi ta nga gomu cha tung tsu san na gomu cha tung tsu nga, nga ga chung jing ma tika na, ngu chu chonji na ma tsa tiku. Ti ta ngu chu ga, yang ta ga chir zi nyu ha mu, chir zi sanpa mu chir zi na, ngu chu ga ta chu chung nga, ta ga zung su su ni ta ga u ma dhaga u ma zi sa ga, di ni zi ngu zi ku chu. Tiga ta nga sa tika ngu zi ku. Tiga ta nga ngu chu ga yang, arang ga shu li nung gu zi na ya, u ma ga la ka ni yang dang zi ngu me ka, dang zi ngu me ka. Tama tung ngu chu, ta wa chonji na, ngu chu u ma gu zi na, u ma ga chan za na chu ku, zi ku na chu ku,

0: 우측에 구조에 되고 막 구조 되다 나는 우측 디글라가니 한 산이 수수니 담은 지죠 저 아무 처지다 당 우측 마카다 자는 거 총란다 시크소죠 우측에 따르다 종천님 처송도 다 로마 같은 우측 종철 니키니 심지나 뭐서 속대 정도 하던 우측이 다 하나씩 꾸는 거다 잠깐인데 벌쯤 온다 그다 담스리
1: 네네네
2: 아 네급가 이기다 종치가 순진다 사랑 종치다 천도 종치다 너무 종천이야 말고 인이나 쇼라고 만데 구조에 듣고 매 그래라 그래요 다 마음과 다타위나 돈치 챔부 니가 담바 고조이주
0: 나래요
2: 나직 잘저리 뭐 디한치네니나 다 오마 그게 나 죽고 쇼에나 죽는데 통치 그 정가에나 죽지 뭐 하던 데 등이 아다 돈치는데 담치 보고 쇼는데라 간게 뭐 참 그 노령 특징 그 쇼라 오만데나 통통노가 람카테 니가 다 잘저지요 그 뭐
0: 그래요
2: 내가 안긴데니 제적 그 리와탕 잘진들까 있나 도메인 오는 그 다히 문데스
0: 야 과든치 무슨 말
2: 야야 과든치
3: Tamja bien paririn, tijan bojayin.
4: Tijan bojaririn, gangjungja sehtumyin.
3: Gangjung sehtum.
2: Ya, zashang tsvi sankalanji. Derang yi na, chung na jangjung yan tingkong, wotke long tingge, gangjung sehtum linzanji na, jachinyan kenam la, jantza noriyang oli zobja gani sifkur langwazi. Langzhan na mozu godgi da tangi, ta danshi kandung jantza noriyang oli tseyo gongsi ge, kuchi ingan zamba, doji rapten yi na, linzhan jo danshi nang yi na kongge, ta derang linzhan choni, jantza noriyang oli zobja tang dewi, ani sifkur ni yi na, ta kapta nordi zamzgi yi na, shibda noriyang tkjian ga yi na, pyo tang oma gani sifkur, kapta yi na, darong yi na la, ndali jen ngengina chigo sitga wai khada yigo sakam mamang yok ina yang tichu chigang daren gelin chen tongsum nen jo lenchen da sarje ja hi chenam da somri tong don jini lenchen di somri gyan kraba sarje ja hi da hi tong mi takla tamrin chui chichu takla gan chang da somri nen chi chetsi yam kwa din chi ya thona ba ta de mo ta hi de lakh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다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北京的地址是中海人
2: 阿杰的西尔萨人杰的阿杰的西尔萨人杰的
3: Nyankanaba, Chetsu Demuina, Terana Chertiga Danga Bitsi Juja, Jarsiga Dasm Bitsi Nib, then the Wosiga Dasm Bitsi Nib, Jirin La, Zaparori, Shunitandi, Jessie Sanjirin, Salanian Burgasisha.

제치 미니탄도는 중국등 아리와르근대와는 잠릉십대등 다지용진초나 도행가친든 존증와르케 신지지 중화와르근대와 담빙은든데 조지르 니트데 잠릉용라 판투지르 리그시오스 아리신데 튼초가 초고주 메카 플로만가 소미베데 아르던 중국대 잠릉가 황주릉이 풍체히니가와르 렌디의 진총터치 잠릉할리 렌지가 용터바든 아중요총의 영향을 한 큰 그 초조 탄생 그 단도는 아중 야크웬이지 르바토히 그 돈인 종어종어 진총세바데 원흐제튼든 조지르 판바요바등 숙니와르근 대왕할리 원흐터 버르시니 야크미제 화암주르 요총종라 잔팅근 코리그 뜬텁슬 야치머니 단도는 종아 존증와르 그 샨줌 지메지 인 잠롱십디 등 다르지용으로 나리 체비 네스타나랑진당 정리 조지르 리르기시오슬

예스라게 대나 네타니야후가 토동부르 아르미암들 소흔의 야급다르 니전 삼드시바 인생 이스라엘 아르미암들 소흔 야급가 니스동 녀흘로르 세숭데와 인등젠데지르와 대흥시바리 이스라엘 도피 아메리키 종츠브 제무 허카비가 티브지니니는 텔아비브 홉친니디비 딘츠크그당 Talaviful Hopchin Nidibi, Jisu Hakatan Shadira, Yasaraji Arm Yamdan Sohun Yakutan, Kwasun Malakan, Duke Lishalmana Kodrishi Osit, Yamdi Jasusa Jintadubi, American Tima, Hwarzagan, Ninta Dehan Shidun, Yasaraji Arm Yamdan Sohun Yakutan, Kwasun Malak Kodrishi Obermasal, Ningungan Tisul, Arm Yamdan Sokur Yakula, Rurum Shini, Ailangan Panda, Gangushi Osit.

0: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과 신주 부고 치 지금년 사주 배대 예설의 그 종리 니타니아 후가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던 참도 시바던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과 예설의 그 먹던 티츠 쪽버 내린 시피고르가 내율가 니슬데 켈은 마시 사주를 시작해라 아름 냠들 초혼 야급던 예설의 그 대화는 원슬인 버 마슬 볼라 한 드인팅가 롬지능 즈기오비 상급 그 고드가 니슬메 아름냠도 소근 야크 혼쇼고 응이스 베위 니츠는 메라 상급근 참저 등 국니 고득시 비샤츠 근이요 도행이 그 공동 제양 메스 상클란제 제치 산저샤 사송 렌센디 좀드 바냥 심체랑 당 좀든 간 크와 소놈 체랑 당 조무질 다클와 시글로 치치 다클와 어떤 체랑 당 소놈 머린 체인 생근자가 지난비 현는데 좀 봐이 순이 지난비 못했다 런리리 공간 렌센디 잔 뜨글라냐 버 가스샤 다디 모키
1: 자시 미토코자비 와능게 찰
2: Рейнден шығыметтен черби еліржін деп оңя.
1: Қаларқыл саңын кезерби қанчын күнжер кү.
2: Арғарчыл ғымонтен жер олби әргірсілі жердан ча. Варның түнжі бөні тақтың ұлы цән.
1: Варның түнжі бөні тақтың ұлы цән.

0: 야 저거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데모
1: 어 림팀 지금이 나가 더비 그 나탕 급식이라 더비 나와 그
0: 야 다 더비 뜨거뜨거라고 니동 엄마 야 다 뜨거시도 지마다 뜨거와라마 잠바즈 루코타
1: 아 그 지와라 이르드가 그니르라마 마이 뜨거 피안나고
0: 다 마이 게르 뜨거 메토 더비 다 코르즈기 요 Yadang kurjizgi yota, ya, ta ngatang kapshik nika.
1: Oh, ya.
0: Ngatang kapshik nika, ya.
1: Ya.
0: Ya, dimu.
1: Ya, dimu.

0: 야 저 대릉글에 쓴디나 아시기 슈디 대릉글에 쓴다가 치 토민 잠디 럭지 로와 길럭 드그 성성스 군우글은다 스간 잠디 럭지 스거디
1: 오시 좀 건전 받아 비트동화디 포모 로마다 데 치미 로마다 테랑 로마다 라만 잠바 라망이 드로마 라마 파드로마 라마 라체스 디스초 단전초 가종스 라수카 라마 칸젤라 단 안바시 스크니엔
0: 나리
1: 어 렌센 지메나데 알라 카다티 아야무 두마가 라 우카잖아 레시벨 콘티데 이티오 마탄타 티키다나
0: 아야무 두마가
1: 오야
0: Will Kawa Chandler Lusigli?
1: Oh, yeah.
0: Yeah, then I come to Jimmy Listener, go to Gladimo.
1: Yeah,

야 조금만 봐 되나 다른 글이 쓴데 그 지통인 잠들었기 그러와길 걸은 빈득 성성스고노 그 몰른데 되나 와금디니나 같이 산직도 다른 글이 쓴데 그 고득 전에 죽고 나 그럼 우미리 쓴

0: 야 조고데모
1: 아 그가 나 주주비옵구나
0: 어 야 치치자 치즘데 조코
1: 아 링창 오미나 니 리와스스 오타데스 보게는 카나미스데
0: 아 리와스스기
1: 자요 치강게나 노미 지모 무지키노 레오시
0: 요요요
1: 요나
0: 요요요 너 당이 내츠나 치치 레와스샤 통 스마코브기 코너고
1: 어 오네 오네
0: 냠니 체남바 그 랑가타구나 당이 코브기 존너레
1: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조금 봐야 되는 참들이 다 되는 걸 있으신지나 와급서 신큰 거 조금이나 같이 순위를 마치는 찍을은 위에 공 아는 돌아 챙크마서 그누가 먹는데 지식 그냥 수위들처럼 부지인 나바 속에 튼튼 통참이 못 됨시

야 조금 남바 떠나 아까 봉오미리 승진 나 신킨지 조금씩 그래와 따르 나시 삼니 고브리그 누군 삼디 르기 얼마 도모글은 비 마오모 마치 다모리스 네임을 서라즈기인 그 와큼디엔 나시 티솔 담즐란가 남바 소그 냥강 수비 더서르 얼마 도모글은 더 무기인 제치가영 튼든 동사비 몬듬스

야 토크남바 테난 참드니 나치 남바 초그 영 내강 속에 들서 고브드 노 카무미리 츠나신 켄제 도고시 그래와 다르트 몰음라 도리 니게 냠는 스케다가 나치 영 스캅 토테니나다 로르 야치가 갑디 몰음라 도리 니글랑 비 시마리비스네 도는 냠는 스긴 다나 동는 대응 레와샹 켄제 두고 대응 디다다 레든 티치긴 나나 나수 리슨디 냥게 요라 다나 샴는 나실 한식데 로르비 자치 갑제 동는 달라 나치 대공그 스캅사르이 타통 그 걸음 되지니 로뇽즈 옐

0: Re long chen tang zha jin ding ji san kun tang dan kun san ji nan ba.
1: Der zhe ge guo chen nan ba tang dan mo nan ba. Da ta che zhe ge da long na yi xi tang cha chen mo ge ga tun tang zhuo jin ban de na. Zong ren jiang zhou nian chen kang tang zhong gong se ku zong dang er dang se zhong yi ji zuo zhu chi wi. Se ba ga bu tang mi wo jia dan hui ge dan xin zhan der ge nga wi tu min zhan der ge yin yi yin.
0: Rate of number, Takuni, Janaki, Lesser, Nigan Goshi, Tam Kri, Niga Totally, that Tangitanga, Tang Queen, Dander, Gorsum Zagundin, Janakano, Bazak dinner, Rela. Then at some Denny, Janaka Sitanga, Tang Hui, Dancing, Dander, Gurum, and Yashik, Juyel.
1: Tandi, Dander, Gurum, Chatsang, and I'm Hong Worker, Long Tentang, Amdo, Yan Tinker, Ganton, and Yalam Tang. Gangjung, Melung Tawa, Jija, Nyantu, Jinni, Taitung, Shiji, Yobi, and Ambassy, Titus, the Quarter, Gasisha.
0: Tangdi, Tam Queen Dander Jir, Dancy Shandam Banner, Sorgon a gay Hobson Jir, Hobsu Serpatang, Gergen Shemu, Burnum Bean Zapton Gergen, Jasel Shakip Kunger, Mussel Tong, Lonsa Shokin, Argana Jay Tabula
1: Namsang Murg Hobson Jir, Gergen Shemu, Shanti Homin Zapton Gergen, Gansu Shanting Jir, Mantak Gergen, Gansu Shanting the Sejong Lodi Yutakanga Shamjipa, a Gergen Shemu, Batu Pama Angela.
0: Tongku Satum Hobson Jir Tumrigan Barumba, Tongku Mamang Hobson Tumrigan Barumba, Shetzer, Jansu Gail Hobson, Tangsorun Gail Hobson Yikir, Dansi Girgin, Shamjik Homin Zapton Girgin, Jakub Japuran be a Damton Shombi, Jowly Yigir Tumrik Chekipa, again an Amjil Loin Chang.
1: Tongu Wilpa, Shamjik Ternicha, Tongu Wilpa, Huaytin Kang, Woy Somni Kanga Turin Jomba, Gata Ribin Barumba, Argan Hiru Tondu.
0: Certain Shanshin of Karnzi Kalasirta Zung and Upsir Yelsi of Tamshil Patterson, Hermantul Dumdipa, Ramshung Doshil of Shamsi, Shinsen Sopi Soso and Upsir Hagasum Lug.
1: Chenamba Pepper Hagasum and Amtaki Gasashil.
0: Rest of Namba, Tatina, Tatunga, Tang Queen, Dandan Dala Sona, Josia, Nala Kimenda, Martaman, Kalka Torma, Disulka, Rangtung, Jardira, Norchik Yumel, Tihanshika Ingena, Shil Liga Junshira, Yamjir. Disuk chalg yoma la suqa shug yung ajig dal tangi chanda ma namba ge karma ge gerel
1: re dinag chi terang ge randan de ngi sen gu som ju yi tomer dan shi ang ta ge tongo yang bam ran dan shi ang ta ge ni pa gen zeng ja ni ga ga ta ta pe ro re dina su ni ge chu dan shi ang ta ge tongo ra ni wan de ni ga terang ge kan ni ge lang zen de a gen leng ju
0: re te na terang ge dan shi ang ta ge tang pu tang dan shi ang ta ge ni wan ni ga Captain Devam Nugger, Jen Ingena, Attacker Nigger, Jolge, Lipong, Detung, Galchi, Ranjinzino, Tandika Kurni Mara Kabdas Gagog, Jinni Sauzga Guta, Lipong, Detung, Galchi, Ranjin, Rendashipachi, Akuta, Re Yakusun Attack, Sitirun, Taking Yakatos on that, and then Gusam Donashoka
2: Yari, Taina, Tatiran, Taki Tibs on Ganyaman, the Seru Sera Dimpum Prisi, Delal Land of Ganyaman, the Tugeramo, Dantan Tansgi. Tatirang ina semgang oma idali, namka ringa toma idali. Tatirang engine after team drinking in gui idali, Shaturmani gisi idali. Tangi kasum chara oma idali, Kakusara demig idali. Tamak santomo shana salmisa, Kirubrati, Jamna mamisa, the Kastani. Tangi tiram shelly his kastamzira, only chitzik kazgizina. Tangansoni sona kana tamga alum maker, Kuna ruki melon maker. Taya chunger gochum she maker, Kankara, Shakachir maker. Tatirang engine Angar Kapsu Apitamidali, Tisua, Pichari Dali, Tangi Tirang engine Kapta Chari, Yelazi. Taina Tomer Tom Chesiris in Angata Sungan and Dila Kandanshi Arthur Tomuri. Taina Wilka Jana Timritan, Chikaru Shua Kanon, Sersra, Tangi Tamshan and Yevjikoni Shali Dali, Tajina Sankarani Jigi Dali, Tatirang Kerkachi Tongarno, Dokiramo Mahui, Tarjafi Sakartawa, Tonshi Markovolo. Datukunda kan zina ta thomre na ta sangan dander da muzi da sir jong ma jong sing mu idali chapa tam ga hasa idali o ya nga phasa phail da ne ge na dan de ke likho ma idali o ya ta sangan dander da muzi go ra jin ta hagi dali haga si jin ta sgi dali o ya ta in ji na ka mu ga tsag hali ko mu gar je hali ta nir na ma bi ma na de du idali tam na jam chu chir na din de idali ta ti rang da na ha mang go chim kang tsgo ke ra ker ke ta sang kang di o ke Chignan Jinan Densoni Sona Sojing of Zonjig Yagamavjig, something Gatona Hijai. Yana Tang Huirin Tang Chambon of Jacobavjiga, Sojin Omi Tomon, the Kamgamavjig, no, the Quatana Muchesa, Katana Tunchesa, you know, the young Shilmer Guran Semna Yoner in Demurgu, Chongina Yonera. Yati Hanchen Injina Tatiran Kanaf Tango Alon Yoni, Kunaruki Melon Yoni, 다 야총거고 총 시원이 근거라 저가 지가요니 다니엽게 공이 흠실고나 답게 공아 섬적고나 다니에 칼라이고나 다 칼루투고나 다 토커마친 컨렌데 세르마롱게 쇼레아 머구니 다마 커만 포민 촐라 던치르스미 카그넨 머구니 단담우게 인지 납시게 인지 나냐냐친 마 조랑친 마 서거퍼테 인지 나샨담 거거긴 나바탄 오야 다성게 인지 난데컨 고튼 나바 멍아다 녀다빈 터고니 카리 성게 젠터도니 조미 다테랑 산즘게 녀마토노 데치 커카와숑노 덴소니 소나 당어 파사파이 거즙지 잔찬년 레인다 단다나요노 사찬도르튼 도르멀이다리 녀마카르르 간티기다리 다르마하르서레이다리 소예레요레이다리 다다나 인지나 다테랑 인지나 하멍고 쳔컨라 럭커커타 송컨요 근디영 러랑게 셈고엔진 나즈브지즈그란 산닌즈게 논다영 니키뇽아 콩아 소마라 따스테뇽아 텐식 서완드그므르고 딜라카닝이 테랑 카츠기종 세르흐스리다디 달라츠기종 카루트리다디 오체남바 페노엔진나 데 카가얀 카나보고요 따치피몬덴 셈나셰고요 야티 한치네엔진나타 오야 카나탐고 아노요니 타코나 루키 멜론요니 오얀다무게 인지 나타프탐샤 끄득득득나요니 스타르지크르지그드르잠나요니 오얀잔식 바지달이 인지 나양다성 인지나 사찬도르튼도르 냠마카르르간테크 오야 주그야르므르케 인지 나타 카나프탐요나무가 코나키요나무가 오야 캬프치가 달이달이 캠치그니 달이달이 아단 투크치그니 히츠그이 데르투크치그니 시니 오야 산즘그 냠마샹이 데르치크카와다니 머그소징가 탐회린탄잠본다 냠그마브지가 오얀디라 칸데네 인지나크체머카라 다이흐탐시고노 사신코알랑 에왕덴고노 오얀다도콘디엔 손이 소나인지나양 소징게 손이 인지나양 냠바르소리 마뇽 콤페티 란식바나바양 다상인지나 오야 체즈레즈나 다아르누네야란 조크슬로니 르루왕링 질로니 오얀다무게 인지나 다탕크르나만 퍼케시고이라 타낙탕암바브케 데레노 오얀다양 인지나 마브시크르카차 크레에크스 마르당가르몬브레에크스 오야 천안바인지나 영어 파사파인데 용이다리 다성게인지나 가르뜩디라카니 오야 울머르크 카치르제 땅후인데인지나 지샤노데 오얀다인지나 양시게 과트나무체사라 끄트나튼체사레스 야티 한치네인지나타 어초인지나 급자오나 휘즈고케나 산나타나람즈고케 다차즈레즈나 테랑치자크카카거저기 스마라바티미그토니 땅이테랑 카나치기다리 르가드니다리 오야 차즈레즈나 리포데통거르코르니 오야 흐트미라요나즈 카할리다리 세람나요나즈 그장아즈기다리 오얀디라카니인지나타 마르지그정르제이다리 카미크파이다리 오야 테르마인지나타게인지나 카브다차리에프실즈 다프처나프샬라지나 안토니소나 피셰르정르정거리라정르정 나르정르정거 남시르정르정 다니프샤그니커르그마므뇽니 르마샤르탕아오마므뇽니 피처나 침그사흐소그 탐을 탄도아시옹거쌈을 온다무즈그리타라 다테랑 메므그토니 중고물링가 그뇽수샤디 당고물링가 세르서라 다테랑 후이랑 토갈릉이 툭카르지나코니 달리 당이랑 리와만답질란답라이 랑섬트가 챤르가르코라이 오야테랑 인지나 디팡테 텅거쇼근다니 인지나 오야타 인지나 니츠과 차리그 카프다시고나 답처크 디팡데 텅지나다 샤카친 능근건친즈기 노르제렌친 노바사친즈기노 오얀다 책이 노지나 답처크 인지나 로아마 사탕 센소니 소나 오야 리퐁 데텅글라 칸다니 인지나 오야 휘랑 토갈롱 툭카르지나 코니 달리 오야 딜라카니 인지나 아라니니 구르삼테 인지나 타 리퐁 데텅글쇼군데 타 오야 르드가타야즈기나 덴촌니 소나 인지나 타 체사니 인지나 머르 타 총사니 쳔쩡 레레거 데스케타 오야 레레거 므기 커타사 므콰근젠사 오야 디쇼군데 타 동샤랑 치간 치마 르모터 치가르드과 세르스라 쳇그레즈나 올리퐁데 통게숭데 인지나 가친 가친즈가르티나 온다도 콘덴 촌니 소나타 인지나 시그 아 땅아테랑 카프소와 피카차라 티소와피 차르와라 리타라 다샤카친 낭간 가친 르제렌친 노바르타친 인온다 인지나야 마시크르카차 크레 타마르당 르몬브레니 짐친다리 다 리퐁데 통즈 마요나 오야 아람진 니가 인지나 타 쳇그레즈나 데스티즈메 온다도 콘디라카니 다프처나 쳇그레즈나 녜카 터커 데와가 나데 녜 휘랑 토갈릉이 툭카르즈나 코니다디 카차리브샤나 쳇르나 이제나 터커 데와즈나 아마오 요사즈그리 커르타운 죽사즈그리 르글랑난 도르그스타만다사 흠샤나 하브즈웨만다사 오얀다무 리타라 더지마브시메크 타게 이제나 디나데 이제나 땅이 이제나 한코리 능르자위 선코리 스이나

쇼라가 판토가 쫑쯤하게 메짱하로 혼친아

0: 야스딩
1: 몬츠지 이거 제가 자야 스토라다.

0: 조마 고고야.
1: 올레. 체랑아 다 조마 춤내게 동야.
0: 다라다라디 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
1: 뭐저 담성 쓰세요?
0: 담성 쓰세요.
1: 체디랑 쓰는 줄아.
0: 간디. 아로 그 페스가 전까 제목 없었나?
1: 아유. 마나 마나.
0: 티나. 아로 형 어거질 거 거의 무슨 용 거는 나.
1: 제단 남나 저 학교를 지득 들어가려 해도.
0: 티나.
1: 오 생냐물이 큰가 니 참아. 아롱 천나 저 거기야. 다른 니냐 뭐 하실 거.
0: 다롱 천 큰가 너네 녀들 저거 대양 살지 매나.
1: 아유. 치셔 거는 또 무슨 말이야.
0: 야 다들 못 하는 이거 교태 동문 다 듣고 가녀는 좀 다들 사소네.
1: 어. 사소아. 후. 호랑이 자세모. 응. 되는 거 대통보다 너무 진거. 응. 옛날에 이흐달리 되나? 응. 친아 아니야는 줄아. 키 찾을 거네. 가자도 대통아 좋아고.
0: 야, 그거 그거. 야, 다들이야. 안녕하세요, 용고. 야, 다들이야. 야. 성 아니 혹시 아, 그죠?
1: 아누. 부터 동아 찾으면이야.
0: 니좀 구성 세거든 뭐니?
1: 친구도 구성하나? 아케션 거나?
0: 어때가 이게 내리야? 이게 그 아케션잖아. 구성 세거든. 어디 얼굴인 잡지 파라 그래 세거누?
1: 올래. 다 아케션 주기라니까 다 올래 주기.
0: 야야야 잠깐 잠깐.

0: 시 옹레스
1: 아유 참 맛있이나
0: 호타야 가는 거
1: 나 거기 맞지
0: 거기 맞으면서 내 거소나 나라 거 보니 야 어저고 싶고 어저고 싶고 야 아 어저고 싶고 야야야 야 저니 흑성 고소 에 아직 공처럼아 키트모 이거스들이 어째지 세거니
2: 때랑 싫어 어디 저 찌라 까마슴 손이 토네 태동조 자지고네야
0: 오 그래래래 아 때랑 추 태동 거나나 아 주세지 세거나 뭐나
1: 아유 좋다 못 쓰지 지기야
0: 너무도 지나고 가느리야 잠바 창마가 흐르고 나도 고누 고난도 고누 너무 때내라
1: 다 처리야 추 태동라 때랑 거도 너 태동 건다라 나 가자도 못 나는 로아도
0: 그리고 당상 다 펜세 몽용서 고송나라 가고 그런 게 가짜도 세주고 차라니까
1: 알어 저 가짜도 세주고 차라니까지니 대는 건다 너 탔던 건다 너 치 탔던 건다리야
0: 어 추 탔던 건다리
1: 펜스 남은 건 초만 거
0: 초만 게
1: 아 그러면 니 자고 너 치 자고
0: 아 치 자고 말해 말해 니 자고 니
1: 아 치 찾았던 애야
0: 네 헤다 치자오고 치자오고 치자오고
1: 어 레 니나타 저 카르와 돌아
0: 마리아 뜻이 너가 용가 요미트간 대화 메라
1: 야 니나타 저 하라야 요미트간 대화 뭐나
0: 아로 뜻소세는 거 치자야 동네세
1: 제 뒤쳐야고 그거네야
0: 마리아 나 좀 리지 메라 니 태동스가 니 치도 잡나 치더래 친구 태동 담으서 너만 봐
1: 레카 하라스 못 자오느리야 리카가 저 차자니 오는 줄 아는 말에
0: 계속이나 당말하니 대통리다나 어쩌고 고무가 차자니 오는 니
1: 올레 치 대통 더모도 떨리다 저지가 어쩌고 너 차던 당날이야 당마 남니나 저 냠니 칸칼이 여러 바 테모 치니 정다 더모즈리야
0: 다다 저거 저거 더모 더모시 당상 다른 거 펀스 전체 주무다다 니 저완 존너서라로 치오너서메
1: 제 태동을 년지가 무참에 놓던 것도 떠내나 초스도 그냥 여한 죽지리야. 제 태동들아 니마 맞추라 니마 동체 지르 뭐. 자 이렇게 짝 하나 가서 아루시티 오느라 니가 지르. 초다 괜찮마라 촌자마 뜨뜨이 너래.
0: 그래. 다 흡통극 샤 찍고 그 이땅에 존전 걸라마 어서와 다 태동 좀 일라 지르지.
1: 그래. 레지메 나지로. 아데 수종가 아루시티 니암리 캄캄해지나. 제사 찾더라 하까지 까다모 야 총카테 나나송 리카즈리고
0: 어 다들이 야 다른 걸 이제 만나 태도 이박한 라라라라니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니 라라라라라 이라 나 간데 이게 그렇대 에야 야로 영티 잠두스나 못 듣는 거가 간데 간세 펜테 간세 권파 마다치 감부지 야스가다 야 조건아 바데무 에 대랑 피케는 장국어 태끝도 가시당 좋아고 자총적금이니 자총적금은 나 말해 니와 그 태똥글람 가스나 지그는 거 개포스글라 나타났다 삼겜이 야로 이거 너무 대모 에 대랑 아니고 피케를 자 쳐서 좀 야로 뭐 레몬도 좀 잡았다 하트스 그냥 성들 해 하빠글래 뭐이 아로 던다서 손에 놓고 말해 말해 말해가 개 못다 찍고 나면 자 뜻은 지을 송색 빵 될 거니라 야야야 새끼미 드나티고 킬래 뭐이 맞으면 주 친구로 야 당 구수 알아 저 대랑 딱 대문 오절이야 아이가 돈 보란 거니 그 참아 대문 쓰고도 던지 고르크 코스나 쥐파 마티 올레 야다 참더니 나 주도 세웠던 거 스무 초초 자야다 세지 참미 그냥을 또 끊어 그냥을 참체 그만지 가더니 주도 세웠던 거 그냥 모두 그냥 참체 그만지 펜스 하마드라 무추

Я не могу, сам бабы хиво, там не будет сомки, а?

0: 지지게 전에 가래. 아마 다른 거 하나 만날로 야 다 정말가 지금 이 말쳐. 다 지수 털고 그 대는 거 지금 장의 시간 돌아. 왜 지수 세제의 권이야 회사 하마든가 뭐쳐. 다 지수 더다 하나기. 더다 하나기. 아 더다 다 꼴쭉 숨어. 아 지수 숨만. 대는 땅 같이 가보자. 하나기. 다 사실 소재 다 좀 하시고 나서 그거. 아유, 하하, 양판타. 아, 최근에 뭐니 뭐 좋다는 거 개토가게. 녀석 그 챌린지 과. 알아, 말아, 말아, 뜸도 세미고, 뜸도 쳐. 아, 뜸아이나 틀수 있지. 야, 뜸아타. 말이야, 나 긴내 매라. 개무라치가 오타. 아마 우마 매라. 너 지지 뛰고 나 죽고 문담이 지지 뛰야. 난 메카 메나 나 고파 메라. 니 마 좀 누이 너 말하고 아마 메라 그지. 너
1: 양치 태동을 안 웃다 다네 대증아. 개를 간다 못하라 그 인수왕인 죽지리 한디.
0: 좋다 하드가 치사가 어디야.
1: 디난 가는 건 거느리야.
2: 아유 다 첼로 통당 다 놓더리. 다른 토과라 잡기 좋고 그 다리만 지키지 그래만 지키지 어디에 나 특통이 듣고 들어 와라 벤츠르께라 저렇게 특수해 지르고 와라 다림
0: 오야야 참 있을 것 같고 니 다 뒤에서 하다가 대형다 지금 아로스 있고 그야
1: 얼레 저 남진아 지금 아로스 이일한 듣고 야
0: 다소 인탄보다 아로스 지키야 뭐디 택동고 구식을 지키야
1: 최대하고 아잡당나 샤기야 와크세 좀 매니지 돈이나 샤가
0: 아마 루도 다 때문에 그만둬 지나 태통 있고 그모
1: 내 태통 총카라 속한다 뭐래야 내 어찌 냐면 그 돈지 망하던 거 태통나 종교 나온 호치자 망하던 거지 있고
0: 아 다 때문에 그만둬 다 다 시끄러워서 캐도 좋아
1: 내 좋아하는 것도 호치자 있고 아니세 알아 지치자 있지도 거네
0: 다 지금아 어르고 메이나 당아 어후나 주세
1: 거리야 알아 너 호치자 있고 아니세
0: 지금 뭐 말하시나
1: 다 많이 상교가 친동문대나
0: 야, 너나 된지고.
1: 아로, 대통 오마가 치즈지도 거니세요.
0: 너거 대통은 주 대통래.
1: 제 대통 짝동을 아직.
0: 야, 내지. 아로, 너네 거 아예 그 동부. 내 최근에 뭐 있다고 너네. 에, 그 저는 독관들이. 에, 내가 출연 주었는 너네라는 거 딱이야, 원래.
1: 제 대통은 나 최근에 뭐 거네. 제 레모 좀 먹고 가. 좋아하신 것도 보니까 너기도 없고. 내 태동 강호라 내가 제 어양롱 대화가 시기리 냠리 강가 샘맨 놓고 돈지 마즈 태동은 나 종교 때문에 나 더 오초 아롱조만 쪼 창마가 키고 놓고 샹종 따르베크 쓰지라 아리네 호치자 망아즈 고지교 창마 내 태동 강호고 야 그만 나 오초 창마 대령시로 디철 지가 깔마 숨주선이 돈이다 내 태동 강대 태결고
3: 자시 담비 산칸란디 데나 다리 그 촘친 다라시비 레슨든 지그드조 영티솔 망보시메크 징트르 지바 파일 샴바 그 로스르 갸루 체스틱스코노 그 돈은 냐모시크 갈르크 그 토니 나치영 와르금디 판트나 리모조고던다 다리 그 레슨드 그 손르 바등 솜딩 간크바 세노다시라 다클바 담든수 제주부 다클바 아근득 세랑탕 손머린칭이엔 스카브 지메리스노 나수 양치르즈 Tar jasi nyankun chukpo yungti lila na tsa mechang samtun yezhen zhiba kali longta dibi jasi delak kayangsi.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체나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 산진능 전반된게나 초롱은 경로년 칭칭 워크 롱칭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치 쪽초제의 고지시비 디스르카르만 앞지랑거 나총시비가 치거 타통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의 리톱거 두고 보자지미야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공성거와 런데 등등이 됐더니 아주 터몽터흥노그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한 연주 능기서 나총시비가 림친거는거 찬총어리리그능하시유 보자림거리와인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나총시비가 림친거끌음 더빌이 됐더니 다른은그년난 두고노그 시르 아 나흠 시중 리중 디한친기나 영 시슴라서과 망아즈가 년즈 데나 조고총총 체영 하랑하는 거 감이 따라 하랑하는 거 희난 도꾸누 그 희샤 하랑니 그 정난 도꾸누 그 리슨다 참마 예고즈급 증이 초랑니 그 뜨길리나 희게치티 디한친인기나 영 조고총총 체토나 하랑니 그 저슬라 가신요니 아 디한친인기나 영 스타미나 초코 나스미나 초코 시중이나 초코 리중이나 초코 디쇼가 셸리 탑실이나 시간 가르누고 조고 총총상마게 영 아랑아랑 그 잠치 유과라다요나 포자르지마케자 포자르임그 나총시비가 슬림층그 찬총어리리그능아 고지게라고 리드나 조고 총총상마가 나와 또라뇨인자 데르가영 포자르임그 럭슬럭사르와즈기 체타 고지시요 드나 럭슬럭사르와냐치 마시비야르문데 아치 림층 호마게 토크 럭슬티 영처르 중화즈기나 쳔모레 롱원아 요노그 듣고 총총상마그 보자님 등산데 아지 탕식 돈주일 야 듣고 총총상마그 자디기 요라 긍르지 등나 퀴바 윤든 준전바 데득르글슬어 렌치나들 아얌초 첨부 치위히들 인시르 초우 탐질바 더세기야 아리 데릉지나잉 보자짐그 사샤럭식능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데팅이 럭실럭사르와즈기 쳇드 고드기시요 다나 조코총총 청마그 가나와 돌라뉴인자 보자짐그 칭돈주일 글럼비 유엔든 카른젠티 키비 유엔든 콩타벨 소마 체여땅더 주 노르어땅더 즈그징정 더세기야 조코총총 청마그 고뇽즈 아리 로총아 송이 능 기스 파마그 촌나 시그 파크 마이긴데 이꾸 정근주권이 능기스 랑가치신 담바가 키비 제드므라 럭실드무 망아 냠출이 코노그 뜨고 총총 망아즈게 바저로 용제르 삼가 알로 마용나잉 쮸미케 부자르임 등 산데 아치 중아즈가 탕치고 알람비 유엔든 카른젠티 키비 유엔든 콩타벨 소마 체허땅데 추 노르 허땅데 즈그징정 ri tereng gelg sin den jina yang tuk chong chong chang ma ge anar jeb ka longa marker nyem bi wa ka jeli tambi no la nyar jung ri wa yin ri tambi no ni yang haru ge man ju ga ti jin te chi tam sil se ko na chok ko xi xim zhe ko na chok ko nin thun zhe ko na chok ko gang ter ti na in chim ge gu ni chu xi xi ju na nga chu chu ta ta xi ka chi ri ya ri ta na tuk chong chong chang ma ge sib den yun zha tang di na chong xi bi ga slim cheng na go ri yo no ge 한충 리리가 능도 러디즈 치종 오토주엘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층가능아 찬충 흑슴도 모즈기 쳇다고 리시요 조기 딩겨르 티바가실 리비카르콘다 섬보인 조기 딩겨르 그능아영 두고총총 청마시가 사차요니 나총지와지마 고르즈크 실러가니노 모즈 쳇다고 리시요 염츠나 로마 찬덕글릉노가 실러 시방아 초등 아 두고총총 올무 로마글릉노가 실러 자히비 슈바세고노데 니가 쳇다고 리시요 갑토데잉 두고총총 청마그 님비 쇼르데 이고즈가 중아 초르니까 랭시소나 파마그로 람다가 토니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조기 딩지르글마시그라 포우자르김라 나총시비가 슬림층디 년조가노그 두고총총 망아즈그 조 삼미글르킨디 리그신디가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키는가잉 가나스톰즈그라 시동즈기 쳇다고 리시요 Rikpi ishkar kumga nga nachung shipi jenshiga cho ni ta nishtung nyer nga lor zamlanga zoshtin chenbo shiarga to nuga zoshtin ga chichung ushtulay jiyin. Tihanchini yang shisim jendun jeluga ga nuga chuku chongchong tsama mga gida tingi nga tsu na dirib sarwi na juin se gu nu shisim yukwanda chita kodrishiyo. Zikta cho tisukan dangson na
다행 조금 말리시아 그 쳤다 캐츠가 아닌데 뭐지 단지나 정말 리시아 그 쳤다 정말 정말 정말 강라미라 리드나치 디춘의 담진이라 나총시비가 림층그 찬충동우 조기 딩저근능아시가 랭 예문드니가 냠서 신용주일

0: 샤츠 알아래
1: 젠 게긴 빠진 알아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진

야 뉴니위 쭈꾸총총조 성기세고노 실내몬디 당양당주위 나총시비 가슬림층거 잔총동 조기 드긴저근나 식당나 랑거저슬라 가시오노고 쭈꾸총총치가나 조르조리 냥거요라 리드나치 데른거 조기 드긴저는가 고드기오노고 알지 토마 조마 찬듭글릉노고 실 시바가 초세고노데 제뜨고드시요 실런데시가 년집담바 영글어츠킹시 예그니 더무즈그 더나 조고 총총총마기 영 년비 쇼르트 조르니크 인제나 로카등 참니 더무 실르즈기나 쇼르니 유코즈가 중고 더나가 진념 흑직더 시방아 초세고노 실런디 냠스시뇽주엘.

0: 야 냥이비 조고 총총초 공닌지나치 아치 담든 초그시에 누가 나스템 조마탕 여우세 군운디 년당나 리 조고 총총총마게 쇼자 년제 요크 리 조고 총총총마게 영 공성리 요지가와 하는 거 파사 파일라송이 아 첨나 로런자 알간바라도 요나 그주 쯤나다 아 당아싱이 고마뇽 누가 나스템 응르진 такси мнга мнгаз гонэр нэнгис паса пайк рача нэгсэмгэ тангэгэн даянгсиг мнга нэцэма якозг жэнг жут такси гэчэн нэнгэн гэнчэнэр ямцэн дэ цама нати гэргинг лунгунира жэнг тэмнэмар гуйчаг нунира лоб тэмнэмар ри тана шүнин гина чукучунчун цэрэн гэнсик гэ тапшли нуг сидун хараун тан хтэгсэ гонун динина танга начун сипи гацкэн жигти цамба риби гар кунгна сижуэл
1: ほら、なぜだろう、その、ちょっと、ほに、その、さんだ。え、からちゃってね。てね、ロングからすいだのさんだ。ほっとくよ。あ、ロング。ちょ、ちょ、さん。ほろんぐ。にがきにがさん。おしんぐさん。しゃむげ、に、にちょずてて、かのんぐ。からてずん。 나딱 가능한 줄 알았지. 아라라치지게 에로 딱 니그니 기프던 애 도무지 심합스네. 롱고 리심즈네. 딱 드라다 니그니 거 투아 통스네. 야즈네. 아니 기프디 니 타야 니게 소마 카나 가라 줄네. 아라라치지게 심고. 당이 니게 라이사 투아 통스네. 야즈네. 롱고니 라이사 트라딩 카나주선 아 라라라 치지카크 탐고도 무슨 쳐서리즈니 도나니 카호이드네 수고 수고 찌시란 조합즈니 진선이 다뜨고 뜨고 다젠 동아니게 메 추가 사디 사디사니 사르죽 돌죽 시야칠 사 니쪽사 쪽사니 아무 시야칠즈니 야브즈니 어더니 롱고 사디 사디사니 담이 절리 사쪽사 쪽사니 사르죽 돌죽이 쳔니 Тэни өрө каза тонш. Өрө кантэни өтөө сундалим. Не ках сун сане. Өтөгөрөн го сане жүг ди өрөн. Өрө хангу тэни жүг нэш. Тэни дөбс нэ өрөн го. Актаг тэг чүтэ акайга не тэг жэрэс нэ. Өтө каз гин нэ тэг. Тэни яр өрөн го. Актаг тэг чүтэ акайга не тэг жэрэс. Ян тэг каз гин нэ тэг. Тэни актаг тэг чүтэ акайга не тэг нэ. Өрөн дэ фша өрөн дэ фша чиз мөнгөрө. Зихтэг хүрн нэ сан мөнгөнэ. 中国人买的红衣，没个那动物的所带鱼的那是。中国阿克特个人说，嗯，真是。就还不是个人啊，就喊人个人啊，嗯，真是。啊，真是说的，嗯，看到你动物，动物所带鱼就那看到你活的，中国人买的红衣，都不是当的木，但是我们这就是这就让就我们的从哪找的那是，阿克从哪从哪。
2: 从俺阿婆老了，一刀子不下来，一刀子过来，跟脚趾子那是，你叫俺人，你从上头个卡塔卡的个腿脚趾子那是，嗯，点俺个把子腰子那是，龙哥，嗯，等俺腰子那是，上头里，嗯，等俺卡的龙子就在这上头卡塔个骨头那是，俺个卡塔卡的你阿婆老了，一刀子不下来，这个这个龙哥从俺这都滚脚趾子那是，卡塔个你叫俺人，你下一个龙哥上脚趾子那是。
1: 丁阿哥把子腰子那是，卡达跟凳子接皮，也是那是。等你就这就是这就让就跟那干么子那是，阿七干么干么？你阿不老了，一刀子杀了，一刀子我连个葱阿都从婴儿就都过卡达奥达，卡提卡住说跟脚趾子那是。你就那等多个人，你先得个个来干那，整个刀都搞得个顺脚骨子那是。嗯，先看阿哥把腰子那是，也是那是。等你。

0: 刚是一种事，路路车间，谁是送的旁边？那是我上去婆娘，还没得给几个人费用。当时他姐姐一年是那么上班的呢，刚就谁是送的亲人。
1: 지 샘칠 시즌 바들 나치 도크름 시즌 걸 어찌그 샘땀
2: 냥카남바 당디 어찌그 샘땀 시비 잠비능 등 아치 체남라 토르근그 하무저 송강스르 캡지바 대지신
3: 시지 저진우미 샤가송기 양양 세세낭비 Ninti jini kanla jitubja huwalmbariyo la Rebkong rikpanjongwi zhongchirta ngagbi Nimchongdara shangli tangdewi tuanli korsi Zawa cikang zemu jijinyo Adajwi ci jubjilnyin Sangul pa malu urilangchong kala Rebkong zhongchir toja zhongdik Chorhuna shugdika mu shangli cayu gongsi Si chukbi kami tuanli denjir tongbadang Chachigang kodadang Lezuwi jenzibga tangnyinli Hachang sangsangga nambashi nguyong
2: 李智能的登入进去，看木同志的团结节，李人们哈正脚捏人工，过了九十节日了。妈咪罗多个能硬等生物见着很，着很速节节差这个把等他们这个把，这个事等存这个速节过什么十五日节节，跟里跟里是有比，谁着比看木可马这个节日。但是可不能团结了些次的启蒙为的够黑人了，人这看木可马啊团结了些头。 卡姆科曼的德，阿仁尼基过了九十八里，打动山东等上海所司，写着从山东有笔，从苏俄个土，才马车不了。团结部也进入吧，朱小忠给过了坑了，过了十不些时，得得了我主席。看团结里人里托马特个比卡姆科曼丹尼，卡姆科曼的德给卡姆丹尼，接了团结了些特别，换句话，人同哈正同步有事。

리바논 조여튼 부가 치치기슴님 단도나 이스라엘의 마홍가 리바논가 사차 망월은 과영린 잡글시디 마업젤라 젠람도코 디낭 시바 니오셀 이스라엘의 소마가 단도는 잡글가 무금번나 리바논 진주당가 망아지의 글린셀 리바논가 선전 어응가 치치기니니는 이스라엘의 리바논라 인틀린 잡글시바디 디우 샬롯도 당위 바춘 점디 알바당 제치 자툼당 원슨 제메크 갈와요 버 쫀질시니 이스라엘라 잔눈 샵줄 참조개비 랑샤돈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과 신주부가 지금년 사주배대 예스라크 총리 니타니야후가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던 참드시바던 아름 냠들 초혼의 야급과 예스라크 먹던 티츠 초버는 내린 시피고르크 제율가 니슬데 켈르마시 사주글시아제르 아름 냠들 초혼 야급던 예스라크 대와는 응원슬인 버 마슬 볼라 한트인 팅거 롬지능 즈기오비 상르트브 고드그 니슬메 아름냠들 소근 야크부 혼쇼권 이스베위 니츠드 메라 상급근 참저 등 국내 고득시 비샤츠르 긍이요 도잉이 그 공동 제양 메시지

0: 진 저거 주 체트라이. 덤내랑 사는 년 허브잔 주 마트노 멍츠고르 좋아요. 탁준이 동가.
1: 뭐마. 어떻게 생각 뭐마 지된 게 아크. 도무즈가 말가. 니어트 도가지고.
2: 다디 어떻게 지금 알아. 셜로 진게 아니가 좀 종노라 먹히.
1: 다 아니가 좀 종거는 말아. 렛송송나 저거는.
0: 쳇다면 또 샬리?
2: 임시디 위한 놈 없던 거나.
0: 아 도코 아도. 체르마라 당연한 거 하려고 그러면 쳇지게 지금 좀.
2: 아, 다출들 티는 나실 참어서 건데 다시 해라. 정모 셔나다 아빠 시작도 했는데. 셈이랑 그 돈 손으로 뭐니? 셈친 하마가다 이거 요즘 가서라 투비 오는 말이. 안 타나 야는 그는 가와라. 하단디 사그란 디는 아요 글라이다리 헤랑게 홉탄 조스티고 하니 증아 쓰드 그치 티니. 뜨게 오는. 아따 하마 홉타오는 이런 탑신 손으로. 우춘데 싱글 홉타는 근데 그거 이게 저저 돌고르무 차리 뜰세크라 어떤 요 카미닝 아 다른 로 잔나 비주면 지너 아래 아래
1: 아래
2: 어떤 거 나니 쳇도 콘더 따로 거 잔통 리카 후스크 아 담르게 나라 몰롱 아슴 조가 아버지 뜨슴 조빌 뜨끔 저기 메로 하맘 저투 마마스 지드나 야 당이래 춘도 토관 저거야 아래라
1: 아래리리
2: 아라 아하우 응심이 인데고 박트글로노 유가 사티 톤드가 주니 그 챘던 바 주주만 타고
0: 아빠 과든치
2: 다 아빠도 과든 심을 거고 영어는 그 법도 과든 싫어
1: 아 친치 아빠 과든 어 아께 과든
0: 지 탄탄트 아빠자 가라 이게 저럭 즉치노
1: 탄드
0: 삼업진 저절리시사 좀더 타고가 지금 타니께
2: 아로 아하 언니가 와르드나 지금 팀튼드라 얘기득 디토가 담음 즉치도 엄자 그래
0: 자기도 거절라.
2: 사고도 고타서 해나 죽거라. 까라라. 알아. 진짜 또 못 했지서. 뭔 자거 도란 죽거나 뭐나.
0: 아 도란 죽거나 말 사우란 죽거나.
2: 어딘가 니들 좀이 그런 줄 알잖아. 알아. 니티나 쉐르킨도 뭔데라 머치 좀 뜬지 있지나 사야.
0: 다고는 말. 뭐 카토 카트스르.
2: 아, 아, 아. 니들 격학자 카타블라모.
1: 단드리야. 저쪽에 회리.
2: 섬토고 그래라.
1: 아레.
2: 샤, 샤모. 아라, 르르요고세 그숑 또미고 돼지고.
0: 쿄요노 마라. 셰카 스중거 럭추트 셰카 르그메니 루치 탐비 응은저.
2: 오, 꼼치고 섬 보라. 야, 따라 그라 그라.
0: 다실이 사키니 르트라니 땅 레그는 에너지기니 샹리 사클라 셰라 톤지 또 사무즈. 또미고 자노노 마라. 레그조라 땅이 파치르 땅 클리죠.
1: 어이, 파치르 레그젠드라 자지고면 딸 링고 섬 진고.
2: 아, 다쳐 다 사모도 꽤나 다른 죽음이 나라 산아리.
1: 오 예.
2: 천이가 토 염강이 그렇게 사진 좀 돼 그만. 야, 다 중간 보든 돈도 딱 식구라.
1: 어.
0: 돈도냐 돈도냐 그게 멋지지. 그게냐 처참스너.
2: 야, 개 우지 마라.
0: 마리아, 길긴 지르. 다른 상사 좀 좀 이르.
2: 얘나 다시 고치르고는 거 지금 하나.
0: 아가씨가 그러고 봐야. 니 세나체 카야메고. 그렇게 살리다 칼랑는 뭐니?
2: 나가고 빠진 거 나가도록 뭐
0: 그게 그게 당한 목걸이야
2: 아 초목과이나 초목과도 고쳐 그랬다래 야 건거이
1: 행아 가빠는 거 똑같아
2: 아 가빠는 거 똑같아
0: 대우냐 가빠는 거 똑같아
2: 어떤 똑같이나 롱아이나 르그치 그래 돌아 그래
0: 어이
2: 저녁 녹광 같아 목과도 다른 거 떠나 르르 욕과 해야되라다 아빠 세르기온 말 나와라 따르근스기니 나라 모우스기니 나라 다치 묵과리고 나 땡아라 송스 찌즈게고
0: 아빠 아빠
3: 두고나바 대난 참드니 제적기 슝화중 강차 성극 사르시랑비 나 세그 세그 공안주세니 세르기냐 모시글라 산룩스

0: 다 디추 쉐지 때 다니 쓰신 거.
1: 네리.
0: 내게 때 다시 사만데 내 돈 다 손도나 영 주고 때 게다 투동이나 다 손도. 때 뜻이 있고. 링드나 다로 주고 사만 리분이 숙크 그랬지. 다 아주 아무 돈인지나 다 딱뜨는 거지. 나무셔 토마춘도
1: 야시시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쇼니 아 로마그 단초하고 도텀그 달라지기 곱지기 건나 나중에 타니앙 갑다스가뇽뇽리나
0: 야야야 난 되게 손님 지나가 추고 다 소미 산루토 초하게 되는 지나 다 도크네 무시게 되는 시 텐트나 로마가 딤튼 로마시 딤튼 자동시 주체된 중이야 랑크리리 다 침득 티틀 텐친다 기술 그 장투지 촌들이 디디던 아 산츠 진우시
1: 네디
0: 산츠 진우시 진인지나 다 조치된 비 세르 진우시 군데 그는 이기요
1: 응응
0: 엔 진인지나 다 호마가 조치된 비 조치되서 연아 두아 신부지 구주 체된지나 나츠비 나치 현 다든 다 디진된지나 다 조치들이 아 명료스나 불지엔지나 신춘이다 체리하는 젠데 너무 이게 단지시 됐던다 유튜브 잡아나발라 수정시고
1: 여디
0: 아 단체 다 도착 초하게 손이 있는다 아긴 코건도 보는데 다도 실리 사천전에 너무 들고 다시 이제 진짜 통준데 정말 노다 내가 다 도착 인지다 야 망을 떠나 됐다 아 도컹 야나 아 도마치 나큰 괜찮은 거 주고 세정 그 세정통 저는 감지미 단지나
1: 추구 아르테 인지나 그게 쯧고탄 그 연아 그 첼리랑 징그 자마 연아 시르크 니텐다 그 첼리랑 징그 만난데 단시 다등 로트라그는 시그 로트리난자 연아 그 자마란데 조연 치 사마 입주르고 코레난데 소소고 니테니 코르기 자오테세 고테다나다 지조 로트라그 그 다사킨 자킨 자긍덕 수이다등 로마그리 시르 덴지크 탄디 도능란디 냠주 간다리 예군 난다중이 탄인지 털 그긴 그 가다가 통통리나
0: 야야야 다사나 그 지피 지차드 테니 아 도름

Ya, demo.

0: ཁྱི ཕྱད མམ དེ ཁྱི ཕྱི
1: 다 북한은 되니 루 망아 아 자마가 비스카니뇽나 아다 자마 겐바라 망아욕 총총라욕 찌르클라 카니 테르나 카디가 야캅크 영특 비스치라 아 테르나 카가 조치 초아가 접동도도 난도도 나시가 나사다고 지하다고 피지요노 디라카 후인도지나 초아근 디라카 조치 탑청이 난다 어떤 토다 사마 일주리 있지고 럭차이 난다 쇼 망하가 나타나시 자친 뜻은 속아요 그 일단 진리 이런 진 것도 정들 말에 비치던 맛이나 양치가 나타난 자게 되게 성공에 미쳤다 문 통하고 좀 다도다 잠바나라도 뭐 있지 오마이 나나 되게 중요한 정들다 되는 거다 선다다 오는 소지나 그선다고 되게 혹시 자친다 하면 역과요 일단 디라카다 디포스 공부한 나진다 나다 자마르카다 이코네다 시가 존지나 나루이나 사마나카 제시루이나 사마나카 젤라스과다 이반쿠르 시크 시투도도 고다 거기 회도지나 세대랑 지금 되게 고드리고노
0: 나리
1: 존지나 제찬 톨고 이크민 덴토 잔쿠르 리지 리지 그 사마 회도지나 먹지노 아 대한 치크 회도지나 소충으로 마가 사마 야마치 시스템 컨거시 이르카 좀 솔직히라 카네요 지 아주 흥떡거리 지난다가 다들 라소파티 그게 걸음다도 그것이 그 채팅으로 디마지 같더니 다른 일이 나다 같이 단디 삼아 이렇게 칠린다 굉장히 아 되게 되나 봐도 듣는 거 맞지 듣더니 다른 게 왔을 때 특히 찌글라카니 다소이 포친 찌글라카니 포친 소나 지금 다디 사도노 다르글라카니 각하나 집어메카 그런 게 워크 글라니 샤리 책이나 포친이나 시게 아나나 요노나라 주 사람이가 냠마르모 디스인가 아까 내가 라카니 토마토 콜라카카 크메카 캔치리다 아디 소트라가 차르제라 드기지 요피 고니 고드기시 노고 소트릭가 차틱다 따라 로트리디 마르토 아랑는 그르카르타 다니티는 디샤가 카티나 카게사르 라스코티기잖아 자니 만드기 디젠싱가 다다싱가 존든디 고런고 토니라 다시가 고런고 치가 소트리는 거 고트르는 바이나라 시가 트지고 왔다도 모르는 시간 듣고 보세요. 아자마 추에나라 왔다 담무즈가 가는 게 왔다나. 근데는 가길리고는 되길리고는. 이때가 사마 학집이 리나라 그렇게 뭔가 도지가 대카 나나 후인 좀 지나 이제 차 아 차이나

0: 그게 여름도 그렇고 시 개치는이 되기나다 다 독자적인 존재다 시기다다 개치는 게 본체다 되기나다 다서 좋은 마음으로 자도 독자나 손이다리 다 거기 조지는 아주 독자적인 존나 다 디스코르크다다 시기 다른 거나 친구 좀 지나도 치고 그래가 좀 그래
1: 네디디디 아디디디 그런 거 같은 셌더니 무슨 로마가 시르 된적인데 무슨 진고노가니 타나 그런 거 오늘 갑자기 얘기요. 그 다음 그 뉴스 하지기 나라 시리그 대전 하정 그까지 해놓을 것부터 그 로마르가 그 시리그 대전 갖고 온다니 다치거나 샤이드 나르마순비 샤인다 그 리퐁라 노카르자노 시리그란다 그 대한신이다 그 샤이르간 손이나 양측에도 그 사마드 사니문인 디에트게도 그 디콘디 담시 마히노 달라스 관다 수이다 땅이 그거 달로마가 시르 덴저데 가치니노 디안치니 단 디콘디 소차이난자 너그 리브조아이난자 데유크 다 만나란다 조그 시그닝이 달라 도능라 냠주고 이고는 더 중에 테니 그 공나 카데기오 그 디안치니다 저그 다시랑은 전진아 로 망아 그 사마기 입주자 양나 자마 그 쇼운들라 소중라 심지 망아이니 너무들이 디쟁그쇼 다다층 그 소자그 단시 이노 다르드 소자그는 송이 단더 그지 쇼 건강스가 나이터 종인데 로티니니나 전나영 마웅 바조영 다 소자그는 케난자 저그 그 사캉긍이 된 사캉 적응이 된난자 저 다크민이나다 사마글라카나라 오크시 사말레고노 오지그코라 오크능나영다 지금 진디 저스군 자마그코라 너이나 다크 어떻게 지 조금 배기 등더니 제몽 제몽 제몽리 디쟁그 주 저나 트웨튼단다 조응이 달아지 도는이 곧 사는다 너무이 텐나 다 제런 그 리완단다 난자 샤는 도파는다 너중이 텐더니 갑다즈가 통통이 나지긴다
0: 아과데기나다 아치리나 라니타오던 소나단 디스코르크 리스카 칸라칸스 리오나 디나 토퍼트 나츠 소룽 그 쇼는다나 다추 사큰 거 통라이나 시게 제 침보데 데마인바가 다추 소프트라근 큰 더모이나라 다시게 다 사마가 통콩도 뭐 마보즈오나 이따다 랑기 치시나도 군치들 나츠 서던 세이나 소중도 다 하신가 침보린도
1: 딩가
0: 나테나다 시가 소중 요피 마제가 당니다 하는 거 리스트를 그다케니 리나 아다 대장 무스크 대조 통통도 그나 정지 침보 맞는 나라 다른 거 셈니지 일단 맞힌다고 리카 당시 망하지 그나 내는 게 리고노 리스카다도 그때 예튼즈고 되나 다 지금 마치 그 형우나 장 까모르도 원장 다른 게 다선 그 마치 내는 게 리기 요거 리스카는 게 그런 게 쳐도 리는 이런 게 쳐도 리고니 다 사우스 기저도 시가 침보는도 그때 좀 생겨다 아 다나나도 피나나 그 쳐크 아주 제대로 막 그 지금 좀 펴진다 다 하장 조물이 디스팅은 아주 그 사근이 나라다 야 다고나 지난번에 소원한 진짜 나타 아주 사큰 거 통한데 너무 야친 보고
1: 그것도
0: 아주 로그인 돌든 산다서 이끌 거기는데 다니구나 사전 데이터나 그런 게 채취 당당 바가 다 혼자 주나 사마 농수 주주도 다 사스니

0: 요즘 되나 저 돌병 사장님 되나 그 그리는데 다리 오나다 다도 럭스판도 돈도 시케 침부르 럭버트 저 사마가 이제 그 럭스판도 땅 오니 돈이 랑게 삼치는 뇽송하지 어쩌니 메크다 아야 시 그런 거 사장인데 이런 게 럭스 중에 이런 거 통콘도 돈도 위치기 달리 아 사마리나 아 다른 게 사그민 이런 거 통콘도 송취임 담님 담님 쓰 아랑게 리시카나든 땅 자치자 탁치오 그 디존 생가다 아랑게 데랑 치시하는 돈도 쉬다 주냐 사탄세나 럭스 세코노다 당원이 돈이 있는 친구들이고 양나 아랑게 사차가 아랑게나 통콘소 마요노데 위치 땅에다 이랑게 고카나 요노고 아 토란든 전주 아 양나 아랑게 나 사그니게 혼조나 고자이나 조금 디나나라 아 담모가 혼조지만 아 사마 산크림도 계속 담모만 보여고 디능니라다 인조진 아랑게 럭스 크시군데 소중이 되게 소나 다랑진 끝나야나 판교서 찍고 그 도모지게 디겐 생게 다랑게 려와지나 찍고 아랑게 삼서지나 찍고 하나 아랑니 니 고참이 참마가 어추지 삼마가 거는 데 시친구들 있잖아 타나가 정도는 토리도나 조지게 그러라 알리바 망보요크 테마엔 바가 나초고 통코이나 시간도 못 참아 시간은 게 럭스다 사고도 요나 지금 다 추파가 이치요네 대통 뜻은 말도 다시 아마 마음이 리조는데 다 그런가 다시니 다리 와셨는데 군동
1: 나리리리 리리 그런 거 이제 나들은 그 렌튼 지난에 다 저랑 전지 나라 다 선거 다 소자가 단시 누근데 그 거스고 당터니 다 땅이 다 저랑 전지나 아 루망한데 주 다시 리입 줄거 아 서버트 그 다 시리크 군달아지기 심지기 롭중이 아 더근지나 다 너그 원칠인지나 주정숙 길근이 안들라스 화이다 땅이 다세르크 쇼인데 지게지 로종 망아요 이게 되는 글은 신디능니 저나게 주 다 다급 셔츠군 페이지야 송 아 다니 디 차킨 제하 송 데이터나 주 미르크 사마그 라카이나르 곰바그 라카이나르 끈이나르 그게 차킨드 잼토 송 내니 요나 디행다 다 가슴 나는 달로고는데 슈츠츠고탄 달아지 다 워크이나르지 오지고 코레난자 다사칸란데 제몽아 송영나 너 정노가 럭츠빠지 제몽아 송 너모이니 페지시고 그디쟁거 이르긴다 코나샤코노다 저나 그게 리리 럭츠크 코른데 인이나 나는 달로고는데 야크케른데 시금 통치니 너모이고 그디쟁거 닝이 텐다니 다 lirik lakcik kakur ndani lovjong zga yukwari ye jura lakbar darang shuk gans gina cheli gans gina randi lovjong ye jura nada hachang gaka chenpura ye zi gilgin kapta zga mong pori ye kun tibzhan ye kwarin che dina jigda terang da lintzin dayi nanja gilgin na tsunji na namjinga chul lintzin dino ni da lovjong nambag shik sirik denja kakur nda joji da tangi kapta munga ye kiyo na dina terang tsunji na yang gilgin gyo shawa gu chesang gachun chul lintzin janja tangli inu 양탁반이 과정 제시는 예
0: 과정 제시
1: 되라 야 길게 내고 데모 자히 되라
0: 되라

아니 제딩거 상근한지 당근 신디는가 같이 달로마가 시르그된 적지 아 런진다 타우드 고르기다 땅인 솔로 어 워르그는 총클 아 총원보 머리자들 로자가 소소 아근 살잠밤라 하더니 솔로케 철로리를 절 소중 소자가 시르그 입줄거 길긴

跟花五百米个东西，跟着一大堆，这两个连成地能力大手。Сирг денжиг көрінді жөзе едайдыңы талауданың кіна сирг денжиг көрінді лазгі дұрның ранды қанда екі өйінна дәншінің жөзе жүргі челін өзінгі та сирг еп жүргі көрін анда сама денжиг көрін анда ұндазу кірген амбазу көтен айын сирг денжиг үнді кәчен өзінгі өзінгі дәнің талы дұрның ран ямжуғы көса қанда рионина ұндазуң етәнік че жандызға тұңтұң дейінір 인구주 그렇게 남반이 있구나 갑자기 그 노트진 더 섣불도 그죠 다 소자는 더 좀 손지나 단녀 멍아 그 그렇게 뒤 냠치기도 삼아서고 노 그게 그렇게 세르된 적 건달라 소자는 더 수위다 등이 자마인 난자 안더 주지 쇼망아즈나 또 능라 냠주고 삼아가지 요노라 디안진이다 그죠 다 고름 그 지금 고체 땅 대인 고체라 속한다 좀 선진하랑 딩이 탈라레와라 랑샤간다린 동기온나 도중이 탄다니 갑다즈가 망보리나다 도나 소마가 시르 된정도 시가 조이는 딩이 텐데 다 소자에 난자 안다 그 지금 대유크 만나란다 조그 냠조라도 능망아리 이고노 딩이 탄이 갑다즈가 망보리나서 과든지 디나 당 디트건 그 되는 글 쓴다 그 참바 동호소 숨기지 살는 그 참반도 레시근 참에라 쉬니 그 조 로링된 비 당가 그 참반이 나시 주일

0: 바지요. 니나데는 그 로르네비랑 가그 삼반디는 아토 동오 신킨 그 조번다 그 카퍼네리라 조번다 그 선지나 아 데는 그 그렇게 고르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저들란디 근데 신년 야 조보 초대모이나 왜 아 고가
1: 고가 문제 데모
0: 데모 데모 조보 사자 강즈께 양아 처세라랑 님 어떻게 간도 디즈기나 왜 아고가 조보지 레공 조본다 그주 가쁜더라 지 다트거라 그럼 그건 그 차타 조본 안 봐도 영상도 비치도 오는 거 줄렌스니 나가 죽고 그 갑도가 가쁜다 지 다트거 하사 영나는 게 지 워트한다 메사 상지 인사 너무 드니 가쁘다 좀 하장 그가 챔버 줄렌스니 나가 다시 그 녹은이 지 지금 막날 렌스니 나가 시 주고 거급 그 나 어떻게 지 디툭 그 능만등에 등난 님마가지 시트는마 디경그 주 길름니 연린선데 지 냐니인데 모이나영 디츠잔데 망아 초르게 등나마라게 디경글린 선능하시 고노 쪽번 안바 그 디출 담든 디출 담든이 다등린 선능하시 윤데 하진 그 같이 모래라 야 로보 주네 모이나
1: 왜
0: 아 고거
1: 고고
0: 네야 도포되는 글랜스 나시던 거 가서시고
1: 오야야
0: 게 좀나 추 좀나 찍고노 그 자딕 카죠아 동아 카프르드 나뇽고 원래 야 도포되는 글랜스 나시던 거 가서시 도포냥아 처세라 동만아닌 거 좀도 디즈기나 아 도르지 산드브 아 아레 도포로 도르지 산드브 사장가도 끼인
1: 세코
0: 파일로 도 카르무샹게 도 카르무샹게 야 도포세 코 도포 도지 한도 되는 거 렌스 나시던 거 가서셔 전다나 저아즈가 나고 비저 오시레 진용고
1: 야
0: 저아 도모도고 케츠근고
1: 야
0: 카나 콜루 스텝질 케나 얌츠 쳔무 샴나 메르그 마루 제클
1: 카나 치디
0: 카나 콜루 스텝질 Kena yamtsu chemu Shyamna merig marpu
1: Tap kutukwa song achi unutamu giri
0: Ara
1: Tengi kadiri
0: Ya, tanki leji na
1: Tanki lak
0: Nari Nda song arigo
1: Ya
0: Ya, dani towa nyo munyungo
1: O ya
0: Sashil samchewo dewa tayo ka
1: Dewa
0: jita tsawa yoka. Dewa
1: jita
0: tsawa, ara? Re
1: la di? Dewa abdenta tsawa ri jita
0: tsawa
1: taka. Ya, tayo ka? Abdenta tsawa ri kadiri.
0: Ah. Ujita tsawa ri. Ya, kan ya, tanki le jina.
1: Jita tsawa ri.
0: Abdanda tsawa ri. Abdanda tsawa.
1: Rela
0: di. Ari. Ari. Dewa fshe tang abjel tase go ga.
1: Dewa.
0: Ode fshe kaz gara da abjel ok tase go ga. Ari. Dewa fshe tang abjel le ok tani. Tawa khsamba munyung go.
1: Oya.
0: Anawi tay ok.
1: Anawi abjel ok.
0: Anawi abjapu nang arding anawi kangang ra.
1: Abdin.
0: Ode arding anawi kangang ra.
1: Abdinganaye Japari.
0: Tukwan dwe dare la, tani ganji na Erdinga nami, ndi ya nami gano ni Erdinga nami tani gare go
1: Oh ya
0: Ode Ya tani towa vjoa mu nyungo
1: Ya
0: Towa vjoa mu ngi cho Ngonju tka kor dhundra go
1: Ya
0: Rkai nipa dhuna chadga ngonju tka
1: Rkai nipa
0: Ode

도 보나 바다양 디투 건거 되는 게 렌선다 양 동침다 니 조그란 탈렌선디 좀 드긴간 커와 하자자히 아 다클와 담든 소 치치 다클와 응트 테랑땅 소놈린 친이 남집 작은 아바 소좀 드긴간 건데니 당지 밀린선은 아토 다양 절 자히 될어

0: 나 뭐야 이나 흙찍 메라 인잠착세 대중 누가부터 현대 니가 지카 마이로 얼로심 흙찍 던타니 아르종 체우티 얼고카 삼다라 흙다리 흙시니 챔킵가 얼롬보라 켈리나 샤디 흙다와 니브자르기즈 나 지터근주이 옥쇼나요 누가막 담치포 차가 시대 좀 자이니 흙삼미 종스미 누가부터 저거 정거 가이런 거 관익물 똥터브라 켈린 니하탄 지비 뭐야 마스나 아 정거 워슈라 제송스 디 자타라 캄바 기토 관자게 오아르킨가 감마 담치포 그만 로고 시게 메뉴 갑데 담마란 챵키 감마 담치와 춘어 지아라 섬치 잠즈 데토니 라라가 오아르킨가 난건 탑 사정 담마가 수이니 아무가 차와 잠수 지어터끈 칸토가야란 게디 공화가 긴고다나 니어가 마루 똥가 스토끼 조니 고라 카르치 한마루 지니 록과가 이위 징고종에 가용비 지허완자리 킬린 닝고 헐응아라이니 사정은 담마라스끼 얼동끼 대지게 니어머티 갈란다 랑나 오나
1: ཁལ་ཟོ་ཨ་ལ་ལ་མོ་ཏ་ལ་ཅི་ལེན་ཡ་ལ་ཧ་ཏ་ལ་ལ་ཧ་མོ་ཏ་ཏ་ལ་ཅི་ལེན་ཡ་ཡང་ཨ་བྱེ་མ་ཧ་ཨུན་ཏ་ལ་མ་ཅི་ཏ་ཡ་ཡང་ཨ་ཡེ་དག་ཟ་ཧར་ཇེལ་ཏ་ཏ་ཟོ་ཅི་སོ་ཡ་ཡང་ཨ་ཏེ་རང་ཧ་ཨུ་ཏ་གུན་ཏ་ཅི་ཞོན་ཡ་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영암 굴질하러 허모 따르나 쳐지당야 리얼지로 차합성 따르지는지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소야 포가랑랑라 달리술 지금일야 양아테니 코호레 따르도 티지와야 양아 니르겐 쇼그미 타하리 지차야 양아 남아 오호지 따르탄 휘지라야 총카당아랑사타 소아지라야 초카티 쇼헌저타치라 지실라야 나르지아르타가랑사타 소아지라야 초짜이그나니타치라 지실라야 나화운카르둥타 소아지라야 Alang ahwang makhtyar watan pangwi chigzaya Shir gomu tzen zontan makhok chigleya Shulashtang wataham chita chigzin chigzaya Chogamari khtaglata ngaryo chignaya Ngay shigdan saham dita tsachigrin joya Chun dovrikhta ghalata wangyo chignaya Ngir gashab kunghoni ta tsachigri jagaya Chogalang makhwa hangar ta chiwi chignaya Ngir ngar matrhayi ta gnodig chignaya Tar ngatik nyehargin tar ngochir di choya Chakchigi kunghoni ta shogtan chignaya Arjyab khumang mehi prata chigla chigdeya Arzong chamu arangha zonta rangak chigzanaya Shagalang magtaka chuta rootar chigzoya Yang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제든제 년큰한제 다타 쳔쩍거 산시 능진반다는 참제 공후 성친용제 대신들이 라진단들 갑갑이 짠증거 일응이인
4: 아리 조금 남바 순이 잔들라 시큰

하루당이 하루잉이

Hello,

지 하다에 하루수 따라나니 고탕에 따져준 털아타요고지 하루초타메니수 깡탕여나고탕에 카르크르준 봉안전하고지 하다에 마루수 드럽지나니 고탕에 드럽져준 당아타가요고지 하루에 카코 안바주 잔데요 나고 땅에 러지수 오마드나고지 하루에 야 총수 나가나가고 니트가고 미수고르카드요고지 하라초르건드건드수 잔데요 나고 인드가마수 연거총나고지

0: 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 아로티조사즈가미타고진아로타가마어티조사즈가요누고다사셔디조시마추리야진아로니츠하가시조츠르셰예나고촌조테가조나트가미고야진하라
1: 야다야다고야다고조가도도야지하루초타나가고조코동은다우고응초조니조로브라마뇽르지하루주지가콤비조왕차티나고조타데지가존도니에타리고지 하라초르고 총보즈 카츠가 장고고 나초 제가 존르라 마음 용르지 하라에 제카고 카츠가 티나고 초르고 린르고 존도니 에르고르고

하나자른 톰보즈모커존노고 쿠첸카루즈 남자콘드오지 하루회적 체라즈 마친 어카르인 어카친 응고노고

0: 我心满安宁呀，阿罗当地个个都能做着，我心那个难地这个怎么做嘛？这个心有呀，阿罗大山都做，说更加挖出出生的八座，是这个人呐呀，阿拉也只见那做着挖的个个，用啥的也清楚，谁让能你呀？ 哈罗达阿克恩清族，不是个同游呀，就是个也是个族，讲古讲那呀的。哈罗中安族恩之族，谁能有那个就此后长安能安吞那呀的？哈啦啦。
1: 하루에 알아고지 하루에 알아고지 가로로로야 당하고 청소 털모세노고지 하루나셔 뻗어주 옴저메타고 초지고 고비수 차지고나고지 하루주가 알아지수 콩진어저가고 다셔세미수 고동오코가고지 하루초다연저주인거주거라고응어주거건보수랑안보라고지하라에가성성소참오세무고가이거모르고수옴저메타고지하루초제노비수자기에고나고치측하실소당아롱아고지 하루초세마자무종고동크가고초르야안다수인근도라고지 하랑한다가제지소

Ngita mi trago, ngita zginyo go go, ngisha pa.

로로로야지 하란지 같은 은퇴 그 수, 롱준 으까무르 다이 은퇴 바수 레난 은퇴 바든 으지. 하루다이 은퇴 바수 대천 으통아 린 으호무 제동수 롱롱 사그르지. 하다가와 통아 수, 샘근 소는 린더 숨은 졸라 수, 종로 침주르지. 하란지 같은 은퇴 그 수, 롱준 으까무르

就像那千古，用起来都是过去。

当可了有这个，那整个黑面个。

Chorogo chongo logo, yong alung ma wogo, chotsiganya.

0: 아라에니에데모조지가데모고초조카초조니가데모고지 하라에니 에데모조 지가데모고 땅안다치노조르고데모고지 하라에니 에랑어조 디모조드네미지 하랑아사라이고조 질리에손니가 초치에마크조꺼뜨니가지 하랑아초데모조 만족타미고지
1: 통디데츠네 동츠네니조지 레츠디 소음증 반지기 총자 등 소음증 간 커바 세롱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니힌 터나바 촐 자히 데르시
2: 비포탄아예 드호 총예 타비에 첸네

0: 真正期给钱三不出别各空开心形式四川期边角空别谈三对了规定孟村地给江多谈用地价给连锁开矿进步案的命令明确走卡你就走送规定切不谈连给谈切到开心卡居住规定切不是
1: 中共龙岩南四川区比如在天气女士偏见约三套这座月别现在三对的地面听说今天天亮马拉足球了估计起不谈中套恩两百西边中年天空气母区足球了估计中间动画陆地车站塔女区在有所列三间阳痿所列开大天亮所同桌车站边天亮处拥有对狗
0: 可据康桥塘经纬面在说结合起温泉所中的这个口送阿姨女正套的动作。抽上三百六九三比进步的固定动物规律开进都是点滴动作不是。特区人进去条列电视塔我在抽索电视孟西直过街组织了固定九大年结合起地位特区可以去第九女吧三米七八七的动作。
1: 평소에뉴버지부터평소에피계동쇼치로동화전도타중진서구역키총리변절구피계키뉴림토르쇼진단에예용키뷰티콤비라구치지비파네케진타구수키중공사부대교무시롱은센중앙배신 유난키표숨초비방미뉴교타경우지교통공라시소네정도태뉴콜교피계키변절말라조부타투상토동교무시
0: 中国塔罗西帕里奇将他们做起呢他过去就那么他出来看他们姐娘真奇查克组织了就有小鬼去过去动画塔冷素朝啊擦他们都带呢天烈鬼都去动给不是高鬼女不去的动画塔高鬼变成了皮鞋高鬼重给了组织起来西气图过去动画塔冷鬼去温泉直接组织他在其今日两人说
1: 三节点别天烈口所给读书就定而住呢必须狂别了固定点滴动给不是中国龙岩南云南区天空南边天烈多吉他雷索改革动接近呢江都落给他温泉苏州烈日南边三节三八七十动给不是三天开店行列他人烈雨过天烈索三节天烈了他们接近呢人烈雨过了去行情多不清组中去给不是
2: 因为那么人心松江区来的接近老龄青年让给老路去给看比较松于电不住给么事孟祖给送他就说绝高级别地教所给公司接到三班热盘人不老大青年他怎么三点零价他迷茫丢丢来算就说全部丢电零进去南部上部远远就给么事丢了五年别问你去三年提个就是大王阿伯在教松年 中国堂二里边角的牛松给中国桥给你证明了给谁积极抗给总理选拔合理分摊二里桥给你证明了二里努力不涨被身特意老苦了也了边角的牛松铁吹明了我是去年不给个你别做大给谢顿开心给你这话边村最古的他谢顿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娘们
1: 주 총리 대구 도담 직협 주기 동업의 수요 조수민이 캡자 집에 정신 냉원 발생나 다루 투세 당포를 개용수 스타트 소비에 열경 조수 지 앞기 주민 고타 개도 什么事 퇴례 주자 균퇴가 67년 퇴례 당부당이바 송부치수 스타트 소비에 열경 조수기 창포니 카소소를 친입성이다 고동타 지 송주스러고타 주동 70개 10주10년타 숨도한제임부시 다우순배더주발립투 개용수 토글제비 사르프지이 빈졸키리 친이도 주게 겨주겹시타 겨도선부티 투송리 겨주초타 청주게 파르교부시 소중래지기 지규키리 지교를 진보르충오시 투세당포로 랑제토회 소중래시 경유파로타 두중롱남소중타 영류 미미 폴규 출제 소중키 사르토 조비 니르경 조수 튜송레 카우스소라 경소지타 청중레고타 겨중타 청중등 파르유시 십주레지키 튜니 치도타 뷰셀릭도 청화 십시를 십제 재린 십주타 천재 총재 지교로 십주이 사르토 조비 니르경 조수 창마 딘병아 폴규 균경토부타 튜레 신보타 뷰사 튜기 뉴수 기싱라 람디토부시
2: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딜로네스 장계기 삼미체 바라 고이 체계체로 담아단 뒤에 싱의 계획이 셉슐리리 개봉수 마초 집에 공덕 교수신 바다 디 중국 수준리지 신부르 교수 조교로 조람체 범하세 셉슐리리 공비 동비 뒤중 사부되휴 딜로네스 싱의 시선 길에 망부시기 중국으로 송간 사바 주부다 지게 마조기 문진 총비 균퇴왕 마사 망도 담아다 균으로 토담다 마조 우유관기 레고 삼미체 바라 격이 돕기 대단협직 징유킬의 징중 대외망과 링류랑골타 장도 탱윤소기 격분수샤유 뒤세당포로 개윤수 사르도족비 시계기 송비 멍유족비 킬의 직지송돈의 개화디 뒤송리 개지중지 파와타 심주사비기 섭순시비 락제토비 십주리리기 무유수 비주시비 시계기 멍유디 뒤송리 개자 개단주섭둔사계의 더발중유 다론에송 칭의킬의 대외망부에 심주사비기 레귤호시 중국을 향해 중국을 살듯하 콜라시부 균용수주바 문교를 중요 딜류다오 숨비 등주바라 비진도 칭의 심주사비디니 숨기 숨주소니 수바타 딜루 산류디니 업중행어 유바타 상하이루 시키기 마주 심주사비디니 초기 십주십류 수바타 딜루 주영아 사바를 중요 시계 마조기 중국의 유배 심주 사베디니 창보탄 뷔세 냥바르키 경유로 피해 조배 투수리피 종등피 십주리리기 개용수 무유수 조배 칭유 동보르키 주체 뒤인리 개유바탄 공덥지마라 십주리리디니 손에도 제니 총재 축두타 고의 개풍 개시를 당니 칭유 낭제 제배 상제 사바디규로 슈격교 인시된유
1: 딩리의 쿠네 비외네스 타루네소 랑게키 추로큐 뉴구상미 딘슈소중치제 그 용내 교치마타 추로레티게 진카지 튕기 주소네 편체 튕바타 뉴구디 자이게린타 방미 텐용피게라 고디동교로 대교댐부체부시 게몽우주 추친 추슈로칸키 지 로듄슈 동와지 계속교초인바타 추콜경비 로듄체 동와지 승지타 나도인비 지구난비 주코로 로듄추체 쳔부시 저조체부시 听第二个规矩起不提出国前不谈不是明年牌节目规矩不具托周对托规矩求组别出落出国起落顿书东瓦起你都来给我谈让给给女个张面听给这些给金给拆土去落实节目规矩不讨论的说这就谈牛说这就解不具清不松起出落南站给组织员跟永年交情不是
3: 走出北区去出售楼康汽车局之一及楼顿前东瓦区你都是给孙主站不信念强出别给人们进去三笔给那不出不是这绝对巨托修龙潭也不常堂所怎么人品去出售楼康组中求求了总念头固定东西不谈女个上面定西及强贵给时刻东瓦区我东顿给什么事扭曲北区托出谈落 喂,松女,青女,金女姐,姐姐前期批给,美国都送我她,我把钱呢,你都送就送我老儿,跟着用期,女个上面电视正常去给我们试。你都说出了,就在唐北牌,给用书就找前边,出售出国的期,落顿前,可,东瓦同桌的时她,叫我什么事。
2: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사르구베 다왕아베스의 조성님 계급 장남 초반의 시도시 받아나 달루다오 당분의 시비 바라 개용 장남태 댄샤 유노르기 멍의 고르통주로 니돈 겸이 주미 계당 유바티 뒤송리에 계시 숨사니 바로 유바시 달루니송 계급 장남 초비 계급기 특주 계진타 사공 변조타 지소 피계라 샴디 슈교를 명리에 계급기 순위 갑교를 시주 피주 강리 제디 시도의 알리 퇴급 야구 탐진타 락제 사바 계급 왕제디 손에 남자 카지기 组织了 군대 동호라 피림 야구 등유 도시바라 시안리 안강 바르기 뉴주 장남타 항저우니 少兴타 디네 타이조 바르기 뉴주 장남 文陵年余环牌的江南同步界经济女队行西皮的西林协务处不谈重庆年国民牌的女队江南旗四川团云南同步江南定位推索列巴重庆年万州牌的女队江南旗普朗萨马西尔通突破成都团重庆牌的冷地牌的女队江南旗重庆千里重婆子团天津年魏方牌的女队江南旗经过淮河区域 普朗索昨天最近仍新给了这卡机给组织了推三部仍新给重置投票情马就女电影为KFG规制女吧准备抗力前提撒光编就他基础配件用户了闺女撒不能约
1: 第二天三十七日日节三月中时 郑中天公布以你对三楼人给给冷路民别这些题龙的丢马盘的中时给用所四十坛加多是理所第二季第二天三十七日你给咱三月头不谈第二天天公给马子俄罗定度进不是提档切不及蒙塔西所特区人行期三大第二季这些马没做起些去跟进步去了进步提托呢给克给 刚才第二天天空期让丁给林里面特区给丁车永远拍完车也不是蒙古交别出境的电视你都是这样落了让给起色系最是偏空所那么空别给那不是差不谈诺斯蒙古塔就做马子天中啊说给不谈即便人情期色系当街塔从来人情期在是这个国内固定的呢
2: 最终期内吃不谈从不是组织期吧从不是修不及期结果最后也那不啥不是才有不是第二个问题被问题是初三头被送给了兄弟姐妹被对公别了滚地动格罗局人地区边处的局级在局所列起来吃了年瓦国家国谈局局期吧内部啊及局期级地区局级团队规制卡多的谈偏地区为真罪的主题去所见谈在孙姐 방미전제기초수경률등교체부터림지지나계급기응원투수준리지교수십주시지다계급진비특주정신기사다르툴리교수솜주기생체신창보르기계용기계정업중나지다계제집주시행소소로송리직도기편제다전수뉴바침부공유대야상하이창신링첸기초신소외댄시탄다소신비 야원지 견진초신라초신소외리지기조슈된기외세림무티더부리지주기유 地区所中领域几大的前年可能是被这孙出现他家族直接给托斯专业他地区家族的拍摄上海长兴凌晨年艰难给细菌持续以出现所谓电信车行营出角色长途降低地区的给两个中心不停的这些所谈这话了出现行不提高了所幸运不是梁文季出现其这给结婚所上海以全国习俗谈
1: 基地局他江苏他安徽以对面局级刚才列了七日浙江基出现杨子局地界级列桂南部永乐下午他老丹今天怎么里准备团队去做组新月天天地局所中科技出现经验的所谓都是提人队年团队所求的预计决策第一个库内比为年次
3: 给这些要看孙家兄弟看起到外边自由交松年江南三百套起别的不西边中期三个月别通知从的工作些不是给给听明阿姨六岁级别人都特别大年六岁级可不都进去南部三部主席班就等做几年中期三个月不谈我土别的些不谈看说是孟西六岁谈连续六岁
1: 都是六岁所结婚给民的所讲级别两年年纪级年该级六岁聊天别六级心给他女丁六级期民的所讲期六级他六级来开心罗马的级别立即不配不及期自我什么他罗帕杨博给各级企图期待民的所讲级不及期建筑科室孙杨特别过来村巴级不是
4: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네 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2: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계지민의 중국타 어디저와디 점리시디타 다르게 경우에 주나 뒤니 계진 대비 조다 지리기 중의 저와 대비왕 뒤규 제규르 니티신디 점리라 편부 중규 리구 지신 유지주유
5: 而且其中比如说吧怎么主力查给贴子连锁给前期主席肯尼斯奎因给而中这话题给个米比文的局呢给个新都切往马赛怎么连给文的局呢样推你给新天月你也三了卡萨贵度给文月贵国忙不写给按住给个米偏村卡丘的对局结巴了滚地东行月给个米比做大节奏仪却你比这话孔比主角特别结果个铁位忙往对局日故其给月季结月
2: 而李洛杉矶主给朗达林金基恩塞卢卡伊 在明天给边中文件继续念一遍，俄里谈中国了，开不过忙不难落了，两面级别国个忙不学。洛杉矶主给列国加急协助中国谈这话特色预报谈，中国连团别从所给俄里解决把它偏不脱不学。中国的启动期结束东区提前，俄里边中的警卫呢，却讲新都西瓦天。 俺粹俄中所大节奏难话题，却你别这话舍不得着头别，日顾其心越急越远。俄的人均存在难这一，而且京东丹尼尔麦比一，俺让其俄中所大节奏一，结合你别牛松娘们来滚地东区日顾七八趟，结合你别瓦的给这些学历了，偏这东区日话远。提结合你别起来给这话了，兄弟叫了滚地东一天，偏到远了。
5: 团队这套谈，扩展这套店铺用户了，俺认为两百块有，终于突破这些区域。而且其中这边听说给操作麦克尔弗洛曼基，总一边的，怎么能托给边角的农村区域？而且谈中国人玩了制度军权切不赢呢？怎么能提被叠加永久实际区域？而中牛松给用户员工给操作谈生气，而中结合你比人不脱学给中文上不军权切切，电力用具，文化投入足够了偏多一不谈。
2: 去年被这块了，文化特别强劲，特别重要嘛噻。结合你被边角的牛总中文了，咱着急考虑永久实际解决。最近明天，中国谈俄的做大结束期，怎么能给西地谈谈结了？点开人心谈，成立特别期望永久热固期的预期解决。首先给预计南极星球抗击攻击，实地方不落下的给。
5: 主席习近平给对南委、给济南籍、宁镇出国谈、美籍给两万集团所把对局都是的，官片短期给，可能是不见永久的用户了，官地动画形式。俺让给他听给中国谈俄的做大集中期，中国谈俄的去年被这话十多桩嘛事，怎么能给西地谈谈结了长久给女婿邻居日顾期给预计解决？玻璃委员其实不占说吧，反而难多我那过年也。
2: 中国谈俄的做大集中了，蓝色独立特别团结电影。结合你被国际别，中俄这话谈，怎么能给西地谈控别所给内对开心体？共产党的定色不能就是。过了是被七夕谈，变成参赛两面所结婚所，中国内部开心特别七夕月别，怎么能用给他定给集中给？过了是不给三天别休天天别日顾七夕月节节约？破烂给总理选拔说不谈，变成了不占结局。
5: 亚诺是配合换气司机，中国谈俄的结合你别做大集中期，中国谈俄的结合你别计划，电表按空别出去了，规模贴图不嘛塞，怎么来定最特别计划难突破些？俺说他定给集中了，给咱电表充电多少年？就要看给制度了，兄弟加不谈，推门给文件舍不得出去了，滚地当天，怎么来定的人心谈？定给人心特别忙忙难就热过七星月季节约。
6: 这个来看呢，比为呢最。
2: 日本人确定不以自由交通有公务，室内地球推出给俺怎么行了？以色列门崩起，结合铁路局给啥子忙不行了？靠托结果吃不汤，你就给他们多汤汤，你说不定了，没干什么事。前面中国明年去，拼命谈，吃不养鱼，解决不是。第二个问题，别问谁，以色列总理兄弟刚给自由交通人，那天年会议，以色列给伊朗拉西军七百万吨下去北京。
6: 听啊，俄罗斯的初选结合了三月国内，咱们这些不嘛事。俄罗斯的初选结合的总统穆罕默德谈，全面签约期，定不热战签约不是？我讲俄罗斯的初选结合的亲职部长给蔡徐平给托人团体的开联签名不是？第二个困难比为呢是，俄这一个早期出错对面蔡教授面定小判呢，凯文二十一，八五二一七七年。
7: 而且，给这两支车不所有联看起，各级别主席跟考虑他，给用考虑老些人把我所点击才有不是。
8: 公司上有年纪小，跟大学有点拉谈，但在问题也，连三间湖南间到这里来是。
9: 明明大机器，俺就六百出几级？
10: 明明不几级，俺就六百出几级？
11: 出几级？俺就出这两百起。
12: 각도국의기준이무치이신세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냠조르미저완니엠지덴베양산시기소초강시키유티미남경워치미리카기경지야제당퇴문국빈이중화미리기속자내사당도쇼내사여완내사제이